자, 그래서 이렇게 밝아진 세계가 있더라. 백박사님 얘기예요. 이 공부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아, 정말 사람 중에서도 제가 그때도 큰 스님들 좀 많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청담 스님 법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관응 스님이라고 또 큰 분이 그분 법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어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주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운호 스님 법문도 자주 들었습니다. 요새는 힘들지만 그땐 큰 스님 법문, 종종급의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소홍 스님한테는 대학 선원장하실 때 가서 토론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여러 스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절대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있더라. 완전 그 절대의 세계는 영적으로도 대단하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 느낌으로는 이제 백 박사님이 최초였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인도에 뭐 크리시나, 무리티, 라마나, 마하리시 등등 성자들의 세계 또 다라이 라마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쭉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해봤다. 내가 이렇게 금강경 실천해봤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알아주고 이런 경지까지 왔다. 이것은 뭐 생사해탈은 물론이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좋은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불법 재세간 분리세간강이라고 하는 해능대사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뒤로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은 대학 공부 이상의 중요한 것이다. 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도를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게 제가 칠 근심이었어요. 그렇게 수도하다가 사실 스님들도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 버는 길이 막히니까요. 수도하려고 그러면 돈 버는 길과는 등져야 되니까요. 우리 법정스님의 무소유 잘 알죠? 무소유 해갖고서 돈 혹은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 둘이 이율배발적인 갈등으로서 저한테 숙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도 그걸 아시고 이 숙명통을 얻고 지혜가 얻게 되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아,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은 밝아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공부로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백 박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훌륭한 성인이라고 했던 분들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래 와서는 그 뭐 백박 요 제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은 다 영적인 가르침 못지않게 건강한 사회인의 가르침도 다 실천해서 먹고 사는 문제 비롯해서 생사해탈 문제까지도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요 그 이야기에는 특히 백 박사님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분 밑에서 제가 4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백 박사님의 얘기가 나온 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서가열에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밑에 달마대사 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능대사 같은 이도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백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또 그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다 지혜로운 이야기로 그 아주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스님, 그는 스님이 아닙니다. 신

전율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산 부처님처럼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닮으려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을 닮으려고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나아가서는 생사해탈하고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었다. 부처님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럴 때 비로소 중생제도라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 중생제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졌다. 너희들끼리도 서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이런 표현 아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들으셨습니다.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은 학생 때 어른들이 많이 추워줬어요, 우리들을. 아, 우리 어른들은 많이 배우시지를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갖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네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일세. 아, 자네들이 큰 나라를 이끌어 나가세.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고 또 우리들이 4.19를 일으켰고 6.3 데모를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냥 오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인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던 이제 과거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깨치니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여기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도 그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걸 갖고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 박사님께서 하신 저 표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84,000이라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팔만 대장경의 경전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불경을 읽으면서 불경은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너무나 몰랐을 때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점점 공부를 하면은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죠. 뭐 수학 같은 거 또 물리나 화학 같은 거 그냥 곧잘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화학 같은 것은 제 중고등학교 때 곧잘 했기 때문에 아 나를 당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런 오만한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보니까 야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도 처음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금강경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자꾸 하다 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아상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맹철호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 부처님 말씀이 참 재밌고 좋고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맨 한 30분씩은 경전을 읽었을 겁니다.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생활, 장교 생활 할 때도 끝나고 나면은 세상에 만 붙일 데가 없어. 꼭 집에 오면은 우리말 팔만대장을 계속해서 읽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겠느냐.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49년 동안 아함부도 서러우시고 방등부도 서러우시고 뭐 그 아함부, 금강, 반야부, 법화 열반부, 화엄경도 이 양이 방대하거든요. 하실 말씀이 없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아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구나. 이제 뒤늦게 그건 한참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거 한번 읽으시고 내가 나중에 따라 읽으라고 할 때 다시 복창하셔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마디. 부처님은 아무 허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밝은 빛이다. 이거 이외에는 허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라는 것은 백박사님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역시 내 소리가 아니라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데 필요했던 그대의 소리였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박사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또 세미나 시간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는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서가열의 말씀이 옳더라. 이렇게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던 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통의 세계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스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박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부를 해봤더니 도통의 세계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체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도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이 강의 듣겠어요? 안 듣죠. 내가 체험해 봤더니 주경야선 가행정지로니까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험의 얘기를 안 한다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백박사님은 당신의 체험 얘기를 하시고 실감나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제가 그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고 이 공경심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빠른 방법이더라.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좀 쉬었다가 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만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보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보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단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2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 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법화 겸 수행 도량 정예서문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

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상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상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봄빛 가득한 선운천. 물소리마저 청량하네요. 투명하게 비추어내는 수면에 부처님도 담길까요?
1: 도서람 마이불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잔잔하다. 부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내려오는 거지 뭐.
0: 선운사를 뒤로 한 채 새롭게 펼쳐질 불국토로 발길을 옮깁니다. 도서람 가는 길에 만나는 나무 바로 장사송입니다.
1: 야, 장사송이라.
0: 장사송은 600살 정도 먹은 나무입니다. 이곳의 예지명이 장사연이어서 붙인 이름인데요. 진흥굴 앞에 있다고 해서 진흥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지가 풍성한 반송 품종이죠. 천연기념물 제35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1: 야. 아이고 야. 나무여 대단하여 대단해. 이 땅에 참 역사의 질곡들을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도록 이 진흥송이 좀 잘 살펴주세요.

0: 이 소나무가 반송이라는 품종이라고 그러거든요.
1: 반송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다가 가지가 여러 개가 나요. 바로 땅에서도 여러 개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반송은 이쁘긴 하는데 목재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으네. 여기에 이렇게 잘 있는 거 보면은 일종의 기념식소 같은 종류로 이렇게 심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끼는 나무였겠죠. 역사가 큰 탈이 없는 한 기념식수 나무는 오래 간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2: 여덟 개로 갈라진 가지는 조선 팔도를 가리킨다고도 하죠. 바로 이웃에 진흥굴이 보입니다.
1: 여기가 진흥굴이구나. 이거 굴 규모가 크다.
2: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선위를 하고 정진했다는 곳, 진흥굴입니다. 한때 굴 안쪽에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연 그대로의 흔적만을 남겨두었죠. 굴에서 수행했던 불심은 어땠을까요?
1: 옛날에 여기서 누군가가 수행했던 흔적이 있네. 불을 뗐던 흔적도 있고, 틀림없이 여기서 수도자들이 수행을 했을 거고.
0: 역사적인 사안들을 봤을 때 앞뒤가 맞진 않죠, 진흥왕 설화가.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흥왕이 여기를 왔다기보다는 이름이 똑같은 진흥 스님이 여기서 수행하셨겠지. 아따, 잘생겼다. 굴, 이 문양도. 여기서 바깥을 바라보면 여기가 어둡고 저쪽이 밝으니까 또 그것이 주는 평화로움이 또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바깥에 밝은 걸 향해서 보는 평화로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굴은 여러 가지로 수행하기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 또 계신 곳으로 또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수행하고.
2: 평화로운 마음을 안고 안온한 수행처 진흥굴을 나섭니다. 도서람은 동서남북 상하 여섯 도서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도서람은 하도서람이고 도서람 내원궁은 상도서람이죠. 도서람 서편 암벽 칠송대에는 마이불이 굳건하게 중생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보물 제1200호 도서람 마이불은 높이 13m, 너비 3m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민초의 고난을 지켜보며 그들과 호흡했던 마의 부처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부처님 앞에 참배 올리는 스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겠죠?
1: 우리 도서람 마이불 부처님은 근세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마이불 부처님의 가슴에, 저기 지금 저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저 가슴에 어떤 비밀스런 기록이, 미래 세상에 대한 비밀스런 기록이 있다는 말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손에 쥔 자가 세상을 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진 바람에 스님들을 묶어놓고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 비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 사실 이전에 마이불 부처님의 가슴에 세상을 향한 염원을 반드시 새겨서 넣었을 거예요.

0: 뭐그 누가 왕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이 마예불 부처님을 조성하신 분들의 다음 세상을 향한 염원, 희망, 꿈 이런 기록을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적어서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예불 부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세상을 극락세상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어떤 보편적인 불교의 구원론 뭐 이런 것을 좀더 현실에 가깝게 틀림없이 다음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때 당시의 불평등의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염원을 인류 보편의 어떤 인간성에 대한 평등함 또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만물의 불성 이런 것을 깨우치고 또 그런 세상을 열어가라고 하는 발언을 틀림없이 적어서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와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인구가 줄고 또 젊은 사람들이 새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도를 좀 제가 했죠. 그래서 절하는 모습이 좀 간절하게 보였는 모양입니다.
1: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익산, 김제평야, 이쪽 지역이 보면은 미륵신앙의 어떤 그 표출된 그런 모습들을 유난히 많이 볼수 있어요. 이 지역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적이나 역사적으로.
0: 그러니까 이제 글쎄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김제평야 또 어쨌든 이쪽은 평야가 많이 있으니까 곡창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전란도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발언들이 이쪽에 많다 보니 당연히 뭐 미륵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님들이 또 그런 미륵 신앙을 또 많이 연구하셨을 거고 암울한 시대에 어쩌면 정치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종교만이 그 해답을 줄수 있을 것이고 그 해답의 중심에는 미륵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부처님, 어쨌든 오래오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소서.
2: 마애불이 주는 감동을 뒤로한 채 계단을 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물던 내원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계단마다 서린 중생의 염원이 느껴지시나요? 도서람 내원궁은 조선 중종 때 종창하고 숙종 때와 순조 때에 종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을 보면 세계의 중심을 수미산으로 보죠. 그 꼭대기에서 12만 유순 위에 도솔천 내원궁이 있다고 합니다. 도솔암 내원궁에는 보물 제280포 금동지장 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 보살상으로 높이가 1m가 조금 안 되는데요. 특유의 균형미가 아름답죠?

0: 내원궁에서는 지장보살께 올리는 기도 정근이 한창인데요. 일감 스님도 가사를 소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멸한 뒤부터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보살님. 지장보살을 부르는 모든 중생이 그 가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도설 천인양 쇠간을 굽어보니 선효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본지 풍광을 밟으니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겠더라.
1: 동그랗게 이렇게 연화대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도설천 내원궁이 딱 자리 잡고 있구나.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살.
1: 기도처, 유명한 기도처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 바가 성취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뭐 빈손으로 가는 분도 많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2: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올라오다 보니까 과일이 한꺼번에 익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인생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조건들이 다 무르익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텐데, 기도 영험도 뭐 자기가 잠깐 좀 한다고 해서 영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삶을 노력해서 살고 이런 것이 생활이 되다시피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고 매일 수행하고 또그 결과로 또 삶을 바르게 살고 노력해서 살고 정성스럽게 살고 그런다면 다 부처님의 영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기도를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살지 않느냐?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아, 물론 그래도 돼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노력보다도 더 어떤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기도의 힘으로 또 부처님의 가피로 또 해결하는 거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종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중에서도 불교는 우리 요즘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대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좋다. 여기에 언젠가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을 때 스님들하고 여기 성지순례를 왔어요. 그때 이제 동학혁명 10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동학의 그 어떤 유적지들을 순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인 스님들하고 여기를 순례했는데 그때 여기에 저녁 시간에 여기서 토론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달이 저기서 탁 떴어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달밤에 이 바위에서 세상을 논하고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하 여기가 도솔천이구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지. 그랬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 스님들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0: 이번 선운사 순례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 아이, 그 한마디로 표현하라는 거, 그런 것이 참말로 어려운데. 선운사 순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아, 갑자기 한마디로 표현한다. 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솔천 내원궁은 늘 자기가 선자리에 있다. 자기 삶에 극락이 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을 했지만은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삶의 현장에 극락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을 항상 그렇게 먹고, 안 좋은 조건도 좋게 하고, 또 화낼 일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이 극락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죠. 아, 갑시다. 또 다른 만행지로.
2: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진리, 선운사 도솔암이 주는 감동을 품고 갑니다.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호흡해온 도솔산 선운사. 진을 국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산 속에서 선정을 닦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경계를 다해서 동요하지 않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자연의 이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수행자의 길. 선운사와 마애불, 그리고 도솔암에서 배웁니다.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선운사 대중과 함께한 만행. 동백이 아름다운 선운사에서 미륵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충만하게 느낍니다. 과거의 정진으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 한 발언으로 미래의 깨달음을 약속받는 진리. 다시 확인한 만행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은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50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해 가르침을 받고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매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사부대 중이 다시 11곡을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강화 보문사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륙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용왕대제의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저만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주사가 대웅보던 삼존불에 새 법의를 지어 올리는 가사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는데 무상대종사 가사 명장 지정도 축하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한 의원들은 가르침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인 조계종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방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과 김태년 의원, 박흥배 의원 등 중진급 의원 9명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의원단 일행에게 덕담을 건네고 오는 11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리는 선해 전시와 관련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노래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아주는데 미술계는 세계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다면 우리 한국 예술 특히 이제 그림 부분에 크게 외교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3: 뭐 문화 외교로 아주 크죠. 네.
1: 의원단 일행은 종정예하의 선해 전시가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에 큰 도움을 주는 행사라며

0: 며 감사를 표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자리를 옮긴 의원단 일행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차담을 통해 불교계 현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1: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알찬 또 의견이 또 많이 좀 소통하시고 해서 오늘 좋은 자리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0: 참석한 의원들은 따뜻한 환대를 해준 통도사에 감사를 표하고 불교계 현안들을 현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김경수 후보의 모친께서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종정예학회장님 먼저 이렇게 아련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10명 정도 의원들이 오셨는데요.
0: 이번 만남이 단순한 예방을 넘어 불교계의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3: 2022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과 함께 주요 종책 사업이 된 경주 남산 열암궁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 이 매월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사부 대중이 다시 열암국을 찾았습니다.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원법회를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주 남산 열암국 마예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사부 대중이 대원력을 세운 지 어느덧 3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열암국에 다시 모였습니다. 진우 스님의 헌향으로 문을 연 법회는 그동안 불교계가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쏟은 정성을 확인하고 원력 성취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5: 천년을 엎드려 기다려오신 부처님께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구워 살피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부대종은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용맹심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4: 주계종은 법회에서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위해 헌신한 스님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불국사 총무국장 정수 스님과 열암국 기도법사 선우 귀종 스님은 불사의 성공적 추진에 앞장선 공적이 인정돼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국가유산청 최장미 학예연구관과 신라문화원, 국립공원 경주사무소,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6: 이 거룩한 불사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기도의 염원과 같이 사부대중의 지와 정성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7: 열암국의 마예 부처님의 진인 역사적이고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법회엔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8: 갈등과 분열, 혼란이 깊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9: 나라와 우리 불교와 우리 불자 모두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모든 일이 마장없이 원만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4: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열암국 마예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쏟아지는 이른 더위 속에서도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을 장엄한 부처님들이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0: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인들이 모두 와서 한 번씩은 참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이 좀 더 문화 강국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4: 천년 넘게 열암국에서 중생을 굽어 살핀 마예 부처님은 이제 후손들의 큰 원력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강화 보문사를 대표하는 신행 프로그램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륙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용왕대제 초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문사 용왕대제가 대안이 돼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로비와 산모로 신비로움을 더한 어제 오전 강화 봉운사. 지난해 12월 30일 원경 스님 취임 후 처음 봉행된 용왕대제는 궂은 날씨에도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지에 어제 초제에 들어간 용왕대제는 49일 동안 봉행되는 봉운사 대표 수행 프로그램으로 신도들이 대거 동참해 신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0: 정비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봉사가 전국의 3대 기도가 관음도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 불자님들은 봉사 불자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도록.
1: 주지 원경 스님과 신도들의 신행 열기에 진우 스님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며 국가 수륙제로 승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2: 오늘 용왕대제가 국가적인 수륙 용왕대제로
1: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행복 지수가 낮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을 돌아보고 선행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용왕대제가 행복 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흥미로운 도입으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2: 관세음의 관이 세상을 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TV, 뭐 위성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1: 진우 스님은 관세음 보살을 믿으면 현실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관측으로 시작해 관세음 보살의 각 음절을 이 시대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음의 음을 파동으로부터 시작해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원자까지 파고들며 공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2: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체,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공이에요, 공. 그 원자도 이렇게 보면 99%가 비어 있어요.
1: 진우 스님은 결국 보고 듣는 관세음은 곧 자신의 마음이라며 불성이 자제한데도 마음을 잘못 쓰는 작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 탓하지 말고 아, 내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서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1: 그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 작용이 표현되는 한 예가 용왕이라며 용왕을 섬기고 그 마음을 행하는 육바라밀의 선한 작용을 통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문사는 진우 스님에 이어 이재 원철 스님, 삼재 일감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을 초청해 6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법회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저만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대웅보전 삼존불에 새로운 법의를 지어올리는 가사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한 건데요. 임진왜란 이후 벼감대사가 소실된 법주사를 중창한 후 400여 년 만에 봉행된 법회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의 금빛 가사가 사부대중의 한의심을 자아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지난 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조실 지명대종사를 비롯해 해주 도공대종사, 율주 무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가사는 안으로는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는 마군을 물리치는 열애의 옷이자 중생을 위한 영원한 복받침을 강조했습니다.
5: 안으로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 유혹과 장애와 마군을 물리치도다. 동시에 열애의 옷이로다. 법을 전하는 증표로다.
4: 작년 6년을 맞아 시작된 가사불사는 수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원력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가사 저만법회는 무상대종사의 조계종 가사명장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법주사 계산조인 의신조사가 가사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 법회의 의미를 더욱 장엄하고 뜻깊게 했습니다.
6: 우리 한국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렸습니다.
7: 우리 법주사가 가사하고 인연이 있답니다. 옛날에 그 창건 주신 의신조사께서 가사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요번에 법주사에서 조계종 명장으로 지정이 되신

0: 우리 율주 무상 탄생님께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탄하는 의미도 있고.
1: 회주 도공대종사는 벼감대사가 대웅보전을 중창하고 삼존대보를 조성한 지 400여 년 만에 역사적인 불사가 마련됐다며 동참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2: 대웅보전에 소조 삼존대보를 조성하고 4세기가 지난 지금에 삼존 부처님께 가사보비를 공양하는 불사를 발언하고 금일 회향식을 공행함을 찬탄하고
1: 4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삼존불의 위엄을 새롭게 밝힌 이번 법회는 사부대중에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불기 2570년 제126회 보살계 수계 살림법회를 회향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정계대화상 수불대종사를 비롯한 347 증사 증명으로 수계법회에 신청한 5,500여 불자 중 서울 안국선원을 비롯한 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살림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수불대종사는 여러분의 서원은 단지 한 번의 맹세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중생의 고통을 나의 일로 삼으며 세상에 자비의 꽃을 피우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라며 이 시대를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126회를 맞이한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살림은 1901년 성월 스님이 금강 계단을 개설한 이래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연운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138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연운사는 지난달 30일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포 지역 출신 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연운사는 2023년 제48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참여한 이래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한 사찰에서 같은 장학 사업에 네 번이나 동참한 게 쉽지 않다며 동국대 학생들이 연운사 청년 불자로 거듭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운사 주지 진무스님은 장학 사업 이후 동국대 위상이 높아진 걸 실감한다며 연운사의 청년 불자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좋은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저마다의 고민을 뒤로하고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의 팔에 연비를 합니다. 따끔한 통증도 잠시,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 서립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지난 2일 서울 봉운사에서 마련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청년들은 학교는 다르지만 부처님 법안에서 하나된 노반으로 거듭났습니다.
5: 나쁜 그런 인과를 만들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인연이 곧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가지면은 이 오계를 잘 지켜서 청정한 그러한 나 자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4: 원명 스님은 특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말로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부처님 말씀으로 타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기설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6: 오늘 여러분도 저마다 소중한 법명을 받게 됩니다. 이 법명은 단순히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앞날이 막막해 어둠 속을 헤매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가르침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4: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수계첩. 수계대중을 대표해 수계첩을 받은 선민지 회장은 진여성이라는 법명을 가슴에 새겼고 26학번 새내기인 고려대 최건국 법우 또한 혜건이라는 법명을 받으며 진정한 불자로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7: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수계법회를 마치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0: 격려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취업난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에게 이번 수계 법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세상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에서 열린 봉축 문화 한바닥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옥천암을 비롯해 14개 사찰로 구성된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주최하고 BTN 라디오 울림이 주관한 행사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홍제폭포 앞 특설 무대. 정통 헤비메탈 가수 정홍일의 압도적인 성량이 폭포에 물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무대 근처는 이미 만석.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먼발치에서 망원경까지 동원해 음악회를 즐깁니다.
4: 폭포가 멋있다고 해서 저도 보러 왔고 또 무대도 재밌게 보러 왔어요. 다들 너무 잘 부르시고 잘 보고 있어요.
3: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한 봉축 문화 한마당. 싱어게인의 주역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떠나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폭포를 배경으로 한 신나는 무대에 함께 어깨춤을 추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5: 오늘 봉축 음악회는 단순한 음악회 행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의 선율로 우리 서대문구 지역 사회 모든 이웃의 마음 평화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3: 서대문 지역민들과 봉축의 기쁨을 음악으로 풀어낸 지도 올해로 12회째. 이러한 문화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면서 서대문구청 불자 공무원 모임인 불심의 회원 수는 1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 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더 잘 포교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청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여기 참석하신 모든 사부대중스님과 그리고 불자님께서 부처님 가피가 항상 가득하기를.
3: 앞서 참석 대중들은 봉축 법요식에도 동참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배경으로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봉축 문화축제는 불교가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새로운 문화포교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벽응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가 제주에 이어 영동국악체험촌에서 일기 연수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벽응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간 영동국악체험촌 소리창조관에서 보존회 회장 지허스님을 비롯해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교육을 격려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벽응스님으로부터 모든 가락을 전수한 분이 보존회장 지허스님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교육에 참가한 회원스님들의 발전이 종단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벽응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는 올해 연등회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배출된 스님들을 종단 행렬 선두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이 비틴 소나무의 명법사 광우 스님을 초청해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마음 쉬는 곳 지도법사 진원 스님과 조성민 회장 등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교내 인문관 소강당에서 광우 스님 초청 힐링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불교를 믿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복을 위해 금생의 업을 닦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은 대중법회와 템플스테이, 경전공부, 다도, 공예, 독서 등 다양한 법등 모임으로 1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란 국가의 큰 선택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정예학께서 당부하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화합의 가르침이 갈등을 녹이고 상생의 길을 여는 지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견무진신 변예사모전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매동 참예자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천재망중중 무진삼보자 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양지 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9: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10: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10: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1: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2: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3: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2: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2: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0: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급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리

0: 고추장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 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경절엔 신주야 신정주가신 주하.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께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 다녀 여러 생애 지연 업장 크고 자금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 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지가

산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도까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없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지 이루지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0: 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우리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 왜 이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소통과 관련된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은요 언제나 이 뒤에 무슨 단어를 갖고 오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와요. 소통이 안 돼. 그러면 특히 가족분들 중에 아우 야 니네 아빠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 왜 웃으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남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 어른께서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를 저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쳐다봤던 것 같아요. 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이런 제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불만족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거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모자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떻게 대화하셨는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해답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대화는 의사소통이죠. 근데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의사 전달이 됐대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대화를 하자 그래서 앉았는데 의사 전달 또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돼요.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듣던가 아니면 그 사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왜 전달을 하거나 싸움이 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 잘 안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다고.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말

0: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가정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 자르지 마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자르고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경에서 부처님이 말을 자르고 말씀하셨다는 걸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부처님은 아주 아주 아주 젠틀하십니다. 자, 일화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에게 이제 많은 외도들이 찾아와요. 외도들이. 그래서 이 외도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배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는 어떡하죠? 나하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저는? 피하죠, 그죠? 맞아요. 아주 좋은 상책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너가 배운 바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나에게 들려줘라고 하신 거예요. 얘기해. 너 왜 왔어요, 여기? 너 뭘 배웠어? 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그래, 얘기해.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얘기해.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잘 들으세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이 맞으면은, 싸우러 왔는데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1: 인정하지 않죠.
0: 그래서 맞긴 하지만,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다른 트집을 잡을 게 없을까? 넌 표정이, 근데 그런 얘기하러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너는 왔는데 왜 쓰레빠를 신고 왔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느낄 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네요, 당신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 함께
0: 기뻐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내 자존심이 상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할 것이고, 너의 말이 틀리다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

0: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틀리다면 알지도 못하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하고 너의 말이 틀렸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도대체 어딜 보고 계신 걸까요, 이분은?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저는 상당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아, 저거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누굴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아, 저분은 이거를 정말 잘 설명했구나.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나하고 정말 이 생각에, 사유의 방향이, 수행의 방향이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통하는 요만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잘 통해. 이 부분은 우리 맞는 것 같아. 이거 빼고 다 틀리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분이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 뭐 하세요? 그랬더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로또보다 안 맞는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는 게 뭐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았을 때는 함께 기뻐해라. 이거를 잘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적어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많지 않아요. 적어요. 이 작은 거를 이만큼 뻥튀기 해주셔야 돼요. 이야, 너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야, 아버지 요즘에 엄청 힘들었는데 너하고 잠깐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해. 야, 밖에 있는 애들이 너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어떨까요?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서 어떤 말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을.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90초 만에 대화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유치하지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야, 너 정말 너하고 대화하니까 최고야. 너하고 대화하니까 속이 다 후련해. 이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우리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면 설명해줘야 돼요. 누굴 위해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 친구의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서 부모님이 설명을 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짜증내고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맨날 생각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마음이 여기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청송교도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정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내용물을 담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맞죠? 강의 들으시는 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가족들의 기억에 어떤 기억을 넣어주느냐가 그분의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틀리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말을 끝까지 끊으면 안 된다. 너의 얘기를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하세요. 이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제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애들한테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리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리액션 되게 쉬운 거 있어요. 저번에 제가 부부끼리 대화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남성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제가? 아, 그렇구나. 역시 잘 들으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1: 그랬죠.
0: 좋아하셨어요, 아내분께서? 뭐 잘못 먹었냐고 안 물어봐요? 그랬구나. 맞죠? 똑같아요, 애들도. 아, 그래? 제가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철부지 한심하다. 이럴 게 아니고요. 아, 그래? 맞단 얘기예요? 틀리단 얘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끊으면 안 돼요, 얘기를.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맞네. 그래,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하지만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아, 그래? 제가 잘 써먹는 방법인데요. 아까 부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아까 저기서? 들려줘. 똑같이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떻게 써먹냐면, 아, 그래? 근데 야, 스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몰라. 이 얘기 엄청 좋습니다. 제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나보다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전 잘 모르지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넌 모르는 놈이 거기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가정에서 자제분들에게는 요 말을 잘 써주셔야 돼요. 내가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줘. 이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랫사람이지만 너에게 난 이거를 묻고 배울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보여준다는 건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배우는 자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자세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발전이 있게 돼요. 근데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저는 빈말로 한 거거든요, 이거. 빈말이었어요.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놀랐어요. 아, 맞네. 얘네는 그렇겠다. 제가 청년분들에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 많잖아요. 근데 왜 내 눈을 낮추지 않으려고 해요? 참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게 제 부족함. 제가 걸려 넘어진 자리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요, 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작은 회사나 뭐 어려운데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왜 안 하려고 그래? 몸이 불편해서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스님,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회사를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좋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갈 수는 있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세상을 모르고 이 친구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잘,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휴대폰 갖고 가서 알고 있는 것도 물어봐요, 괜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알려줘. 엄마가 잘 몰라. 또, 야, 여기 옆집 여자, 그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하고 만나면 좀 마음이 불편한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 친구들은 마음을 열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 몰라. 요건 늦은 거예요. 요건 좀 늦었어요.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아무리 어린 친구한테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막 뭐 색종이 적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가 그림 그리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잊지 마세요. 누가 그림을 그리면, 우와, 잘 그렸네? 야, 안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이거 뭐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줘. 내가 이거, 야, 이거 엄마 잘 모르겠네, 이거 뭔지? 이게 뭐야? 그러면 애들은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고요. 이건 뭐야, 옆에 있는 거는? 아, 이거는 날개고요, 이건 지팡이고요. 이러고 다 얘기해요. 그때 칭찬해줘야 돼. 이야, 진짜 멋지다.

0: 맞죠? 근데 우리는 그림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통한다, 안 통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무나 빨리 그 사람의 무게를 재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빨리 안경을 끼죠. 무슨 안경? 새가 안경. 그렇죠. 재빨리 꺼내서 다 껴요. 그러지 말자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척.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대화의 창문은 닫힙니다. 우리 거사님들 꼭 써보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회사에서도 써먹어보세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뒤에서 야, 그 있잖아, 그 과장, 걔는 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요. 그분이 모른다는 걸 숨겨줄걸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살게.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스킬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킬, 노하우를 알려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법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제로 잡았어요. 재밌겠죠? 네,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절집안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다음 주 강의 주제인데요. 기대해 주세요. 요즘에 그 막 서로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막 남혐, 여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심하더만요, 그게. 근데 절집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자제분과 대화하는 법, 어떻게 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면 뒤돌아서서 아쉬운 것 투성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하지만 그걸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마음에 담아주시고 또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으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2: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마침 강의 주제가 소통이어서 요즘 제 또래도 그렇고 저희보다 어린 이제 MZ 친구들은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과의 예. 소통보다 네. 오히려 AI와 소통하는 걸 더 즐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AI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통이 점점 단절된다는 그런 위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저는 약간 인간성의 상실 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됐을 때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기성세대로 이제 나아가는 나이다 보니까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스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AI와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MZ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MZ 친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멋진 질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존엄성.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AI가 발전을 하고 또 뭐 디지털 세계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이미 많은 부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만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야가 아니라 때로는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1이 더 행복할 때가 있어 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야 하고는 다른 대화죠. 그죠? 이런 가르침은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AI를 통해서는 어렵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저는 항상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문하신 이종훈 거사님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분명히 따로 있죠. 그죠? 근데 대화를 함으로 해서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세요? 물들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만나서 대화할 때 서로에게 물들어갑니다.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훈습이라고 했잖아요. 훈습. 훈습.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들어요. 상대방이 극도로 우울해서 매일매일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서로에게 물들어간다는 건 원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다? 이거는 분명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스님들은 무조건 대중생활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거사님이 스님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제가 그랬지만 때가 어느 때인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스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왜 우리가 활용하냐면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편리한 것은 무엇이 아닐까요? 편리하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편리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인생과 교환해야 돼요. 이건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해도 잘 안 되지만. 교환을 해서 돈을 갖고요. 돈을 가지고 편리한 삶을 살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 공식에 우리 되게 쉽게 노출돼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잠자리가 편해요. 이동순환이 편해요. 먹을 게 편해요. 없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편, 다 불편해요. 근데 왜 가죠?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면서 고추장 싸가는 분이 이해가 안 가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을 때 상대보다 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불편함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작은 불편함 대신 나는 혼자를 택하겠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언제 물들어갈 수 있는 훈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요? 없죠. 저는 AI와 아까 얘기한 인간의 존엄성이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AI가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 때문이에요.

0: 근데 여기에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더 빠르게 가속되고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불편함, 아 괜찮아. 불편하든 편리하든 그 속에 담겨있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마치 배는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무슨 힘이 커지죠? 부력, 떠오르는 힘이, 반대의 힘이 커집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 사회의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 반대의 장소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종훈 권사님처럼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혼자 있겠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맞아요.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명확한 근거와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스승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스승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보는 제자가 없다면 스승은 없는 세상이겠죠. 여러분처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는 걱정 안 해요. AI도 언젠가는 법률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 윤리적인 뭐든 법률이 생길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는 우리 고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4살 차이 나네요. 저보다 조금 많으시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나자마자 얼마 전에 저 유모차를 누가 끌고 가는데 애기가 이렇게 탁 대자로 누워갖고 유모차 앞에 스마트폰을 딱 켜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거. 한 2살? 그 친구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 친구들의 인간관계는 엉망진창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거 하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믿어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수보리존자가 여쭈어요.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생실신부, 정말로 실다운 믿음을 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른 경우에는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작신념,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에는 해라 말아라 안 하시거든요, 경전에서. 근데 거기서 막작신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열의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이 땅을 떠나고 500세가 지난 말세 중생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큰 믿음을 내는 선근이 심겨진 수행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가 바람에 누울 때 그 안에 있던 나무가 보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흐름 속에 휩쓸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올바름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반대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편리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편한 것도 불행은 아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행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꼭 저는 다시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이게 많이 무너졌던 것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스승을 찾는 문화,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또 저런 디지털 매체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진 삶이 그렇게 돼버린 친구들일수록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정말 뜬금없어서 좋아요. 미리 질문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이 저는 살아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1: 그 색성향 미촉법을 안이비설신의로

0: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안이비설신의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나라는 거를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1: 아, 네.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0: 김소연입니다.
1: 김소연. 좋은 질문이에요. 뭐였냐면, 우리 불교에서 여섯 가지의, 아니, 우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죠? 네. 어느 종교에서도 그걸 정리한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만.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걸 육진, 여섯 가지 티끌, 또는 육경,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 가지 경계, 이렇게 대상, 이런 의미로. 육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죠? 색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름이에요. 이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반대에 있는, 이거를 느끼고 있는 감각기관 당연히 몇 개가요? 당연하죠. 대상이 여섯 개면 감각도 여섯 개죠. 그래서 이거를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여섯 개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여섯 개, 요거 여섯 개, 요거 여섯 개 합치면 몇 개죠? 12개. 그거를 불교 용어로 12처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왜 이거를 설명을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면 그것도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이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건 아니고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들어주세요. 질문을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육진, 색깔이 있어야 눈이 있다. 맞죠? 그리고 눈이 있어야 색을 볼수 있다. 그러면 눈이 없어지, 아니, 색깔이 없어지면 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생에 나의 육신이 사라지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는 색깔이 없어지면 내 눈이 없어진다. 이거는 다 여섯 개가 쌍이죠. 이렇게 짝이에요. 색깔이 없어지면 이 눈은 당연히 사라질 거예요. 이름도 없어지고 기능도 없어질 거예요.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면 귀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여기서 우리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만들어주는 거는 색깔이에요. 내 귀를 만들어주는 거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있냐면, 아, 저 색깔은 왜 저러냐? 아, 저 잔소리, 아, 듣기 싫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생은 색깔에 들어가 있고, 소리에 들어가 있고, 냄새에 들어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우린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없으면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려요. 또 반대로 저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내 눈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거를 이렇게 마주하는 거를 불교 용어로 상즉법이라고 합니다. 네, 상즉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없이 눈이 있겠어요? 없죠?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 없이 내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죠? 벌써 무아를 여러분 대답하신 거예요. 무아예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잘난 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난 나 역시도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보인다는 건 그걸 보는 내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건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당연히 모두 사라진다고요? 나머지도 사라지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이 사라지고 마음만 남는 일은 없다. 몸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돼 있고, 생겨나는 몸에 따른 마음도 역시 끊임없이 생겨난다. 영원하다. 이건 역시도 영원한 것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나요?
0: 감사합니다.

대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남성불교 심리학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분들의 외로움을 다 대변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가해서 스님들과 살면서 저 역시도 남성의 한 명으로서 절집안에서 어떻게 이 사내들을 교육시키고 또 외로움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드는지를 전 여러 번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큰 발자국으로 남겨져 있는 저희 큰 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저 혼자 갖고 있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게 남성분들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에 좀 상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참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항상 이렇게 즐겁고 변화하려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멋진 수행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제가 진심으로 힘이 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 또 여러분 담아가신 그 부처님의 지혜 실생활에서 꼭 한번 용기 내서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지혜롭고 더 멋져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불교심리학 사내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3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개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1: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2: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3: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엽업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4: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합니다.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의 왕 임제로 특별법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나는 법을 말하는데 무슨 법을 말하는가?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마음은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도리어 거대가 진속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것이 모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름도 붙이고 또 분별도 하고 뭐 깨끗하다, 더럽다, 시끄럽다, 고요하다, 부처다, 중생이다, 성스럽다, 뭐 범속하다, 뭐 그게 전부 이제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이름도 붙이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근본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근본은 바로 이거다. 여기서 이제 뭐 춥다 하기도 하고 덥다 하기도 하고 뭐 배고프다 하기도 하고 배부르다 하기도 하고 그거는 만들어진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근본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진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한번 확인되고 이게 체험이 돼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분별 세계가 바로 이제 세속이라 세간이라 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출세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한번 통해야 출세간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된다. 어떤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거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이 아닌 겁니다. 요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요.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요. 이게 한번 처음이 되는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깨닫는 데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뜻이 있는 곳에 뭐 길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자기가 여기에 정말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요거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원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선지식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걸 계속 이제 가르쳐 주는 얘기를 들어야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서 보면 여기 쓱 들어와 버리면 여기 그러니까 나다 남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한 거고 분별한 거예요.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 그 전부 분별을 한 거고 생각을 한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고? 이거는 분별 이전 생각하기 이전이랄까? 생각을 놓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 말이지. 여기에 통해야 돼. 이런 일이 있거든. 여기에 한번 이게 와닿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들어갈 길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라. 요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안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한 뒤의 일이고 이거는 분별하기 이전이니까 알 수는 없고 이제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거를 보는 안목이 있고 그 날때부터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분별을 하는 그런 세간과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세간을 분별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한번 하여튼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일단 그렇게 믿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저절로 도가 뭐냐 이게 돕니다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다 뭐 법이 뭐냐 이게 법입니다 이런 데서 막 한번 이렇게 쏙 하고 와닿는 데가 있어요. 그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이런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지만은 뭐 이제 자기한테 이런 세계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돼가지고 명백한 현실이니까 그 부정을 할 수가 없지. 의심할 수도 없고. 분명한 현실로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이런 거라면은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는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거든. 안팎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와닿았을 때는, 이게 통했을 때는, 우리가 새 속에서는 그렇잖아. 뭘 보고도 내가 잘못 봤나 그럴 수 있고, 듣고도 잘못 들었나, 뭐 생각을 하고도 그냥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새 속은 전부 다 2차적인 거기 때문에, 예? 생각을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분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주관 객관이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맞니 틀리니 뭐 하는 그런 게 없고, 어쨌든, 이, 한번 여기 통해보면 이런 말딱 필요 없어요. 본인한테 현실이 딱 되어버리면은 전혀 뭐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본인한테 이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버리면은 그만, 전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없고, 뭐, 이러니저러니 하고, 헤아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에 한번 더 하는 거, 이게. 요게 통해서 이게 한번 현실이 딱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는 이거 뭐 엄청난 일입니다. 예. 왜냐, 그 모든 문제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막,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뭐, 그런 걸잘 몰라요. 모든 문제가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데,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일이 없이 살수 있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생각 때문이구나. 하는 걸 이제 또, 알 날이 오는 겁니다. 생각만 벗어나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생각 속에 있으니까 계속 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죽고 난 뒤는 어디로 갈까? 이것도 생각이거든, 전부 다. 모든 질문과 의문은 전부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탁 벗어나버리면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게, 전혀 이제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궁금한 것도 없고, 어떤 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에서 벗어나버리면은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제 뭐 이런 말로서 알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억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한번 여기 통해서 이런 게 현실이 딱 돼봐야 이제 아 뭔지 하여튼 자기한테 아 이게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진실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쓰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맞는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 나타나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린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서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맞는다. 이제 붙잡았다 하는 게 이제 뭘 손으로 붙잡았던 게 아니라 이게 통하면은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통한 얘기인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적응을 하면 돼요. 저절로 거의 적응이 되는데 생각으로 또다시 헤아리면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배분이라는 건 생각을 해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하는 그게 배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체험을 하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는 늘 궁금하지. 늘 이제 깝깝하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처음에 딱 일어나면 그 답답한 상황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이렇게 확 이제 막혔던 게 뚫려버리니까 이제 걸림이 없지. 이게 숨이 꽉 막혀 있다가 이제 숨을 막 깊이 쉴수 있게 되었다 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꽉 막혀 있다가 확 이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뭐 걸림이 없게 되었으면 그게 굉장히 상쾌한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이게 체험하자 말자 바로 첫날 느낄 수 있는 게제 경험으로 보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그렇게 그 전에 막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그 마음이 그막 이렇게 그런 게쓱 없어지고 그 가볍고 기분이 좋고 근데 아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꽉 막혔던 마음이고 막그 장벽이 싹 어?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막싹그막 사라진다 할까 그러니까 그냥 뭐좀 가볍고 막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고 뭔가 이제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여튼 좋단 말이죠 그전에는 깝깝하고 답답할 때는 좋지가 않죠. 좋으니까 그 좋은 걸 자꾸 더 즐기려고 하지. 그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막 따지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생각을 가지고 뭐 이게 깨달음인가? 이런 게 해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체험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면 또다시 생각을 벗어난 쪽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됐는데 또 생각 쪽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로 체험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누가 그런 어떤 체험이 떡 있었는데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 깨달음 맞나? 이게 뭐 해탈인가? 이게 체험인가?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다시 생각에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문이 활짝 열리면은 그냥 그 담이 확 무너 앞에 가로막고 있던 담이 확 무너지고 막 앞에가 확 열리면 그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을 가지고 또이 결국 꽉 막혀 있던 게 생각의

거든요. 금강근육곡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해서 하거든. 금강석으로 만든 울타리란 뜻이에요. 권이라는 게 울타리란 뜻이거든. 금강석으로 만든 울타리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 율곡봉이라는 것은 목에 걸린 밤송이란 말인데, 뭐 조그마한 밤송이겠지. 그래서 꼭 삼켰는데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깨닫기 전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방이 금강석,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울타리로 막혀 있는 것 같고, 목에 밤송이가 걸려 있는 것처럼 어떻게도 할수 없는 불편한 상황. 그게 해결이 되는 거다. 그게 그 벽이고만 사라져버리고, 목에 걸려있던 밤송이가 쑥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시원하죠. 그럼 그 시원함을 즐기게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따질 그건 없는 거지, 그거는.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말을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럼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효과다가 있다는 거지. 그 체험이 확실치 않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체험이 아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체험이라면은 자기가 일단 뭐 개운하고 시원해. 이제 뭔가 살것 같아. 그 상황을 자꾸 더 즐기려고 하고 자꾸 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더 힘을 얻으려고 하지. 생각을 가지고 그걸 따지고 이렇게는 안 하죠. 몰라, 뭐,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계속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어쨌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게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벗어나느냐, 그거예요. 너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 있어.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되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항상 옛날부터 해온 얘기야.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되는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건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게 뭐 맞니, 틀리니,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체험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험이 오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목에 걸려있던 밤송이가 쑥 내려가면 개운하고 시원하지, 그 내려간 밤송이를 다시 집어가지고 내가 뭐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세상에 그런 게할 리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효과가 있을까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았으면 곧장 쓰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만 맞을 것이다. 이 말. 하여튼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라. 여기를. 깨달으면은 생각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그건 안 맞아. 망상이야, 망상. 실제 이제 제대로 된 체험을 했다면은 저절로 뭐 이거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에서 물론 뭐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벗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 영향은 받고 있죠. 이 습관적이니까 생각이라는 게 그렇더라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생각을 쳐다볼 까닭이 없어요. 이제 생각을 벗어난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으로 자꾸 더 가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은 자기가 지금 여전히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눈앞에서 각기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문수보살이 모습을 나타내고 보현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뭐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거라.
그 스님께 묻습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나는 뭘 알아차린다, 뭘 알아차려. 그 모습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근본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모습은 문수보살, 모형보살 모습은 망상이고 근본은 이거다 하는 걸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 모형보살이라는 망상은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다 망상이에요. 범소유상 계시망이라고 했잖아. 모든 모습은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거든 뭐 냄새든 맛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뭐가 어떻다라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이다. 다 분별이니까. 망상 아닌 것은 분별할 수 없는 이 법 하나밖에 없어요. 또 이게 분명하면은 이제 그런 망상이 안 속는단 말이지. 법이 분명하면은 망상이 안 속는 겁니다. 망상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꾸 생각에 매여가지고 생각을 따라다니고 기분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는 게 번뇌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중생의 미혹이라고. 미혹이라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데 혹해가지고 홀려가지고 이 말입니다. 미라는 거 그거 따라다니는 길을 잃고 미라는 게 길을 잃다 이 말이거든. 미아할 때 그 미자예요.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맨날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그 막 거기에 딱 그 그물에 같이 물고기처럼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뭐냐?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 그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나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네? 그, 육조가 남해양선사에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러니까 남해양선사 그랬잖아.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랬거든. 뭐라고 말하면 안 맞다. 이거는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여러분 뭐,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뭐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이게 이 자리에서 안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따라가 버리면 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경계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게 분명하면 여기서 안 벗어나면은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석가모니불, 무슨 뭐 비로자나불, 뭐 온갖 부처와 보살의 몸을 모습을 나타내서 무슨 별별 설법을 하더라도 그게 안 속아. 예, 근본은 항상 그냥 이것뿐인 거거든. 부처가 따로 있고 뭐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것뿐이단 말이야. 늘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분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부처님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딱요 길입니다. 이 길. 분별 망상. 분별해서 알고 생각하고는 이걸 벗어나면은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 요는 뭐라고 할게 없고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 육조선사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 하여튼 여기에 대한데 이게 한번 와닿고 이게 분명해지면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몸을 나타내서 뭐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벌써 뭘 알아차린다. 뭐그 정체,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근본을 알아차린다. 말하자면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본성을 알아, 법성, 자성을 알아차린다.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법이 항상 분명한 것이지 모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나는 남김없이 알아차린다. 너가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에 넘어가지 않, 딸, 어?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늘 아무 일이 없는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자유자재함이라 그러거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뭘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뭐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건 하여튼 이뭐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뭐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처음에는 뭐책 가지고 불교 여러 가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고 뭐아뭐 아, 뭐 불교라는 것이 인간을 번뇌에서 해탈시키는 거구나 뭐 대충 뭐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말만 그냥 책에 있는 말만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몇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인간을 구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실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게 결국 뭐냐?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을 체험한다고도 할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게다 있거든. 온갖 게다 있으니까 그걸 뭐다 정리를 해야 되고, 맞니 틀리니 좋니 나쁘니 뭐 이익이니 손해니 해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할 일거리가 많아. 그게 번뇌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깨달아서 여기 들어 이 속에서 살아보면 원래 하고 막 아무것도 없어. 맞니 틀리니 할 것도 없고 좋으니 나쁘니 할 것도 없고 뭐 손해니 이익이니 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타고난 우리 본래의 마음 이걸 깨닫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 속에 사니까 뭐 인생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통하면 원래 우리 마음 우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어쨌든 번뇌라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공 결국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서 뭐 고진멸도라고 말하듯이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고통에서 고통을 소멸시키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뭐 그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통해서 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게 아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겉으로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지. 밥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뭐 일도 하고 뭐 그냥 똑같이 사는데. 그 마음이 이제 다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번뇌가 없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속에서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기 마음이란 게 있으면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럼 자기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 여기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뭐라고 할게 정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뭐, 살아있어서, 할일다 하거든.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말할 거다 말하고, 뭐, 할일다 해요. 하는데도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자유니, 무슨, 뭐, 열반이니,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뭐. 열반이라는 거는, 뭐, 망상이, 번뇌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해탈이라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났단 말이고, 이제 그런 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있단 말인데, 마음이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으면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무언가에 매여 있거나 걸려 있거나 막혀 있으면은
그게 딱 가려 있는 거니까 깨우지 못한 거예요.

아무 마음속에 먹으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맑은 하늘처럼, 맑은 하늘에 뭐 구름 한점 없는 것처럼 그 깨어 있는 거예요. 뭐늘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나는 남김없이 알아차린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안목이 이 법에 통하는 이런 안목이 있다 이 말이죠.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분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별 따라가지 않는다. 안으로는 근본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에 무슨 진여, 자성, 무슨 뭐 깨달음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있다면은 그게 머물러야 되겠죠. 근데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건 분별이겠지.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른 데가 없어요. 이게 내 원래 면목이다. 이게 내 진여자성이다 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그거 방패를 말인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방패를 말이고, 그래서 머무는 데도 없고 머무는 사람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머문다 그러면은 누가 어디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어디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머문다는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할 때 오삼매라 그래서 다섯 가지 얘기하잖아요. 무상삼매, 무념삼매, 무주삼매, 무생삼매, 무언삼매 이래가지고 그 다섯 가지 얘기하거든. 그 무상삼매 아무 생각이 없어. 무념삼매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염 기억할 것도 없어. 무주삼매 머무는 데가 없어. 무생삼매 쟁은 따진다 이 말이야. 따질 게 없어. 무언삼매 원할 게 없어. 뭐 없으니까 원하는 것도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딱 통해서 뭐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무엇이 있고 누구가 있어야 나는 뭐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유는 그런 게 없거든.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뭐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하면은 저절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현실이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깨달음이라는 게뭘 직관한다, 뭐 통찰한다 해가지고 꼭뭘 아는 것처럼 그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깨달음이라 하든 뭐 해탈이라든 열반이라든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할수 없는 현실인 거지. 안다 이게 아는 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저 생각인 거지. 아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깨달음은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의심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이게 실제 체험이 되면은 잊어버리든가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시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현실로서 딱 확인이 되고 현실로서 드러나 버리면 이제 거기에 자꾸자꾸 더 적응이 되고 더 익숙하게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은 물론 뭐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생각에 오랫동안 물이 들어가지고 그 물이 잘안 빠져요. 그 생각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너무 생각에 이렇게 매여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쉽게 그렇게 바뀌질 않거든. 그래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 다 이제 달라집니다.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죠. 분별 망상을 벗어난 곳에서 사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에요. 법에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분부와 성인을 취하지 않아. 그런 분별이 없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어떤 머물 근본이라는 게 따로 없다. 있으면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하는 것. 본래 법이란 것은 어떤 분별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게 없지만은 명백한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이게 이제 본래 법입니다.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체험을 해도 이제 뭐, 처음부터 뭐100% 그냥 의심이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험을 해도 너무 아직까지 낯선 것이고 익숙하지 못한 거라서 여전히 생각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 쪽에서는 뭔가 의심을 해요. 의심은 항상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전히 막좀 힘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법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체험을 하고도 한 5년, 10, 뭐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5년인지 10년인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의심이 계속 남아 있었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이다 하고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뭐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한 정도로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걸 모르고,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바로 진여다 하고 한마디로 똑 부러지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더 확실하게, 이게 더 분명하게 딱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걸 뭐 생각으로 말로서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데 말로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바로 뭐 진여사성이다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의심이 남아있을 동안 이게 충분히 확실, 이렇게 익숙해지 못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현실감이 부족해서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현실감이 아주 이제 뭐 확실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 붙을 수가 없네.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할게 없네. 이렇게 분명한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의심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될 때까지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체험도 하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오고, 공부라는 거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발한발 가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또 보이고 또뭐안 보이던 게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뭐 이제 뭐, 의심이란 건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제1의제 그러거든.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 이게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 분별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건두 번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다. 그런 뜻에서 제1의제를 이첫 번째다 얘기하거든. 이게 요게 첫 번째가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이게 너무 이제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일이 요게 이제

0: 유명한 일이고, 이게 첫 번째고, 어쨌든 요게 한번 와 닿는 게 공부 시작입니다. 이게 처음이 되어서 이게 와 닿는 게 공부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이제 익숙해지고, 더,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조금씩 더 분명하게 되고, 벌써 능경에도 말하다시피,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도노라고, 도노. 이적 도노라고 하잖아. 한순간에 이게 탁 체험이 돼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노로서 그막 공이 딱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절차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비돈제라 그런 말이 있듯이, 현실 속에서 생각이 힘을 잃고, 이 깨달음의 힘이 더 강해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익숙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능경의 그 제10근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 그거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공부하는 사람이 해보면 이제, 왜그 말을 해놨는지 이제 언젠가는 납득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지, 무슨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대로 뭐 생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불법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실, 자기의 근본이라 할까, 자기 본래 면목, 이것이 이제 한번 드러나고.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걸림없이, 요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 뭐가 걸릴 게 없으니까, 부처라는 게 중생이라는 게 있으면은 부처라는 테두리 안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미혹함이라는 게 있다면은 깨달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딱 갇혀버리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실제로 제대로 깨달으면은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뭐 미혹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걸림없는 자유자재함이 있다고, 자재신통이 있다고 그러잖아. 자재신통이란 말로, 네. 자유자재하게 전혀 뭐 아무데도 걸림없이 다 통한다 해서 자재신통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 각자 자기 스스로의 진실이고, 여기에 통하면 돼. 다른 부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해탈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실은 그냥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인 겁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물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읽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시방의 일체 세계에 계시는 일체 재불의 소가설법이라 부처님의 가피로 법을 말하는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법문을 설하는 보살이잖아요, 그죠? 설하는 사람과 법문을 듣는 사람과 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두 누구의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비로소 설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비로소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몸으로 이렇게 가피를 받는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구름이 지금 저렇게 끼가 있는데, 저녁 놓을 때 이렇게 지나 보면은 먹구름이 막 이렇게 해저물 때 끼가 있을 때 해가 넘어가면은 항원이 먹구름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갛스름하게 돼가 찬란하잖아요. 그게 구름 색깔이요, 햇빛 색깔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죠. 시커먼 중생도 부처님의 이런 환경을 읽으면 좀 찬란해지겠구나. 오색찬란. 목청거사 보세요. 시커먼 돼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좋아져 버리는. 의아리 꽃을 갖다가 아래에 쟀는데 꽃도 피기 전에 꽃몽울이도 없는 걸 갖다 놨는데 지금 한 2주나 이렇게 됐잖아요. 3주나 됐는데 꽃이 피가지고 의아리. 의아리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의아리가 그래도 통꽃이 돼요. 통꽃 비스무리한 의아리가 작은 줄기에서 피는 이렇게 꽃이 이맡한데 지금 한 그거 피고 나면 이제 자가 피고 이렇게 되겠대. 모람 피고, 그죠? 모람보다는 조금 세력이 약한데 그래도 그 가는 줄기에서 의아리 꽃이 너무 이쁘게 피가 있어요. 자, 작사이에 이런 일을 마치고는 의상허공 중에 저 높은 허공 위에서 성대광명망 대이주라. 큰 그물, 광명 그물로 된 그물이라면은 그물 코가 그물이라면은 한 개를 가지고 코 하나를 가지고 그물이라 하지 않는다죠. 그 종경력 보면 일어났죠. 비록 새가 그물 한 코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물 한코 가지고는 새를 원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을 끓일 때 물만 가지고 국을 끓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내 인생 하나 살아가는데 오늘도 아마 모르긴 해도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발짝 움직이고 이렇게 마이크로 말도 하고 이 스펀지 만드는 사람도 있고 요 케이블 만든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럼 완전 조합이라. 조합을 다른 말에는 생멸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거기에도 인연 공덕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면은 아주 암만스러운 사람이라. 자, 큰 대강명운, 그래, 우리가 강명운대 주변 법계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다? 아, 함경 가지고 우리 예불문을 만들었구나. 강명운대라고 그거 있죠? 성대 빼고 강명, 운망 빼고 강명운대?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강명 건물로 된 대가

제가 머물렀다. 자, 그때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실력여시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모두 또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억만년이 가도 이 불법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부처님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시방 일체 제불이 똑같이 어디에 종미간에서 출청정강명하시니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들립니까?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 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봐. 예? 그럼 뭐가 잘났단 말이에요? 아, 잘난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일반화 오류를 범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다 똑같은 귀한 사람이구나. 그 강명이 명호 근속 작업, 그 강명이 그 이름과 근속이 하는 일이 또 이름도 똑같고 근속도 똑같고 실동 어차라 모두 이와 같았고 이런 데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요? 입만 띄면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울컥하네 그런 대목에서. 이런데 우리는 불만이 많아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쪼그라드노 어떠노 그렇잖아요. 아니다, 니 똑같아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니가 뭐가 못났어? 그대로 훌륭해. 저 선생님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지 뜯는 거는 스님의 몫이고, 잘난 거는 자기 몫이고, 예? 막 위로받는 거잖아요? 또, 우역조차 사바세계 부처님과, 이 사바세계 부처님과, 화장세계품에 제13층에 계시는 부처님이 누구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사바세계 부처님과 대중과 또 금강장 보살의 몸과 사자자에 다 비춰주고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우리가 가피를 받는다 이말 아니에요. 어상 허공 중에 그 위에 허공에서 성대 강명 운대하거나 큰 강명의 그물에 대가 되어서 여일신이라. 좀 태양처럼. 태양이 저거, 저기 정전대법 왜 하겠노? 태양이 정전될 확률은 조금 있는데, 우리 마음이 정전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아니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하죠. 생각은 깜빡깜빡이래 줄었다 늘었다 할수 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대 없는 것이라서 꺼지고 싶어도 꺼질 수가 없는 것이라. 있는 것이라 꺼지지 없는 것이 꺼지지는 않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또한 이 강명 운대 운망대 중에서 그 운망 법문이라고 해서 저또 입법계풍 가면 나오죠. 운망 법문이라고. 강대 중에 강명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강명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거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불무 등등여 허공하시며 부처님께서는 무 등등한 허공과 같다. 이 세상에 허공하고 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부처님이 어떤 번뇌장이라든지 소지장, 번뇌라고 하는 거는 육염심이라 그래요. 뭐 육염심 뭡니까? 집상흥념, 부단상흥념, 집상흥념, 부단상흥념, 그다음 뭐죠? 분별지 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그 다음에 능견심 불상응념, 근본업 불상응념, 큰일 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소지장이라 하는 거는 무명업장이, 업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섯 가지 육염심, 오염된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허공이 어떤 번뇌나

가만 게 없이 툭 터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를 무등등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무등등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등등할 게 없다, 그죠? 동등하고 평등할 게 없다. 1등보다 더 앞에 1등이 뭐예요? 무등, 무등. 무등이에요. 1등, 2등, 3등.

수성한 사람은 삿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야가 빠진 사람들의 원수나 내가 이렇게 눈길이 삿대고 귀가 삿대고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싸우면 눈싸움이라 하거든. 말로 싸우면은 말싸움이라 하거든. 그 치고받고 싸우면은 몸싸움이라 하잖아요. 그 스님들은 이제 번뇌하고 싸운 데서 시념, 실험한다 하잖아요. 실험. 시념. 때때로 시간을 내가지고 생각하고 싸우거든. 생각하고 싸우거든. 그걸 실험한다지. 실험. 실험. 우리 삿바닥고 하는 실험 있잖아요. 그 한문으로 시념이라 그래요. 떼시자 생각, 염자. 뭐 겨룰시자도 쓰기도 하지만 떼시자 생각.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눈싸움 하는 것도 말싸움 하는 것도 몸싸움 하는 것도 그거 다 이제 하수들이 싸우는 것이고 진짜 싸움은 이제 생각을 잡아버려야 되거든. 생각을 잡는다는 것은 아집을 잡으러 가는 거야. 아집. 분별지 상응념을 잡아야 되거든. 그걸 장물 압이거든. 도둑놈 잡는 일은 그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수행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느냐? 이 도둑놈 여섯 마리 도둑놈 안이비설신 이 말초신경이 있다. 이 말초신경 두드려 잡는 거는 별거 아니다. 일단 말초신경도 잡아야 돼. 행동대장도 잡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눈, 코, 입, 귀가 어디에 다 훔친 거 저장하고 못된 걸다 지시를 받고 하느냐. 장물압이 몸통이 있어요. 보이스 피싱 그 수거책이 아니다, 이 말이요. 수거책 잡는 일도 중요하긴 하나, 몸통이 있다. 예? 몸통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하면 아상이라 하고 아만이라 하고 아집이라 하고 악연이라 하는데 이건 잡기가 힘들어요. 십력과 한량 없는 훌륭한 공덕이라. 그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나 깨나 함경 죽으나 사나 함경 오나 가나 함경 안전하서나. 그래 참 존경합니다. 존경해. 심력이 무량 성공덕이다. 힘이 있어야 뭐 어디 제압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중생제도의 길을 출가할 때부터 나서질 않았습니다. 중생제압이라고나 할까. 인간 최성 세중상이라. 인간 세상에서 최고로 최성의 변지시라. 가장 수성하시다. 세중상이라. 세상의 어뜸이라. 석사자법,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전에는 그쪽에 뭐 비루자나 나왔지만 석사자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석사자법이 가급필요다. 부처님의 불법으로서 저에게, 그에게 가필을 한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과 동등하고 힘이 아주 수성하고 그리고 인간 가운데 가장 최성 사 공덕도 수성하고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성도 수성하다. 아까 교리 행가를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 교라고 하는 거는 선취, 악취가 아니고 선도.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한다? 일단 법문을 교 가르침을 듣는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병아리처럼 익히려고 하는 사람, 습종인, 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습종, 습관적인 불처님의 종자를 생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뜻을 밥 먹듯이 야무지게 꼭꼭 심는다. 깊이 사유를 한다. 그걸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성종인이라 그래. 실천한다는 것은 대추 씨앗이 됐든, 뭐, 나락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야무지게 살구 안에 또 살구 씨앗이 핵심이 익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성종인이라 그래요. 근본 종자가 익었다. 쭉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지금 환경 하면서도 무조건, 아까 우리 했던 거, 보현행운품 있잖아요. 아, 보현행운품 노래 좋잖아요. 보현행운품으로 가는 게 완전히 계속 그 습종인에서 성종으로 습종에서 종자를

병아리처럼 키워가는 거여서 나중에 어미닭이 돼가지고 알을 다시 놓을 수 있을 만큼 성종, 뿌리 성자, 성품 성자, 성종인이 돼가는 거죠. 성종인은 실천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면 해행이라 잘 이해하고 응용하는 사람은 교리행가 중에 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일로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취. 착할 선자, 나아갈 친자, 선취, 섭종, 성종, 해행. 해행 발심이 되면은 나중에 증발심이 되거든. 신성취가 되고 해행이 되고 증이 되고 이렇게 신해행. 아, 경전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있으면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다 달라요. 아이고, 큰 혈관이 있어서 모세 혈관이 다 다르듯이 다 제 자리에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속눈썹이 맨날 머리카락만 고 길어보면 어떻게 되겠노? 에? 속눈썹이 자기 포지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엄니가 할 일이 있고 송언니가 할 일이고 앞니가 할 역할이 다 따로 돼가 있어요. 불자야, 마땅히 당성제 불력이라.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이 법을 문차 법왕, 이 법왕의 가장 좋은 법장 최성장을 열고 수승한 장을 열고, 이 십지 법문이다 이 말이죠. 제지의 까닭으로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열애의 대선도 큰 부처님의 도, 신선의 도, 미묘 난가지로다. 아주 미묘하고 알 수 없다. 비념 이재념이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염 이재념이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 여여가지고 모든 염을 이재념이라. 생각이 아니라 또 말로 할 수도 없죠. 그죠? 말로도 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구견의 난가득이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는 걸 구해도 불가득이다. 볼 수가 없다. 무생여 무멸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 불생불멸이 바로 부처님이거든. 이 십지법문이라. 이 진여법은 생각을 얻기 때문에 생멸법이 아니라 불생불멸이라. 아니, 안 생겼는데 없어질 게 어디 있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무궁무진한 거죠.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는다. 성품이 어떠냐? 우리 심성은. 심은 정. 너무너무 허공처럼 맑고 깨끗해서 항적연이라. 진공이다. 정멸이다. 항적연이라. 성품이 항상 깨끗하고 고요해. 그런데 왜 자꾸 말로 떠드냐 이 말이야. 이구, 떼꾸정물 다 떠나가지고 새 속에 그냥 오욕 탐진치가 싹 벗겨져가지고 총해인이라. 총명한 사람이라야. 지혜롭고 아주, 이 총자는 기발걸 총자예요. 명자는 총명하다 할 때 명자는 눈박을 명자, 기발걸 총자. 눈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영리한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 예? 대표적으로 눈기가 밝다 이러지만은 그 눈싸움이나 하고 귀싸움이나 하고 남인데 들을 줄 모르면 귀싸움 하는 거지. 귀, 몸싸움이나 하고 말싸움이나 하고 지지부분하게. 자성본공적이라. 심본적 망본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제 성품은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부터 공적하다. 본래 없다. 그러놓고 낱낱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의형 무진이로다. 법성 원융 무의상이라.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무진이라. 다 하지도 않으니. 무진이란 말은 무멸이란 말 뒤에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무생, 무멸. 안 없어지니까 어때요? 무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없으니까 무궁, 무진, 무량, 무변한 것이라. 해탈어 제치로다. 여러 가지 육도 윤회에서 천당 같다, 지옥 같다 하는 그런 꼬라지를 갖다가 해탈해서 다 벗어나고 열반 평등 주로다. 열반과 평등하게 머물러 있다. 생멸에 살면서도 열반처럼 산다. 생사 열반 상공하로다.

기초 비중후라. 처음이나 중간도 끝도 아니고 본래 없는데 중간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야 처음 있고 중간도 있고 끝도 있지. 비언사 소설이 아까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비념 일어났잖아요. 예?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사소설이라. 설하는 말을 갖다가 다 사양해서 떠나가 있다. 언사로서는 비언사라. 비언사 소설이라.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나니 출가의 참새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없는 것이 시간이 어디 있고 없는 것이 공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 모양이 여허공이로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환경 얘기하면 어때요? 신불망치 가거법이요. 역불탐착 미래사요. 불어 현재 유소주요. 요달삼세 실공정이라. 정멸이 불소행이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억수로 고요하고 대빠이 고요한 것이 부처님의 행이다. 입 다더라, 눈 다더라, 귀 다더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생각마저 다더라. 푹 꺼져버려라, 푹 꺼져버려라. 허공마저 더 꺼져버려라. 허공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려라. 예? 팍시라, 팍시요. 정멸이 불소행이다. 뭐, 우리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또 기분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제발, 무안입이 설신이요. 무색성향 위척법이요. 무안계 내지 이무 소득권이라.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다. 시명 소득, 소득, 시명 소득이요. 비소득이요. 시명 소득이라. 언설이 망능겁이라다. 언자는 부지라.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또 떠들어야 된다, 이거. 언설로서는 망능겁이라. 그렇게 통도사에 가면 그 보광전이라고 옛날 선빵인데 거기 글을 이렇게 씁니다. 능견난사문이라. 능이 본다. 뭘 봐? 난사문이라. 불과 사이한 걸 본다. 그 견성성불 얘기하는 거지. 견성성불은 뭐냐? 말로도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것을 본다. 그걸 일러서 우리는 마음이라 한다. 그 일체 유심조는 무슨 유심조이? 들떠진 소리. 이만큼 힌트 좀. 일체 무심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체 일체가 무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왜 웃어요? 내가 어제 아래 일기서 놨는데 일체가 무심조라다. 이해하고 오죠? 무생무멸이면 일체 유심조보다 좀 높은 게 무심조야, 무심조. 본래 무인물이라. 예? 참 비싼 거 오늘 그냥 완전 번지점프 박연세일 아세요? 완전히 그냥 한 푼도 안 남기고 번지점프 박연세일이라고 싹 다 밑지고 준다, 밑지고. 지행이 영여시라. 십지 바라밀 행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행이야, 진여행. 진여행. 난설 난가수로다. 말로 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일이다. 너무너무 고요한데 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지. 지기 불경계는 지혜를 일으키는 불경계. 그런데 묘유, 아까는 정멸은 뭡니까? 진공이잖아요. 예. 진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사기칠 때 이랬거든. 나는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들도 문수선은 오실 때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 통도사 이렇게 저 꼭대기 올라가면은 영축산 해놨잖아요. 백운암 뒤에 가면 그게 쓰레기 다 가져가란 말이 그런 났거든.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아, 예. 그거 십지품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 좀 이따 나오는 얘기야. 여공중 조적이라고. 지혜를 일으키는 부처님의 경계. 지혜를 일으키는 이 아까 그 꽃에 뭐 짧게 꽃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의 이치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설명. 이사 명년 무분별이 돼야 이제 대인의 경계가 나타나요. 이사 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계. 쫌생이들은 이사 경계가 아니 이 이치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앵계부터 많이 눈티 반티대로 전쟁만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거지. 비념 이심도며 생각과 다 가부를 다 떠나버려. 생각의 가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의 심도도 다 떠나버려.

일체 무심종. 비옹계 처문이니 오원이나 18경계나 12처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비설신이 이는 문도 아니니 진지어 불겁이로다. 지혜로로 알 수 있, 지혜로로 지로 지하는 것이지 어 불겁이로다. 뜻은 잔머리 의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쭉 봅시다. 그 다음에 여 공중 조적이라. 공중 조적을 난설 난가시려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나 보내놔 드려야 돼.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은 말할 수도 난설이요 난가시려다. 보여줄 수도 제시할 수도 현시할 수도 없다. 이것이 십지의 뜻을 심의 불능료로다. 마음과 뜻으로는 알 수가 심의식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럼 왜 됩니까? 무심으로 가야 된다. 마음 없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십지법문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조건 없이 남에게 빈 것이 웃어주고 잘해줘야 된다. 예? 네. 조건 없이요. 네. 네 이래 해주면 저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자비급 원력으로 자비와 원력으로서 자비하는 마음과 원력의 힘으로서 자 출생 입재 입지행이라. 여러 지혜에 들어가는 행을 출생해서 내어서 차제 원만이며 차례차례 원만한 그러한 마음. 지행 비여경이라. 지혜로는 미칠까 비여경이라.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중생의 잔머리로 생각으로 염려 그죠? 그걸로 갈 수 있는 경계는 아니다. 바람일 행이라고 하는 게 딱 그렇다 이 말이야. 이 경계는 이 시 경계는 난경이라. 보기 아마도 보기가 어려워서 가지 불가설이다. 안다고는 할런지 모르지만 말할 수는 가지. 아는 건 아지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뜨겁노 이럴 때 용광로 한 사발 갖다 이거 얼만큼 뜨겁노 먹어봐라 이러면 뜨거운 줄은 알겠는데 먹을 수는 없다. 청산가리 이거 한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죽겠지요. 알긴 하지만 먹을 수는 이해 확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 설명, 불력고로 개연이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연설하고 해주는 여등은 응경수라. 그대들은 공경하기에 십지 법문을 잘 들으시오. 아이고, 울령도 허방에서 하나 갖다라고 앵가히 자랑한다, 이보이. 여시 지입행이라. 이와 같이 지혜로나 들어가는 행, 억급의 설 부진이라. 억급도록 설에도 다 말할 수 없고. 사실은 십지 법문 한 구절만 가지고도 끝도 없어요. 아금의 단 약설이는 내 지금 간략하게 연설해서 그만히 말씀 많이 놓고 뭐 간략하게 진실의 무혈이라. 진실한 뜻 남음이 어떻게 하리니 뭐 헷갈려 죽겠구만 그죠. 어릴 때 왜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그거 실타래 감을 때 얼마나 지겨웠어요. 실패 기억납니까? 이렇게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잡아놓고 왜 그런지 몇 년 전에 기억이요 그게. 아 까마득하다 그죠. 그대로 저 바깥에 아들 노는 소리 막 들린다 이게 실 감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놀러 못 가는 날은 그날은 완전히 실패한 날이야. 일심 공경되라. 일심으로 공경하여 기다리시오. 아성불설성불력설이라. 부처님의 힘 받들어 말하오리다. 성법 미묘음이라. 수성한법 무상심심 미묘음. 훌륭한 십지법문을 미묘한 소리로 비유 자상응이라. 비유와 좋은 글자가 글 써놓고 글 속에 부처님의 불심이 꽉 뜻이 있다 그죠. 꽃 속에는 뭐가 있다? 꿀이 있다. 그래서 열매가 달잖아요. 무량 불실력이라. 한량없는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함내 입하신이다. 모두 다 어디에? 내 몸에 들어왔다. 몸에 들어오려면 삼매를 들어야 된다 그죠. 삼매 자체는 난 선시나. 이런 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설명하는 게 아니지. 부잣집이 자기 금고 속에 뭐 돈 얼마 있다고 남들 앞에 우리 집에 얼마 있다고 외우고 펴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도가 얼마 있다고 이렇게 왜곡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미만 잘 보여주는 거라. 아금에 하다 못해 가지고 맛집에 가지고 양념도 비결이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 근데 왜 양념의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불법은 더하지. 이 소중한 것을 아금에 설 소분이라 내 이제 조그만치만 말해 보리라. 그래서 이 정종분 앞에까지 서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처음 설법을 마친 뒤에는 잠시 묵묵히 머무른다. 이어서 두 번째 청하는 부분에서 세 부류가 각각 다르게 청하게 되므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해탈월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법문을 청했어요. 그두 번째는 대중들이 청했어요. 떼거리로. 세 번째는 열애께서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부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대중의 어뜸이 누구냐면 금강장 보살이잖아요. 그죠? 대중의 어뜸이 법을 드러내어 밝히고, 법을 들을 사람은 또 간절히 바라고, 대중들이 또 교주, 사바 교주인 부처님께서 다시 근해야 비로소 일이 온전히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도 필요하고 부처님도 필요하고 대중도 다 소중하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게 청하신 것은 곧그 갑이라고도 한다. 대중이 이미 청했더라도 교주이신 부처님께서 위실력이 있어야 비로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르침이라고도 하는데, 여래께서 설하도록, 여래가 금강장아 좀 설해라고 권하는 것은 금강장 보살의 설법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금강장 말씀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다. 또 앞에 부류의 청은 이 지혜법이 사람의 수행으로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뒤에 한 부류의 청은 이 지혜법이 부처님이 정득한 것임을 드러낸다. 수행자가 갈 길이고 부처님이 도달하신 길이다. 이렇게 세 번의 청과 세 번의 멈춤이 이어지며 그 흐름을 따라 여섯 단락으로 나눈다. 여러분들 또 해석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짧게 네 개씩, 넉 자씩, 넉 자씩 막 이렇게 띄워놨어요. 아이고. 다만 간단히 다섯 단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은 침묵을 금강경 보살이 말씀 안 했잖아요, 그죠? 의심이 생겨 다시 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깊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멈추는 것이고, 셋째는 대중들이 들을 만하다고 찬탄하며 다시 청하는 것이고, 우리 다 들을 만합니다, 해주세요, 땡깜 지르잖아요, 거기서. 넷째는 듣지 못할 경우 이게 잘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손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멈추는 것이다. 아, 이래도 이 중에서 좀 모질이들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또 비록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사람과 법을 함께 찬탄하며 다시 청하는 것이다. 듣기 어려운 것은 법이 깊기 때문이지만 또한 부처님의 보호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당신이 설하시오, 우리는 부처님 빼기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마땅히 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자 금강장 보살은 이 이치에 대해 더 이상 청을 거절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설을 합니다. 쭉 이제 설하고 오늘 그 미간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대목에 연두생 말이에요. 여기서 따로 말하는 조율한, 아주 조절되고 부드럽다는 말은 우리가 요거 때문에 이제 한강 자꾸 읽어야 돼요. 잘 따듬어지고 부드럽게, 바람이 행이 그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따듬어지고 부드럽게 길러져서 익숙해진 상태를 말한다. 억세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식당가 주문할 때도, 예. 그렇게 어릴 때왜 서울에서, 경상도 애가 서울에 저기 갔다가, 유학 갔다가 그 앞에 서울 아주머니가 학생이 가방 줘요, 내가 들어줄게요, 이렇게. 그 경상도 남학생이 뭐라 했어요? 서울만 아니에요, 할까봐요. 가가 그쪽에 수학여행 가가도 사고 쳤잖아요, 그죠? 아주머니, 냉수 한 그릇 주세요. 냉수 좀 주세요. 뭐 하시게요? 묶으래요. 자, 한줄더 합시다.

0: 공양하고 교화하는 등의 수행으로 공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교화하는 등의 수행으로 마음을 잘 단련해 나가는데 믿음 등 열 가지를 조유라고 부른다. 이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비유를 보면 그 뜻이 매우 분명해진다. 금 가지고 매일 계속 그 환경에 나와요. 금이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에 들어가야 그릇이 되죠. 불에 들어가야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바세계 탐욕 속에서 이겨내야 거기서부터 그릇이 된다고요. 여기에도 세 가지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공덕에 들어가고 그 부처님께 공양하는 수행으로 10번 복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둘째는 1차 그렇게 아시 빨래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성근으로 위 없는 결과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위로 향하여 낡고 얕은 집착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셋째는 불자의 보살 이하부터 나중에 보세요. 정정부은 여기에서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자비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행으로 게으름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마지막에 왜 그 자비심이 그 요번에 저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읽었어요. 그 저기 안내문 왔을 때 마지막에 뭐라 해놨습니까? 심종 성근 하면은 성근을 깊이 심으면은 뭐가 나타난다? 자비 현전이라 고담 정정 있잖아요. 예, 이제 고려놓고 마치겠습니다.
1: 뇌종양입니다.
2: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3: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2: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1: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2: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4: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5: 네!
6: 대무릎도?
4: 관절 복음!
6: 걸을 때도?
4: 관절 복음!
7: 일할 때도?
4: 관절 복음!
8: 내 어깨도?
4: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9: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0: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1: 관절복응 정말 좋아요.
10: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2: 관절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3: 아빠 최고.
14: 관절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4: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0: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제 경기도 광주시 망월사대 중각음 김지은 이도현 부채 충북 청주시 연하경 정영화 정달령 장원덕 정미화 김은옥 하성호 부채

우의정 우의정 부채 대준산업 사업본청 서울 강동구에 유경남 이상한 이강이 이설아 이설이 부채 서울 구로구에 윤인순 임희재 부채 서울 도봉구에 이

제경기도 하남시 이병호 장유정 이다경 이다연 부채 경남 거창군 이점수 연병삼 연병덕 염동훈 부채 경기도 화성시 이진 성시원 홍예리 성기현 성기찬 박중영 성다원 성지훈 부채 품명산업 사업본창 경기도 시흥시 이진순 김양순 남택민 남택진 남윤석 부채 전북

종업시에 이찬훈 손선희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국지 영가 서울 송파구에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 부채 서울 강서구에 임재여 임충호 부채 서울 구로구에 임종환 소소미 임재민 임수연 부채 서울 송파구에 임희찬 권담회 임성현 임태연 부채 경기도 수원시 정은우 허민숙 정철아 윤주영 정현희 정대화 윤종호 부채 경기도 고양시 정창식 김미연 유묵내 정은연 정태원 정윤주 부채 부산 사구에 조동길 영담 조홍빈 조홍준정 중호 김정숙 부채 넥서스 환경 디자인 연구원 진산 환경 연구원 사업 본창 발언 경기도 수원시

최대구달서구에 최인덕 조영복최 호수보채 경기도 화성시에 피덕열 영선 피선한 피웅한 차수영이 말씀 피경준 보채 대구서구에 한일랑주금 대한병치 조수옥보채 서울관악구에 한정수한춘자 한재훈 한재민 연규순 보채 경남고성군에 허준, 이민숙, 허상욱, 김경훈, 허소영, 정화룡, 최욱, 이용석, 허찬영, 허가윤, 호동원, 보채, 극락왕생발언. 권민자, 부기, 한동건 씨, 일체조상영가, 한동건 씨, 대아령영가. 김병순 보기, 김선석 장소래 영가, 김재윤 보기, 이용순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백일남 보기, 안동배 씨 일체 조상 영가, 안동배 씨 태아령 영가, 상명순님 보기.

보기 이연선 염창수 영가 이진순 보기 남덕현 영가 조경태 보기 조광선 영가 조동길 보기 조광열 김정순 영가 차수영 보기 차병환 이재용 영가 허준 보기

하나님의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난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함과 허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0: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 겸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겸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 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우리 칠판에 썼습니다만은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게 한 달 전부터인가 새롭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도달한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써서 제가 강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온 지가 한 10년 되는데 대개 10년 동안은 금강경 강의를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금강경 하면은 이제 나와서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은 그 아상이 없는 도인의 세계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금강경인데 그것이 현실과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감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는 제가 배운 소위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슬기롭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상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절대 세계라는 이 표현은 우리 스승이시든 백 박사님이 쓰시던 용어입니다. 근데 요 용어의 뜻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절대 세계라는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그럼 아상이 없는 사람들, 도인들의 이야기. 근데 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경전에 나오는 것을 쭉 보면은요, 육신통을 하고 숙명통을 하고 타심통을 하고 견성성불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상당히 추상적인 깨달음의 세계의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교가 다인 줄로 알았던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공부한, 즉 백박사님을 통해서 공부한 불교는 불교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실의 여러 가지 고민, 번민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행복의 세계로 바꾸고, 우리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삶을 바꿔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다고 생사해탈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오타각세를 바꾸어서 극락세계를 만들고, 이 후진국을 바꾸어서 가난한 후진국을 바꾸어서 부자의 나라로 바꾸고, 부국 강병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역시 아상이 없는 사람들의 경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금강경만 강의할 게 아니라 금강경을 실천해서 실제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실지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고 닮아간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우리가 더 그 세계에 근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게 된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PPT를 보면은요, 이런 이제 중생도 금강경 실천 수련으로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은 신통자제한 도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오타각세를 극락세계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금강경 해석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성자의 말씀도 신통 자제한, 또 죽어서 천당이나 가는 생사해탈이나 하는 이런 거창한 이야기 보더라도 현실을 어떻게 잘 사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마음이 나게 되고 이 공부를 의욕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불교의 발전이 있고, 또 불교의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발전, 개인의 행복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야말로 이 세계가 극락정토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제목처럼 중생도 실천 수련으로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지금 거창하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몇십 년 전에 불교를 처음으로 알 때에는 불교가 참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도통을 해보고 싶다, 절대의 세계에 도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통을 하려면요,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회생활을 해가면서는 도저히 승려가 물론 되지도 않고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승려 된다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냥 승려가 되는 길이 바로 밝아지는 길, 절대의 세계에 가는 길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나는 도저히 뭐 내가 아무리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가정생활을 다 접고 절대의 세계가 아무리 좋지만 그 시기로 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절대에서 얘기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활로 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은 계속 남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으로 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말하자면 장교 생활이었고 그것은 바로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때도 뭐 오히려 그때가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늘 불경을 읽었고 집에 와서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뚜렷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없었지만 관세음보살이 좋다고 그래서 틈남은 관세음보살을 늘 읽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이게 보초를 쓸 때도 장교들도 보초 쓰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도 항상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군대 생활은 아무리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도 제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수도의 생활과 수도의 생활을 하려면 이 군대도 안 가고 군대 안 가는 어떤 그 카도 저 기독교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군대도 안 가고 바로 이 군대도 거부하고 승려로서 출가해서 오로지 수도 생활만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닐까? 왜 내가 이 둘을 다 하려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다 하려니까 관세음보살도 잘 안 되고 고통을 굉장히 아주 굉장히 봤는데 군대 생활이 그대로 지옥 같았었어요. 제가 의무기간이 만 2년이었는데 참 부끄러우게도 이 장교는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요. 하루하루 제대 날짜만 쉬는 초라한 장교의 모습을 보이면서 군대 생활이 하도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건강한 사회인의 생활과 둘이 아니라는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영원히 절대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몹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군대 생활이 너무나도 지옥 같아서 이 장교가 탈영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죠. 창피한 얘기죠.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먹고 자고 봉급 많이 잡고 얼마나 편안한 그 생활을 감사하지 못하고 탈영할 생각을 한다. 이게 저는 너무 어이없는 군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괴로움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도도 하면서 군대 생활이라는 사회 생활을 어떻게 건전하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어떤 친구 도반이 하나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백박사라고 훌륭한 도인이 있는데 그이는 그 수도라는 것은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아도 사회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제 이렇게 그 일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66년도인데 제가 66년도에 그 백박사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이거였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일독을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계속 바쳐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 3분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아,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는 바치는 부처님, 시봉하는 부처님은 어떤 거룩한 부처님이나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다. 아무런 형상이 없다라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금강경 또 5분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독을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친 것을 66년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만 4월달이었습니다. 4월달에 가서 말씀을 든 뒤에 그때 그런 말씀도 동시에였어요. 이것이 어둠의 세계에서 점차 밝아지는 그러한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 3년을 열심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상당히 평화로워지고 마음

인 줄 아느냐? 백 박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초면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본인의 소개를 처음부터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생각을 일심으로 잘 한다라면은 3년을 열심히 해봐라. 3년 하면은 모르던 그런 사실이 점차 알아지고 무능했던 그 무능하고 모자랐다고 했던 생각이 점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도 알게 된다. 우리는 전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전생이 무엇이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모른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보아라. 자꾸 보아지면 모른다는 생각이 알아지면서 자기 몸뚱이가 어디서 보았어 왔는지까지도 알아진다. 백 박사님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3년을 공부를 했더니 전생이 알아지더라. 내 전생이 무엇인지 알아지면서 이제 그 아주 세상이 아주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숙명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숙명통 오면은 육신통 중에 하나고 육신통 중에 하나는 그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신족통, 타심통, 천안통 이런 도사는 없을 거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사들은 땅을 걸어다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신족통 오는데 여기서 부산이면 1초에 가는데 그런 도사들이 땅을 밟고 다닐까? 그런 도사들의 세계는 상상만 해도 황홀하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전생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거 상당히 신기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3년 동안에 전생을 봤다. 그러니까 모든 화날 일이 하나도 없더라. 화나고 어려운 것은 억울한 일은 알고 봤더니 전생에 내가 그이한테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그 과보임이 확실히 알아지기 때문에 전생을 훤히 아는 사람은 화낼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지상세계에서 듣는 법문인지 천상세계에서 듣는 법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66년도에 처음에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통 있는 도사들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일까?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다 시시하게 보이고 화낼 일도 없고 노여울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다면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사회생활과 영적 세계 생활에 대해서 저는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과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은 뒤늦게 알고 봤어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이 숙명통을 얻는다는 것은 전생만 보는 것이고 현실의 사회생활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화낼 일도 없고 분별을 할 일도 없고 등등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살아도 건강한 사회인이 된 것이다. 그 세상을 좌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영웅 호골이 되고 CEO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즉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아주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긴 아는 불교는요. 불교가 참 어쩐지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공 서적을 제껴놓고 불경만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거의 쉴 새 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했는데 요새 왜 이래 제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쉬지 않고 했었는데 왜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 신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나 이제나 한시도 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맨날 근심 걱정, 학점 걱정, 가정교사 어려운 삶을 끌어나가는 걱정 등등 뭐 등등 여러 가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었어요. 전생부터 가져왔는데 한시도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신심이 좋아서 도통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런 근심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별로 나아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왜 안 나아지는가 봤더니 이 자기가
그 섬기는 절대 그 공경심으로 섬기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있고

스승의 지도를 받고 그의 말을 복종할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학생들 수련회에 갔을 때도요, 제 질문을 교수님이 잘 이해하시지 못하셨고 스님들도 다 대답을 못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64년도에 스님들과 함께 그때 아주 쟁쟁하신 강사 스님 이기영, 또 뭐 그 서경수, 박성배 이런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최고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 그런데 그런 타너 스님한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주 꽤 잘난 거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절대 공경심으로 섬기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못났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근심 걱정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으시다면요, 빨리요 자기 잘난 생각을 얼른 내려놓으시고 절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66년도에 그 스승을 만났더니 아침 저녁으로 일동을 해라,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근데 요구만 해서 그 이튿날부터 행복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만 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이거 스승 없어도 아침 저녁 일독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다 행복해질 거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안 그랬어요. 제가 바로 곧 다녀온 그 다음부터 5시에는 일어나라. 지금 생각해보면 요새는 저 5시에 안 일어납니다. 그냥 알람 안 해도 1시 전에 되게 일어납니다. 예, 건강력도 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군대 생활이 편해진 것은 왜 편해졌느냐? 바로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런.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시원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로구나. 내가 일독밖에 못했습니다. 일독밖에 못했지만 그 이튿날부터 삶이 변했습니다. 일독한 효과가 아닙니다. 공경심의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게 본래 백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을 하면은 전생을 알았다는 거 본인의 체험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살세포가 바뀌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전에는 살세포가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수는 굉장히 원자의 수와 비슷하게 조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탐진치로 얼룩된 탐진치의 DNA가 붙은 이런 세포들을 밝은 세포로 바꾸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들어간 세포로 바꾸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대요. 또 아무리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되어 있어도 또 탐진치의 세포로 바뀌는 데는 더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살세포가 바뀌는 기간의 3배, 이제 9년입니다. 여기 뼈세포가 바뀌는 시간인데 이동안 열심히 건강력 있고 수도를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백박사님이 체험 얘기를 하신 겁니다. 9년에 바로 다심통을 얻었다. 다심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다심통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독심술이라고 그러면 알죠. 다른 사람의 많이 귀뚫어보는 마음.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허니 귀뚫어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속을 일 없죠. 사기당할 일 없죠. 아,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도 쉽겠죠. 그래서 타심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때는요, 그 학생 때 전생에 닦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센스가 빨랐던 것 같아요. 척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알아줬어요. 그 친구 마음도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알아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알아지는 게 저는 신경쇠약병 걸려. 근데 알아가 보니까 쟤는 안 좋은 애다. 좋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애 하나도 없고 다 시원찮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타심통 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걸릴 뻔했습니다. 야, 제발 몰라줬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알아지는 게 싫었어요. 알아지는 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지길 바랬더니 정말 또 몰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던데요. 근데 이 도인이 얘기한 타심통은 제가 얘기한 그렇게 알아지는 거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 타심통으로는 신통자재한 도사처럼 돼서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은 과연 지도자가 제대로 될까 너무
미리 아는 척해.

갖고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타심통이라는 영적인 높은 세계에 갔지만은 이게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 박사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제가 좋은 것은 그전에는 이제 뭐 저는 경전을 읽기를 참 좋아해서 많은 경전을 보면 신통 자제한 도사들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암부 경전은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생사해탈한 도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밝히다 보면 타심통도 하고 싶고 숙명통도 하고 싶고 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영판 도사가 돼서 미래를 알고 이렇게 되면 뭐 돈 버는 것도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런 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의 길과 신통 도사의 길은 다른 것 같아요. 신통 도사의 길을 가려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과는 아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쳐준 백 박사님은 이렇게 타심통을 얻어서 도사 역할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주 뻥 뚫렸던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더 하세요. 그래서 요 뼈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3배가 되는 기간, 27년 동안 일심으로 이제 그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 환골 탈퇴가 돼서 이게 거의 부처님의 경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중생 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백 박사님 얘기는 천수천안이 된대요. 얼굴도 수시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저것이 이제 중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저는 얼굴에다 모든 표정을 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척 보면 다 알죠. 제 속을 뻔히 보일 정도로 단순하고 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군자의 반열과는 틀려요. 근데 군자들은 자기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아상을 쉽게 화내는 것도 쉽게 받치고 이러니까 저처럼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해도 자존심 팩해서 얼굴에 아주 얼굴을 붉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금방 간파당하죠. 이런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는 제주는 데모하고 해서 단식투쟁하고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지.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요새 학생들 보다는 좀 대담하긴 해요. 요새 애들은 단식투쟁 안 해요. 왜냐하면 A학점 받으려고 단식투쟁 빠지는 애들 요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밝아진 세계가 있더라. 백 박사님 얘기예요. 이 공부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아, 정말 사람 중에서도, 제가 그때도 큰 스님들 좀 많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청담 스님 법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관흥 스님이라고 또 큰 분이, 그분 법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어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주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운호 스님 법문도 자주 들었습니다. 요새는 힘들지만 그땐 큰 스님 법문, 종종급의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소홍 스님한테는 대학 선원장하실 때 가서 토론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여러 스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절대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있더라. 완전 그 절대 세계는 영적으로도 대단하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 느낌으로는 이제 백 박사님이 최초였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인도에 뭐 크리시나, 무리티, 라마나, 마하리시 등등 성자들의 세계 또 다라이 라마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쭉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해봤다. 내가 이렇게 금강경을 실천해봤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알아주고 이런 경지까지 왔다. 이것은 뭐 생사해탈은 물론이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좋은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불법 재세간
분리세간강의

라고는 해능대사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뒤로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아, 이것은 대학 공부 이상의 중요한 것이다. 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도를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게 제가 제일 근심이었어요. 그렇게 수도하다가 사실 스님들도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 버는 길이 막히니까요. 수도하려고 그러면 돈 버는 길과는 등져야 되니까요. 우리 법정스님의 무소유 잘 알죠? 무소유 해갖고서 돈 혹은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 둘이 이율배발적인 갈등으로서 저한테 숙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도 그걸 아시고 이 숙명통을 얻고 지혜가 얻게 되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아,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은 밝아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공부로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백 박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훌륭한 성인이라고 했던 분들,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래 와서는 그 뭐 백박 요 제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은 다 영적인 가르침 못지않게 건강한 사회인의 가르침도 다 실천해서 먹고 사는 문제 비롯해서 생사해탈 문제까지도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대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요 그 이야기에는 특히 백 박사님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분 밑에서 제가 4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백 박사님의 얘기가 나온 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서가열에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밑에 달마대사 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능대사 같은 이도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백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또 그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 같은 분들 다 지혜로운 이야기로 그 아주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스님, 그는 스님이 아닙니다. 신선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산 부처님처럼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고 닮을 요구할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을 닮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나아가서는 생사해탈하고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었다. 부처님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럴 때 비로소 중생지도라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 부처님이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 중생지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졌다. 너희들끼리도 서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이런 표현 아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들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지만은 학생 때 어른들이 많이 추워줬어요, 우리들을. 아, 우리 어른들은 많이 배우시지를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갖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네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일세. 아, 자네들이 큰 나라를 이끌어 나가세.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고 또 우리들이 4.19를 일으켰고 63 데모를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냥 오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인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던 이제 과거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깨치니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여기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도 그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걸 갖고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 박사님께서 하신 저 표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또

된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84,000이라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팔만대장경의 경전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불경을 읽으면서 불경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너무나 몰랐을 때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점점 공부를 하면은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죠. 뭐 수학 같은 거 또 물리나 화학 같은 거 그냥 곧잘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화학 같은 것은 제 중고등학교 때 곧잘 했기 때문에 아 나를 당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런 오만한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보니까 야 자신만만했던 그 화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운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 모르고 내 정도가 다 안다라면 이 과학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도 처음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금강경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자꾸 하다 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아상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맹철호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 부처님 말씀이 참 재밌고 좋고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맨 한 30분씩은 경전을 읽었을 겁니다.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생활, 장교 생활할 때도 끝나고 나면은 세상에 마음 붙일 데가 없어 꼭 집에 오면은 우리말 팔만대장을 계속해서 읽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겠느냐.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49년 동안 암부도 서러우시고 방등부도 서러우시고 뭐 그 암부, 금강, 반야부, 법화 열반부, 화엄경도 이 양이 방대하거든요. 하실 말씀이 없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아 내가 모자라서 이 그렇게 됐구나. 이제 뒤늦게, 그건 한참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거 한번 읽으시고 내가 나중에 따라 읽으라고 할 때 다시 복창하셔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마디, 부처님은 아무 허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밝은 빛이다. 이거 이외에는 허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라는 것은 백박사님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역시 내 소리가 아니라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그대의 소리였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박사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또 세미나 시간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는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서가열의 말씀이 옳더라 이렇게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던 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통의 세계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스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박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해봤더니 도통의 세계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체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도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이 강의 듣겠어요? 안 듣죠. 내가 체험해봤더니 주경야선 가행정지로니까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험의 얘기를 안 한다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당신의 체험 얘기를 하시고 실감나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제가 그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고 이 공경심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빠른 방법이더라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좀 쉬었다가 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무릎도?
1: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1: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1: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1: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
3: 상월언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 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언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포교당에서 상월언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예.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0: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네.
0: 상황을 보니까

0: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

0: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1: 네.
0: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0: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몸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당시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물도
1: 네. 물도
2: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그렇게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네.
1: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4: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5: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0: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0: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4: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4: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4: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4: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4: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5: 예예.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 저요?
0: 네.
5: 67이야.
0: 어허.
1: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5: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5: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5: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5: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어머님.
5: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5: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5: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5: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5: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5: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5: 예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5: 예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5: 예, 5분도 못 걸어요.
4: 예.
0: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5: 예, 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5: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5: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예, 예, 네. 예,
5: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4: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5: 예, 예.
4: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5: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5: 예.
4: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5: 예.
4: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5: 예.
4: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5: 예.
4: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5: 예.
4: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5: 예.
4: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5: 예.
4: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5: 네.
4: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5: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5: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5: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5: 네.
4: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6: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부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 문화축제 및 봉축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 부스, 축하 공연, 봉축 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0: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상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해 가르침을 받고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매월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사부대중이 다시 11곡을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강화 보문사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륙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용왕대제의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저만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주사가 대웅보전 삼존불에 새 법의를 지어 올리는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는데 무상대종사 가사 명장 지정도 축하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한 의원들은 가르침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인 조계종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방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과 김태년 의원, 박흥배 의원 등 중진급 의원 9명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의원단 일행에게 덕담을 건네고 오는 11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리는 선해 전시와 관련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입니다.
1: 노래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아주는데 미술계는 세계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다면 우리 한국 예술 특히 이제 그림 부분에 크게 외교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2: 뭐 문화 외교로 아주 크죠. 네.
3: 의원단 일행은 종종예화의 선해 전시가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에 큰 도움을 주는 행사라며 감사를 표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자리를 옮긴 의원단 일행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차담을 통해 불교계 현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알찬 또 의견이 또 많이 좀 소통하시고 해서 오늘 좋은 자리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3: 참석한 의원들은 따뜻한 환대를 해준 통도사에 감사를 표하고 불교계 현안들을 현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 김경수 후보의 모친께서 이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종정예학에서 먼저 이렇게 아련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10명 정도 의원들이 오셨는데요.
3: 이번 만남이 단순한 예방을 넘어 불교계의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6: 2022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과 함께 주요 종책 사업이 된 경주 남산 열암궁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이 매월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사부 대중이 다시 열암국을 찾았습니다.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원법회를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주 남산 열암국 마해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사부 대중이 대원력을 세운 지 어느덧 3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열암국에 다시 모였습니다. 진우 스님의 헌향으로 문을 연 법회는 그동안 불교계가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쏟은 정성을 확인하고 원력 성취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8: 천년을 엎드려 기다려 오신 부처님께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구워 살피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부대종은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용맹심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7: 주계종은 법회에서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위해 헌신한 스님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불국사 총무국장 정수 스님과 열암국 기도법사 선우 귀종 스님은 불사의 성공적 추진에 앞장선 공적이 인정돼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국가유산청 최장미 학예 연구관과 신라문화원, 국립공원 경주사무소,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9: 이 거룩한 불사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기도의 염원과 같이 사부대중의 지와 정성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10: 열암국의 마이 부처님의 진인 역사적이고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법회엔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1: 갈등과 분열, 혼란이 깊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2: 나라와 우리 불교와 우리 불자 모두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모든 일이 마장없이 원만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7: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열암국 마해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쏟아지는 이른 더위 속에서도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을 장엄한 부처님들이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3: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인들이 모두 와서 한 번씩은 참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이 좀 더 문화 강국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7: 1000년 넘게 열암국에서 중생을 굽어 살핀 마의 부처님은 이제 후손들의 큰 원력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6: 강화 보문사를 대표하는 신행 프로그램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륙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용왕대제 초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문사 용왕대제가 대안이 되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감로비와 산모로 신비로움을 더한 어제 오전 강화 보문사. 지난해 12월 30일 원경 스님 취임 후 처음 봉행된 용왕대제는 궂은 날씨에도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지에 어제 초제에 들어간 용왕대제는 49일 동안 봉행되는 보문사 대표 수행 프로그램으로 신도들이 대거 동참해 신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14: 최선을 다해서 도량 정비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보문사가 전국의 3대 기도 관음 도량이잖아요. 우리 보문사 불자님들은 보문사 불자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도록
0: 주지 원경 스님과 신도들의 신행 열기에 진우 스님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며 국가 수륙제로 승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15: 오늘 용왕대제가 국가적인 수륙 용왕대제로
0: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을 돌아보고 선행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용왕대제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흥미로운 도입으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15: 관세음의 관이 세상을 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TV, 뭐 위성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0: 진우 스님은 관세음 보살을 믿으면 현실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관측으로 시작해 관세음 보살의 각 음절을 이 시대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음의 음을 파동으로부터 시작해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원자까지 파고들며 공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15: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체,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공이에요, 공. 그 원자도 이렇게 보면 99%가 비어 있어요.
0: 진우 스님은 결국 보고 듣는 관세음은 곧 자신의 마음이라며 불성이 자제한데도 마음을 잘못 쓰는 작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 탓하지 말고 아, 내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서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0: 그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 작용이 표현되는 한 예가 용왕이라며 용왕을 섬기고 그 마음을 행하는 육바라밀의 선한 작용을 통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문사는 진우 스님에 이어 이제 원철 스님, 삼재 일감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을 초청해 6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법회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6: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점안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대웅보전 삼존불에 새로운 법의를 지어올리는 가사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한 건데요. 임진왜란 이후 벼감대사가 소실된 법주사를 중창한 후 400여 년 만에 봉행된 법회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의 금빛 가사가 사부대중의 한의심을 자아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지난 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조실 지명대종사를 비롯해 해주 도공대종사, 율주 무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가사는 안으로는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는 마군을 물리치는 열애의 옷이자 중생을 위한 영원한 복받침을 강조했습니다.
17: 안으로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 유혹과 장애와 마군을 물리치도다. 동시에 열애의 옷이로다.

0: 법을 전하는 증표로다.
1: 작년 6년을 맞아 시작된 가사불사는 수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원력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가사 점안법회는 무상대종사의 조계종 가사명장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법주사 계산조인 의신조사가 가사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 법회의 의미를 더욱 장엄하고 뜻깊게 했습니다.
0: 우리 한국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렸습니다.
2: 우리 법주사가 가사의 인형이 납니다.

0: 우리 물주 무상 큰스님께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탄하는 의미도 있고.
1: 회주 도공대종사는 벼감대사가 대웅보전을 중창하고 삼존대부를 조성한 지 400여 년 만에 역사적인 불사가 마련됐다며 동참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2: 대웅보전에 소조 삼존대부를 조성하고 4세기가 지난 지금에 삼존부처님께 가사보비를 공양하는 불사를 발언하고 금일 회향식을 공행함을 찬탄하고
1: 4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삼존불의 위엄을 새롭게 밝힌 이번 법회는 사부대중에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불기 2570년 제126회 보살계 수계 살림법회를 회향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정계대화상 수불대종사를 비롯한 347 증사 증명으로 수계법회에 신청한 5,500여 불자 중 서울 안국선언을 비롯한 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살림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수불대종사는 여러분의 서원은 단지 한 번의 맹세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중생의 고통을 나의 일로 삼으며 세상에 자비의 꽃을 피우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라며 이 시대를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126회를 맞이한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살림은 1901년 성월 스님이 금강 계단을 개설한 이래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연운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138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연운사는 지난달 30일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포 지역 출신 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연운사는 2023년 제48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참여한 이래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한 사찰에서 같은 장학 사업에 네 번이나 동참한 게 쉽지 않다며 동국대 학생들이 연운사 청년 불자로 거듭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운사 주지 진무스님은 장학 사업 이후 동국대 위상이 높아진 걸 실감한다며 연운사의 청년 불자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좋은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저마다의 고민을 뒤로하고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의 팔에 연비를 합니다. 따끔한 통증도 잠시,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 서립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지난 2일 서울 봉은사에서 마련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청년들은 학교는 다르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 하나된 노반으로 거듭났습니다.
5: 나쁜 그런 인과를 만들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인연이 곧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가지면은 이 오계를 잘 지켜서 청정한 그러한 나 자신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4: 원명 스님은 특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말로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부처님 말씀으로 타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기설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6: 오늘 여러분도 저마다 소중한 법명을 받게 됩니다. 이 법명은 단순히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앞날이 막막해 어둠 속을 헤매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가르침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4: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수계첩. 수계대중을 대표해 수계첩을 받은 선민지 회장은 진여성이라는 법명을 가슴에 새겼고 26학번 새내기인 고려대 최건국 법우 또한 혜건이라는 법명을 받으며 진정한 불자로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7: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수계법회를 마치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0: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취업난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에게 이번 수계법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세상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에서 열린 봉축 문화 한바닥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옥천암을 비롯해 14개 사찰로 구성된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주최하고 BTN 라디오 울림이 주관한 행사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홍제폭포 앞 특설 무대. 정통 헤비메탈 가수 정홍일의 압도적인 성량이 폭포에 물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무대 근처는 이미 만석.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먼발치에서 망원경까지 동원해 음악회를 즐깁니다.
4: 폭포가 멋있다고 해서 폭포도 보러 왔고 또 무대도 재밌게 보러 왔어요. 다들 너무 잘 부르시고 잘 보고 있어요.
3: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한 봉축 문화 한마당. 싱어게인의 주역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떠나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폭포를 배경으로 한 신나는 무대에 함께 어깨춤을 추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5: 오늘 봉축 음악회는 단순한 음악회 행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의 선율로 우리 서대문구 지역 사회 모든 이웃의 마음 평화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3: 서대문 지역민들과 봉축의 기쁨을 음악으로 풀어낸 지도 올해로 12회째. 이러한 문화 행사는 지역 사회 내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면서 서대문구청 불자 공무원 모임인 불심의 회원 수는 1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 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더 잘 포교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청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여기 참석하신 모든 사부대중 스님과 그리고 불자님께서 부처님 가피가 항상 가득하기를.
3: 앞서 참석 대중들은 봉축 법요식에도 동참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배경으로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봉축 문화축제는 불교가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새로운 문화포교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벽흥 스님계 재태평소 보존회가 제주에 이어 영동 국악 체험촌에서 일기 연수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벽흥 스님계 재태평소 보존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간 영동 국악 체험촌 소리창조관에서 보존회 회장 지허 스님을 비롯해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 교육을 격려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벽흥 스님으로부터 모든 가락을 전수한 분이 보존회장 지허 스님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교육에 참가한 회원 스님들의 발전이 종단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벽흥 스님계 재태평소 보존회는 올해 연등회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배출된 스님들을 종단 행렬 선두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이 BTN 소나무의 명법사 광우 스님을 초청해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마음 쉬는 곳 지도법사 진원 스님과 조성민 회장 등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교내 인문관 소강당에서 광우 스님 초청 힐링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불교를 믿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복을 위해 금생의 업을 닦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은 대중법회와 템플스테이, 경전공부, 다도, 공예, 독서 등 다양한 법등 모임으로 1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란 국가의 큰 선택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정예학께서 당부하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화합의 가르침이 갈등을 녹이고 상생의 길을 여는 지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신 난득, 불법 난봉이라고 해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우연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한 인신난득, 뭐 불법 난봉 이래서 그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냐? 보통 이런 말을 쓰죠. 뭐 맹구우목 이래서 그 망망대해 바닷가 위에 작은 판자가 하나 있는데, 판자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판자예요. 근데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뭐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다 밑에 있다가 한 100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태평양 같은 거대한 바다에 고개를 쑥 내미는데, 마침 그때 고개를 쑥 내밀 때 마침 그 망망대해를 떠다니던 판자 하나가 그 거북이가 고개를 쑥 내밀 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 구멍에 목이 탁 걸릴 확률.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100년에 한 번씩 고개를 내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데, 인간 몸 받아서 태어났고 부처님 법 만난 게 어려운데 법을 만났다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인연인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어떻게 허투루 쓸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년, 수만 번, 수천 번 윤회하고 윤회하고 또 하고 했다면, 그 가운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너무나 큰 발언을 하고 정말 인간만 받아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나기를 오랜 세월 동안 발언을 하다 하다 겨우겨우 그 발언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라면, 허투루 그냥 돈벌이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 술 먹고 뭐 온갖 이런저런 그냥 그런 삶을 사느라고 보낼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귀하게 만난 인연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그냥 이래저래 대충 살겠죠. 이제 이런 비유가 경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얘기인 거죠. 또 조갑상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손톱 위에다가 이게 바다 흙이, 대지 위에 흙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만큼 흙을 해서 손톱 위에다 요만큼 올리면 그럼 뭐 여기 흙이 얼만큼 올라가겠어요?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는 요 확률만큼 쉽지 않고, 나머지 뭐 지옥 가기 축생이니 뭐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건 저 대지 흙만큼 많다. 그러니 이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인간만이 업을 스스로 짓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만큼 조갑상토의 비유만큼 어렵다고 하고, 또 하나는 섬계 투침의 비유를 들어요. 땅 위에다가 바늘을 하나, 이렇게 땅에다 바늘 하나 세워놓고 나서 하늘에서,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걔가

그러다가 마침 이 바늘에 그냥 탁낄 확률, 평생 해도 안 돼. 요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될 텐데, 저 하늘 위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될 확률이,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경전에 보면 많은 경전들에서 부처님만 법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가고 안 계신, 윤회하고 윤회해서 태어나니까 부처님이 이미 떠나신 시대였고, 또 윤회해서 또 태어나 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신 때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지금만 해도 한 80억 인구가 있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태어나고 죽고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 하루살이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했을 텐데, 그 가운데 인간 몸받아 태어나는 것조차 어려운데, 인간 몸받아 태어나는 건 일단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1단계 기본 조건 정도를 갖춘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 갖추기조차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몸받아 태어났다고 해서 다이 공부 하나요? 80억 인구 가운데 이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조갑상토, 맹구오목, 또 섬계투침의 비유만큼도 안 되죠. 이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법 만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제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20대, 10대, 20대 그때만 해도 그때 이 공부에 대한 제 나름의 관심과 발심은 너무나 컸었죠. 근데 그때는 바른 법을 만나기는커녕 불교를 처음 공부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그냥 머리로라도, 교리적으로라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질문을 하면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게 맞고 틀리건 둘째치더라도, 교리적으로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젊은 날에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불자들, 모든 스님들이 다 깝깝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내가 깨닫고 싶지만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깨달음이 정말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란 분이 와서 깨닫고 갔다고 하고 그분의 경전이 있긴 한데, 경전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내 분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읽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느 생인가 태어났다면 다 그런 생을 살았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기 쉽고, 바른 법문을 듣기 쉽고, 이런 시대는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소수만.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펴던, 35세부터 80세까지 딱 법을 펴던 그 시기에 부처님께 직접적으로 법문을 듣던 제자들 가운데도 소수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딱그 시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국 당송 시대에 예를 들어 육조 해능 스님이라든지 그 스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 몇몇 깨달았던, 걸출했던 스님들, 그분들과 인연이 되어야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중국 전역에 이 선불교, 이 육조 스님을 깨달았다라고 안목을 볼수 있는 안목을 갖춘 제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뭐 아미타불을 염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즉 집집마다 모든, 또 절마다 절마다 교학 공부하고 수행 불교하고 염불하거나 뭐 각종의 수행 방법을 갈고 닦았던
그런 방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불교였어요. 대부분은 그 당시도. 그래서 저 어느 지역에 가면 깨달은 육조란 도인이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조차 듣기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육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워낙 아주 훌륭했던 제자들이 많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법을 펴는 즈음이 됐을 때, 육조 스님이 어느 정도 이제 당대에 유명해지진 않았으니까요. 당대 육조 스님을 찾아가는 확률은 정말 쉽지 않았던 확률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나마도 육조 스님이라든지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는 극소수한 시대이고, 극 아주 그 공간,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절묘하게 잘 만나야만 가능했던 거였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우리들이 그때 부처님을 만났고 육조 스님을 만났어도 법을 깨달을 인연은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도 자기가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른 법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을 폈을 때 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이것이 불교다라고 해서 방편의 가르침이 불교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육조 스님이 혼자만 전부 다 선정을 닦아야 해. 선정을 닦아서 공부해야 되고, 또 참선해야, 좌선해야 되고, 이걸 갈고 닦고 저걸 갈고 닦아야 해, 이런 말을 너도나도 하던 시대였는데, 육조 스님 혼자 선정 닦는 거 아니다, 이걸 갈고 닦아서 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깨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불교계일 수 없는 인연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다. 아직은 부자가 될 인연이 아닌 거예요. 시절 인연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연을 심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인연이 무르익게 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죠. 내 생각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체 모든 것이 인연법임을, 연기법임을 이것을 안다면 과도한 고집이 없겠죠, 내 인생에서. 그리고 삶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없겠죠.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을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겠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건 부모님이 아니에요. 인연법이지. 부모님은 인연법의 역할에 필요했던 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러니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 인연이 그와 같아서 그와 같은 부모님을 만나고, 내 인연이 그와 같아서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요. 내가 운이 나빠서 저 친구는 보니까 나보다 영 못한 사람인데 너무 운이 좋아서 잘 됐고,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데 운이 나빠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분 나쁘거나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두세 명 만났어요.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누가 봐도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었대요. 근데 그 너무 벌벌 떨었대요, 시험만 되면. 그래서 수능 보는 날 너무 떨어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재수했는데 또 수능날 또 떨어가서 또 못 가고, 어떤 친구는 삼수까지 했는데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능력은 그냥 모의고사 보거나 일반 시험 보면 자기가 이 중에 제일 잘하는데 학교는 자기가 제일 못 간 그런 친구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평생을 분노하면서, 평생을 절망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또한 자기 인연이죠. 회사에서 진급시킬 때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탁탁 뽑아서 진급을, 승진을 시키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실력은 더 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있는데, 실력은 더 있는데 회사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많은데, 그건 뭐 고만고만한 실력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실력보다 뭔가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밑에 사람을 잘 다독일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인연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고 여기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인연법이라는, 연기법이라는 이 삶의 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삶에 대해서 내가 손쓸 곳이 없어요.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영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을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음껏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할건다 하는데 내 뜻대로 반드시 돼야 된다는 집착은 없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만. 인연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도록 해줄지 안 해줄지 난 모른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인연이 더 옳다. 법이 옳지 내 생각이 옳겠느냐, 분별심이 옳겠느냐, 무분별지라는 이 법이 펼쳐낸 이 현실이라는 진실이 올바른 것이지. 그걸 믿으니까 삶을 믿어요. 현실이라는 이 진실된 법계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법계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건 자기 생각이니까요. 세상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뿐이죠. 보는 것밖에 할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본 것에 대한 자기의 해석은 전부 다 자기 분별망상이에요. 인연 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에다가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리가 펼쳐낸 법의 세계를 이 정확한 내 머리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이건 맞고 저건 잘못됐다. 이건 나에게 좋고 저건 나쁘다. 내 인생으로 이렇게 펼쳐지냐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법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해요. 현실을 원망하는 게 진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리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아. 그리고 심지어 진리에다가 얘기하죠. 내 뜻대로 되도록 해라. 부처님한테 가서 내 뜻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부처님이 보내준 현실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부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대로. 그 기복이라 그러죠, 그걸. 근데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바도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혜가 있는 기도는 어떠겠어요? 난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과는 모른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부처님에게 진리의 모든 걸 내맡기는, 연기법의 모든 걸 내맡기는 자세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점점점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 100일 기도 시작할 때 보면 다들 기도 성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고 그래요. 근데 한 50일, 70일 지나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나면 한 70일쯤 지나면 이제 좀 느긋해져요,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아,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구나.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부처님 알아서 하시겠다. 그 부처님의 진리가 알아서 펼쳐낸 진실을 그냥 믿고 맡기면 그게 참된 기도구나. 그걸 바르게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집착이 사라지죠. 그게 기도 성취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반드시 성취해야만 해라고 집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착이 사라지니까 아, 기도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게된걸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안 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 생각엔 안된 건데 법계에서 봤을 땐 그게 된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들 생각에는 공백기가 있으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취직해야 되는 사람이 1년 동안 원서를 넣어도
취직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됐다, 문제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취직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고맙고 귀한 일이구나를 깨닫고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겉으로 봤을 땐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걸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를 얻게 되는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게 분별심인 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전부 다 인연화합으로 펼쳐진 일임을 온전히 바르게 본다면 법을 법으로서 볼 뿐이에요.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볼 뿐이에요. 그걸 지관이래요. 중도라고 해요. 중도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관,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볼 뿐. 이 세상은 좋거나 나쁜 일은 본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그냥 이렇게 볼 뿐이에요. 이걸 종소리라고 해석하거나,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고 해석하거나, 아, 지금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소리가 들리지? 하거나, 아니면 더 듣고 싶어 하거나, 생각, 해석, 판단하거든요. 근데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을 때도, 내가 이것을 대상으로 어떤 조작이나 해석을 하지 않을 때도 첫 번째 자리, 즉첫 번째 자리는 뭐냐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이게 있죠. 이게 먼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라고 왜 이거라고 하겠어요? 이 종소리가 먼저 있죠 하면은 바로 종소리라는 말에 또 떨어지잖아요. 이 소리가 종소리 이렇게 언어로, 개념으로, 이름으로 와서 닿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먼저 있고, 첫 번째 자리에서 이것이 있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 느낌, 이거에 따른 생각이 올라오겠죠? 종소리니, 뭐, 이름이 올라오겠죠? 명칭이 올라오겠죠? 이게 좋은지 싫은지 느낌이 올라오겠죠? 그두 번째 자리 떨어진 것들이 막 마구잡이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올라오기 이전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이걸 굳이 말로 해본다면 지관 아니에요? 분별을 멈추고 저절로 내가 관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본래 있는 거예요. 애쓸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다 하면 그건 다 이름이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이래서 이걸 깨어 있다고 했나 보다 이런 이해가 납득이 가죠. 그 이게 깨어 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이란 말도 빼고 그냥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이거 이와 같이 바깥에서 버스가 붕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버스가 붕 하고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죠. 붕 이게 직관이죠. 이게 중도예요. 이게 관이에요. 관 관에는 관이 없어요. 본다 하면 어떻게, 이거 본다 이러면 벌써, 듣는다 이러면 벌써 이건 그 말의 개념이 떨어진 거잖아요. 듣는다 이말 없이 이거 하나가 진실하죠. 이 소리는 탁자 두들기는 소리고 이 소리는 종소리다. 이거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고 자기 생각 분별 따라간 거잖아요.

분별 따라가서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 또 똑같이 분별 따라가서 얘를 보고 얘는 나다. 나는 뭐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오늘 기운 뭐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죠. 두 번째 자리 떨어지 않는 이 관의 자리 여기 있으면 이걸 보고 나다. 뭐 홍길동이다, 남자다, 몇 살이다, 그거 다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거울을 딱 보면 거울 앞에 여러분 형상이 보이죠? 형상에 비춘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도 많이 늙었네, 내가 몇 살이지? 아, 몇 살이네, 얼굴이 오늘은 어떤 애 저런 애, 그다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이죠. 관이 아니죠. 무분별심이 아니고. 분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전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저절로 비추는 이관 이렇게 확인되는 이것으로 이걸 확인하죠. 자기 얼굴도 확인하고. 생각은 다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예요. 이첫 번째 자리 관, 여기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이에요. 이건 왜 진실이라고 할까요? 왔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 왔다 가요. 인연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왔다 가요. 소리도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몸도 왔다 가잖아요. 10대 때 몸이 왔다 가 지금 갔잖아요. 느낌, 감정 왔다 가죠? 의지, 의식 왔다 가죠? 다 왔다 가요. 내가 보는 것들 다 왔다 가죠? 전쟁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고 떠올릴 때 여기서 전쟁이란 내용물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내용, 그건 대상이잖아요. 그 떠오르는 바탕. 여기에서 모든 게다 여기에서 떠오르죠.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이첫 번째 자리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 나와 세계를 그림 그려내고 있어요. 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그래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난 내가 현실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내 자식이야.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가 진짜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꿈과 같이. 이 현실이 그대로 꿈이라니까요. 분별망상의 꿈이에요. 이 꿈을 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관, 분별을 멈추면 저절로 비추는 이 관, 저절로 비추는 이 마음 하나가 있어요. 화가 날때 화나잖아요. 한은 왔다가 가잖아요. 인연 따라 화가 왔다가 가죠. 화난 줄 알고 화가 갔을 때 화가 간줄 아는 이 마음은 늘 있어요.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알고 들린다고 비추는 이 관은 언제나 늘 있죠.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이는 줄 아는 이 앎은 이 관은 언제나 늘 있는 우리의 본성품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긴 걸 모르겠어요.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에나 다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배고프세요? 하고 여쭤보면 여러분이 뭐를 보잖아요. 잠깐 보고 나서 안 고파요. 이렇게 답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뭘 보고 온 거예요? 이 봄의 마음은 편만에 있어서 어딘지 위치를 알수 없어요. 근데 늘 작용해요. 늘 살아 있어요. 깨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왔는지 알아요? 뭐가 보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다 작용해요.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끼어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를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이거 언제나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6조 단경과 마음공부책 212쪽 밑에 부분에요. 개송 끝부분이었어요. 이제 개송을 설하셨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하여 그대의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나니, 그대가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 개송으로 법을 설하셨어요. 설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억지로 말로 설하는 모든 것은 이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죠. 이 마음을 설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면 또 우리는 마음이라는 언어 속에 마음은 이런 거야라는 상이 있잖아요. 모든 단어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의 모양, 상을 지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음이라고도 표현했다가 불성이라고도 표현했다가 자성이라고도 했다가 뭐 본래 마음이라고도 했다가 그러지만 한 가지 용어만 지속해서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용어만 지속해서 쓰면 그 용어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게 돼요. 한마음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 하나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는 제 입에서 한마음 소리가 나오면 곧장 그것과 자동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 내가 이해한 그 한마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소화했다, 이해했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자기 생각을 보는 거지 법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법, 부처,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 말은 왜 그러겠어요?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그 말에는 그것의 참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뜻없는 말. 불성, 이런 불성이란 이미지 있잖아요. 한마음, 이런 한마음이란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 이러면, 이거? 뭐? 보통 우리 이거 이러면 이거 이렇게 하든지 뭔가 가리키면서 이거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때릴 때 이거 할 때는

0: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관등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응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나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

여러의 왕 임제로 특별법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나는 법을 말하는데 무슨 법을 말하는가?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마음은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도리어 그대가 진속 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 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 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것이 모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름도 붙이고, 또 분별도 하고, 뭐 깨끗하다, 더럽다, 시끄럽다, 고요하다, 부처다, 중생이다, 성스럽다, 뭐 범속하다, 뭐. 그게 전부 이제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이름도 붙이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근본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근본은 바로 이거다. 여기서 이제 뭐, 춥다 하기도 하고, 덥다 하기도 하고, 뭐, 배고프다 하기도 하고, 배부르다 하기도 하고, 그거는 만들어진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근본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진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한번 확인되고 이게 체험이 돼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분별 세계가 바로 이제 세속이라 세간이라 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출세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한번 통해야 출세간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된다. 아, 뭐, 어떤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이 아닌 겁니다. 요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요.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요. 이게 한번 처음이 되는, 그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깨닫는 데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뜻이 있는 곳에 뭐 길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자기가 여기에 정말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요거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원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원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선지식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걸 계속 이제 가르쳐 주는 얘기를 들어야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서 보면 여기 쑥 들어와 버리면 여기 그러니까 나다 남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한 거고 분별한 거예요.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밖이다 그 전부 분별을 한 거고 생각을 한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분별 이전 생각하기 이전이랄까? 생각을 속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 말이지.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거든. 여기에 한번 이게 와닿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무엇이 아니니까 아, 들어갈 길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라. 요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이미

한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한 뒤의 일이고, 뭐 이거는 분별하기 이전이니까 알 수는 없고, 이제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겁니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거를 보는 안목이 있고 그 날때부터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분별을 하는 그런 세관과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세관을 분별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한번 하여튼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일단 그렇게 믿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저절로 도가 뭐냐 이게 돕니다.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다. 뭐 법이 뭐냐 이게 법입니다.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쏙 하고 와닿는 데가 있어요. 그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지만은 뭐 이제 자기한테 이런 세계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돼가지고 명백한 현실이니까 그 부정을 할 수가 없지. 의심할 수도 없고. 분명한 현실로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이런 거라면은 내가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는 내가 따로 없고 법이 따로 없거든. 안팎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와닿았을 때는, 이게 통했을 때는 우리가 새 속에서는 그렇잖아. 뭘 보고도 내가 잘못 봤나 그럴 수 있고, 듣고도 잘못 들었나, 뭐 생각을 하고도 그냥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새 속은 전부 다 2차적인 거기 때문에, 예? 생각을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분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주관 객관이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많이 틀리니 뭐 하는 그런 게 없고, 어쨌든 이, 한번 저기 통해보면 이런 말다 필요 없어요. 본인한테 현실이 딱 되어버리면은 전혀 뭐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본인한테 이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버리면은 그만 전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없고, 뭐, 이러니저러니 하고, 헤아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에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 통해서 이게 한번 현실이 딱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는 이거 뭐 엄청난 일입니다. 예. 왜냐, 그 모든 문제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막,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뭐 그런 걸잘 몰라요. 모든 문제가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데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일이 없이 살수 있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생각 때문이구나 하는 걸 이제 또알 날이 오는 겁니다. 생각만 벗어나 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생각 속에 있으니까 계속 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죽고 난 뒤는 어디로 갈까? 이것도 생각이거든, 전부 다. 모든 질문과 의문은 전부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탁 벗어나버리면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게, 전혀 이제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궁금한 것도 없고, 어떤 답을 얻은 것도 아니고,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뭐 맞니 틀리니 이제 막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든. 근데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제 뭐 이런 말로서 알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억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한번 여기 통해서 이런 게 현실이 딱 돼봐야 이제 아 뭔지 하여튼 자기한테 아 이게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진실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은 곧장 쓰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맞는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 나타나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린다.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서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맞는다. 이제 붙잡았다 하는 게 이제 뭘 손으로 붙잡았던 게 아니라 이게 통하면은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통한 얘기인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적응을 하면 돼요. 저절로 거의 적응이 되는데 생각으로 또다시 헤아리면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배분이라는 건 생각을 해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하는 그게 배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체험을 하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는 늘 궁금하지. 늘 이제 깝깝하고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체험이 딱 일어나면 그 답답한 상황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이렇게 확 이제 막혔던 게 뚫려버리니까 이제 걸림이 없지. 이게 숨이 꽉 막혀 있다가 이제 숨을 막 깊이 쉴수 있게 되었다 할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꽉 막혀 있다가 확 이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뭐 걸림이 없게 되었으면 그게 굉장히 상쾌한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이게 체험하자 말자 바로 첫날 느낄 수 있는 게제 경험으로 보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그렇게 그 전에 막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런 게쓱 없어지고 그 가볍고 기분이 좋고 근데 아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꽉 막혔던 마음이 막그 장벽이 싹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막싹그막 사라진다 할까? 그러니까 그냥 뭐좀 가볍고 막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고 뭔가 이제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여튼 좋단 말이죠. 그전에는 깝깝하고 답답할 때는 좋지가 않죠. 그 좋으니까 그 좋은 걸 자꾸 더 즐기려고 하지. 그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막 따지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생각을 가지고 뭐 이게 깨달음인가? 이런 게 해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체험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면 또다시 생각을 벗어난 쪽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됐는데 또 생각 쪽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로 체험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누가 그런 어떤 체험이 떡 있었는데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 깨달음 맞나? 이게 뭐 해탈인가? 이게 체험인가?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다시 생각에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문이 활짝 열리면은 그냥 그 담이 확 무너지, 앞에 가로막고 있던 담이 확 무너지고, 막 앞에가 확 열리면, 그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을 가지고 또, 결국 꽉 막혀 있던 게 생각의 장벽이거든요. 금강근 율곡궁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서 하거든. 금강석으로 만든 울타리란 뜻이에요. 금강권이라는 게 울타리란 뜻이거든. 금강석으로 만든 울타리,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물국뽕이라는 것은 목에 걸린 밤송이란 말인데, 뭐 조그마한 밤송이겠지. 그래서 꼭 삼켰는데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깨닫기 전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방이 금강석,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울타리로 막혀 있는 것 같고, 목에 밤송이가 걸려 있는 것처럼 어떻게도 할수 없는 불편한 상황. 그게 해결이 되는 거다. 그게 그 벽이고만 사라져버리고, 목에 걸렸던 밤송이가 쑥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시원하죠. 그럼 그 시원함을 즐기게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따질 그건 없는 것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말을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럼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효과다가 있다는 거지. 그 체험이 확실치 않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체험이 아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체험이라면은, 자기가 일단 뭐 개운하고 시원해. 이제 뭔가 살것 같아. 그 상황을 자꾸 더 즐기려고 하고, 자꾸 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더 힘을 얻으려고 하지. 생각을 가지고 그걸 따지고, 이렇게는 안 하죠. 몰라, 뭐,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계속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어쨌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게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벗어나느냐, 그거예요. 너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이 있어.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되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항상 옛날부터 해온 얘기야.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되는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건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게 뭐 맞니 틀리니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체험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험이 오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목에 걸려있던 밤송이가 쑥 내려가면 개운하고 시원하지, 그 내려간 밤송이를 다시 집어가지고, 내가 뭐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세상에 그런 게할 리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효과가 있을까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았으면 곧장 쓰고 또다시 배분하지 말아야 바야흐로 거룩한 뜻에 들어만 맞을 것이다. 하여튼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라. 깨달으면은 생각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그건 안 맞아. 망상이야, 망상. 실제 이제 제대로 된 체험을 했다면은 저절로 이거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에서 물론 뭐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벗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 영향은 받고 있죠. 이 습관적이니까 생각이라는 게. 그렇더라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생각을 쳐다볼 까닭이 없어요. 이제 생각을 벗어난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으로 자꾸 더, 가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은 자기가 지금 여전히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눈앞에서 각기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문수보살이 모습을 나타내고 보현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뭐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거라. 그 스님께 묻습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린다, 뭘 알아차려? 그 모습을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근본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모습은, 문수보살, 모현보살 모습은 망상이고, 근본은 이거다 하는 걸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수보살, 모현보살이라는 망상은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모습은 다 망상이에요. 범소유상 개시망이라고 했잖아.

모든 모습은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거든, 뭐 냄새든 맛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뭐가 어떻다라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이다. 다 분별이니까. 망상 아닌 것은 분별할 수 없는 이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게 분명하면은 이제 그런 망상이 안 속는단 말이지. 법이 분명하면은 망상이 안 속는 겁니다. 망상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는 자꾸 생각에 매여가지고 생각을 따라다니고 기분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는 게 번뇌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미혹. 중생의 미혹이라고. 미혹이라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데 혹해가지고 홀려가지고 이 말입니다. 미라는 게그 따라다니는 길을 잃고 미라는 게 길을 잃다 이 말이거든. 미아할 때그 미자예요.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맨날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그막 거기에 딱그 그물에 같이 물고기처럼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뭐냐?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 그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나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래서 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육조가 남해양선사에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러니까 남해양선사 그랬잖아.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랬거든. 뭐라고 말하면 안 맞다. 이거는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여러분 뭐,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뭐,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이게 이 자리에서 안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따라가 버리면 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경계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게 분명하면 여기서 안 벗어나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석가모니불 무슨 뭐 비로자나불 뭐 온갖 부처와 보살의 몸을 낳 모습을 나타내서 무슨 별별 설법을 하더라도 그게 안 속아. 예, 근본은 항상 그냥 이것뿐인 거거든. 부처가 따로 있고 뭐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것뿐이단 말이야. 늘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부처님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딱요 길입니다. 이 길. 분별 망상. 분별해서 알고 생각하고는 이걸 벗어나면은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 요는 뭐라고 할게 없고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 육조선사 원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 하여튼 여기에 대한데 이게 한번 와닿고 이게 분명해지면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몸을 나타내서 뭐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벌써 뭘 알아차린다. 뭐그 정체,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근본을 알아차린다. 말하자면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본성을 알아, 법성, 자성을 알아차린다.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법이 항상 분명한 것이지 모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나는 남김없이 알아차린다. 너가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에 넘어가지 않,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늘 아무 일이 없는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자유자재함이라 그러거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뭘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뭐에 얽매이지,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이뭐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뭐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처음에는 뭐책 가지고 불교 여러 가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고 뭐아뭐 아, 뭐 불교라는 것이 인간을 번뇌에서 해탈시키는 거구나 뭐 대충 뭐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말만 그냥 책에 있는 말만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몇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인간을 구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실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게 결국 뭐냐?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을 체험한다고도 할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게다 있거든. 온갖 게다 있으니까 그걸 뭐다 정리를 해야 되고 맞니 틀리니 좋니 나쁘니 뭐 이익이니 손해니 해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할 일거리가 많아. 그게 번뇌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깨달아서 여기 들어 이 속에서 살아보면 원래하고 막 아무것도 없어. 맞니 틀리니 할 것도 없고 좋으니 나쁘니 할 것도 없고 뭐 손해니 이익이니 할 것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문제도 없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본래 타고난 우리 본래의 마음 이걸 깨닫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 속에 사니까 뭐 인생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통하면 원래 우리 마음 우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어쨌든 번뇌라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공 결국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서 뭐 고진멸도라고 말하듯이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고통에서 고통을 소멸시키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통해서 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게 아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겉으로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지. 밥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뭐 일도 하고 뭐. 뭐, 그냥 똑같이 사는데, 그 마음이 이제 다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번뇌가 없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기 마음이란 게 있으면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럼 자기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 여기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뭐라고 할게 정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뭐, 살아있어서, 할일다 하거든.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말할 거다 말하고, 뭐, 할일다 해요. 하는데도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자연이 무슨 뭐 열반이니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뭐 열반이라는 거는 뭐 망상이 번뇌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해탈이라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났단 말이고 이제 그런 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 있단 말인데 마음이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으면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무언가에 매여 있거나 걸려 있거나 막혀 있으면은 그게 딱 가려 있는 거니까 깨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 마음속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맑은 하늘처럼 맑은 하늘에 뭐 구름 한점 없는 것처럼 그 깨어 있는 거예요. 뭐늘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선임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나는 남김없이 알아차린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안목이 이 법에 통하는 이런 안목이 있다 이 말이죠. 밖으로는 범부와 성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분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다. 안으로는 근본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에 무슨 진여, 자성, 무슨 뭐 깨달음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있다면은 그게 머물러야 되겠죠. 근데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건 분별이겠지.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른 데가 없어요. 이게 내 본래 면목이다. 이게 내 진여자성이다 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방편의 말인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방편의 말이고, 그래서 머무는 데도 없고 머무는 사람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머문다 그러면은 누가 어디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어디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머문다는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할 때 오삼매라 그래서 다섯 가지 얘기하잖아요. 무상삼매, 무념삼매, 무주삼매, 무생삼매, 무언삼매 이래가지고 그 다섯 가지 얘기하거든. 그 무상삼매 아무 생각이 없어. 무념삼매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염 기억할 것도 없어. 무주삼매 머무는 데가 없어. 무생삼매 쟁은 따진다 이 말이야. 따질 게 없어. 무언삼매 원할 게 없어. 뭐가 없으니까 원하는 것도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났어. 여기에 딱 통해서 뭐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무엇이 있고 누구가 있어야 나는 뭐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유는 그런 게 없거든.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뭐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하면은 저절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현실이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허설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깨달음이라는 게뭘 직관한다, 뭐 통찰한다 해가지고 꼭뭘 아는 것처럼 그 허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깨달음이라 하든 뭐 해탈이라든 열반이라든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할수 없는 현실인 거지. 안다 이게 아는 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저 생각인 거지. 아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깨달음은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의심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이게 실제 체험이 되면은 잊어버리든가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시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현실로서 딱 확인이 되고 현실로서 드러나버리면 이제 거기에 자꾸자꾸 더 적응이 되고 더 익숙하게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은 물론 뭐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생각에 오랫동안 물이 들어가지고 그 물이 잘안 빠져요. 그 생각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너무 생각에 이렇게 매여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쉽게 그렇게 바뀌질 않거든. 그래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 이제 달라집니다.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죠. 분별 망상을 벗어난 곳에서 사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에요.
법이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분부와 성인을 취하지 않아. 그런 분별이 없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어떤 머물 근본이라는 게 따로 없다. 있으면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하는 본래 법이란 것은 어떤 분별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게 없지만은 명백한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이게 이제 본래 법입니다.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체험을 해도 이제 뭐 처음부터 뭐100% 그냥 의심이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험을 해도 너무 아직까지 낯선 것이고 익숙하지 못한 거라서 여전히 생각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 쪽에서는 뭔가 의심을 해요. 의심은 항상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여전히 막좀 힘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법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체험을 하고도 한 5년, 뭐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5년인지 10년인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의심이 계속 남아 있었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이다 하고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딱그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뭐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한 정도로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걸 모르고,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바로 진여다 하고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더 확실하게, 이게 더 분명하게 딱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걸 뭐 생각으로 말로서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데 말로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바로 뭐 진여사성이다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의심이 남아있을 동안 이게 충분히 확실, 이렇게 익숙해지 못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현실감이 부족해서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현실감이 아주 이제 뭐 확실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오, 이거 무슨 말이 붙을 수가 없네.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할게 없네. 이렇게 분명한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의심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될 때까지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체험도 하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오고, 공부라는 거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발한발 가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또 보이고, 또 뭐, 안 보이던 게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 체험을 하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뭐 이제 뭐, 의심이란 건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제1위제 그러거든. 첫 번째로 이렇게 일한다고 그러죠. 이게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에 분별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건두 번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다. 그런 뜻에서 제1이제 이게 첫 번째다 얘기하거든.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이게 너무 이제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일이 요게 이제 분명한 일이고 이게 첫 번째고 어쨌든 요게 한번 와닿는 게 공부 시작입니다. 이게 처음이 되어서 이게 와닿는 게 공부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이제 익숙해지고, 더,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조금씩 더 분명하게 되고.

무슨 능력에도 말하다시피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도노라고, 도노. 이적 도노라고 하잖아. 한순간에 이게 탁 체험이 돼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노로서 그만 공이 딱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절차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비 돈제라 그런 말이 있듯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건 익숙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능경의 그 제10권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 그거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공부하는 사람이 해보면 이제, 아, 그, 왜그 말을 해놨는지 이제 언젠가는 납득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지, 무슨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대로 뭐 생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불법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실, 자기의 근본이랄까, 자기 본래 면목. 이것이 이제 한번 드러나고,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걸림없이, 요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 뭐가 걸릴 게 없으니까. 부처라는 게, 중생이라는 게 있으면은 부처라는 테두리 안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미혹함이라는 게 있다면은 깨달음은 이런 테두리 안에 딱 갇혀버리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실제로 제대로 깨달으면은 뭐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뭐 미혹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걸림없는 자유자재함이 있다고. 자재신통이 있다고 그러죠. 자재신통이란 말로. 네. 자유자재하게 전혀 뭐 아무데도 걸림없이 다 통한다 해서 자재신통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 각자 자기 스스로의 진실이고 요게 통하면 돼. 다른 부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부처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뭐 해탈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예?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실은 그냥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인 겁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몇 개도? 관절보구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2: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0: 관절보공 정말 좋아요.
2: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3: 관절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4: 아빠 최고.
5: 관절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0: 선택하길 잘했어요.
2: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릅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0: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

0: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1: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차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차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예.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봄빛 가득한 선운천. 물소리마저 청량하네요. 투명하게 비추어내는 수면에 부처님도 담길까요?
1: 도서람 마이블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잔잔하다. 부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내려오는 거지 뭐.
0: 선운사를 뒤로 한 채 새롭게 펼쳐질 불국토로 발길을 옮깁니다. 도서람 가는 길에 만나는 나무 바로 장사송입니다.
1: 야, 장사송이라.
0: 장사송은 600살 정도 먹은 나무입니다. 이곳의 예지명이 장사연이어서 붙인 이름인데요. 진흥굴 앞에 있다고 해서 진흥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지가 풍성한 반송 품종이죠. 천연기념물 제35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1: 야, 아이고 야, 나무여 대단하여, 대단해. 이 땅에 참 역사의 질곡들을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도록 이 진흥송이 좀 잘 살펴주세요.
2: 이 소나무가 반송이라는 품종이라고 그러거든요.
1: 반송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다가 가지가 여러 개가 나요. 바로 땅에서도 여러 개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반송은 예, 이쁘긴 하는데 목재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으네. 여기에 이렇게 잘 있는 거 보면은 일종의 기념식소 같은 종류로 이렇게 심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애끼는 나무였겠죠. 역사가 큰 탈이 없는 한 기념식수 나무는 오래간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0: 여덟 개로 갈라진 가지는 조선 팔도를 가리킨다고도 하죠. 바로 이웃에 진흥굴이 보입니다.
1: 여기가 진흥굴이구나. 이거 굴 규모가 크다.
0: 신라 제24대 진흥왕이 선위를 하고 정진했다는 곳, 진흥굴입니다. 한때 굴 안쪽에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연 그대로의 흔적만을 남겨두었죠. 굴에서 수행했던 불심은 어땠을까요?
1: 옛날에 여기서 수도 누군가가 수행했던 흔적이 있네. 불을 뗐던 흔적도 있고 틀림없이 여기서 수도자들이 수행을 했을 거고.
2: 역사적인 사안들을 봤을 때 앞뒤가 맞진 않죠, 진흥왕 설화가.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흥왕이 여기를 왔다기보다는 이름이 똑같은 진흥 스님이 여기서 수행하셨겠지. 아따, 잘생겼다. 굴, 이 문양도. 여기서 바깥을 바라보면 여기가 어둡고 저쪽이 밝으니까

0: 또 그것이 주는 평화로움이 또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바깥에 밝은 걸 향하여서 보는 평화로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로 수행하기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부처님 또 계신 곳으로 또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수행하고.
1: 평화로운 마음을 안고 안온한 수행처 진웅구를 나섭니다. 도소람은 동서남북 상하 여섯 도소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도소람은 하도소람이고 도서람 내원궁은 상도서람이죠. 도서람 서편 암벽 칠송대에는 마이불이 굳건하게 중생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보물 제1200호 도서람 마이불은 높이 13m, 너비 3m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민초의 고난을 지켜보며 그들과 호흡했던 마의 부처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부처님 앞에 참배 올리는 스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겠죠?
0: 그 우리 도서람 마이불 부처님은 근세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마이불 부처님의 가슴에 저기 지금 저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저 가슴에 어떤 비밀스러운 기록이, 미래 세상에 대한 비밀스러운 기록이 있다는 말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손에 쥔 자가 세상을 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진 바람에 스님들을 묶어놓고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 비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 사실 이전에 마이불 부처님의 가슴에 세상을 향한 염원을 반드시 새겨서 넣었을 거예요. 무슨 뭐 그 누가 왕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이 마이불 부처님을 조성하신 분들의 다음 세상을 향한 염원, 희망, 꿈 이런 기록을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적어서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불 부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세상을 극락세상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어떤 보편적인 불교의 구원론 뭐 이런 것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틀림없이 다음 세상의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때 당시에 불평등의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염원을 인류 보편의 어떤 인간성에 대한 평등함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만물의 불성 이런 것을 깨우치고 또 그런 세상을 열어가라고 하는 발언을 틀림없이 적어서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와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인구가 줄고 또 젊은 사람들이 새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도를 좀 제가 했죠. 그래서 절하는 모습이 좀 간절하게 보였는 모양입니다.
2: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익산, 김제평야 이쪽 지역이 보면은 미륵신앙의 어떤 그 표출된 그런 모습들을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지역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적이나 역사적으로.
0: 그러니까 이제 글쎄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김제평야 또

0: 근데 이쪽은 평야가 많이 있으니까 곡창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전란도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발언들이 이쪽에 많다 보니 당연히 뭐 미륵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님들이 또 그런 미륵 신앙을 또 많이 연구하셨을 거고 암울한 시대에 어쩌면 정치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종교만이 그 해답을 줄수 있을 것이고 그 해답의 중심에는 미륵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부처님, 어쨌든 오래오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소서.
1: 마애불이 주는 감동을 뒤로한 채 계단을 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물던 내원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계단마다 서린 중생의 염원이 느껴지시나요? 도서람 내원궁은 조선 중종 때 중창하고 숙종 때와 순조 때에 중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을 보면 세계의 중심을 수미산으로 보죠. 그 꼭대기에서 12만 유순 위에 도솔천 내원궁이 있다고 합니다. 도솔암 내원궁에는 보물 제280포 금동지장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 보살상으로 높이가 1m가 조금 안 되는데요. 특유의 균형미가 아름답죠? 내원궁에서는 지장보살께 올리는 기도정근이 한창인데요. 일감스님도 가사를 소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한 뒤부터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보살님. 지장보살을 부르는 모든 중생이 그 가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도솔천인양 쇄간을 굽어보니 선효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본지 풍광을 밟으니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겠더라.
0: 동그랗게 이렇게 연화대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도솔천 내원궁이 딱 자리 잡고 있구나.

0: 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지장보살
1: 기도처, 유명한 기도처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 바가 성취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뭐 빈손으로 가는 분도 많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0: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올라오다 보니까 과일이 한꺼번에 익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인생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조건들이 다 무르익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텐데, 기도 영험도 뭐 자기가 잠깐 좀 한다고 해서 영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삶을 노력해서 살고 이런 것이 생활이 되다시피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고 매일 수행하고 또 그 결과로 또 삶을 바르게 살고 노력해서

0: 살고 정성스럽게 살고 그런다면 다 부처님의 영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기도를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살지 않느냐?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아, 물론 그래도 돼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노력보다도 더 어떤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기도의 힘으로 또 부처님의 가피로 또 해결하는 거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종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중에서도 불교는 우리 요즘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대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좋다. 여기에 언젠가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을 때 스님들하고 여기 성지순례를 왔어요. 그때 이제 동학혁명 10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동학의 그 어떤 유적지들을 순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인 스님들하고 여기를 순례했는데 그때 여기에 저녁 시간에 여기서 토론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달이 저기서 탁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정말 달밤에 이 바위에서 세상을 논하고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하 여기가 도솔천이구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지 그랬던 추억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 스님들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1: 이번 선문사 순례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0: 아이 그 한마디로 표현하라는 거 그런 것이 참말로 어려운데 선운사 순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아 갑자기 한마디로 표현한다. 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솔천 내원궁은 늘 자기가 선 자리에 있다. 자기 삶에 극락이 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을 했지만은 내 주변에 내 삶에 내 삶의 현장에 극락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을 항상 그렇게 먹고 안 좋은 조건도 좋게 하고 또 화낼 일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이 극락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죠. 아 갑시다 또 다른 만행지로.
2: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진리 선운사 도솔암이 주는 감동을 품고 갑니다.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호흡해온 도솔산 선운사 진울국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산속에서 선정을 닦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경계를 다해서 동요하지 않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자연의 이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수행자의 길. 선운사와 마애불 그리고 도솔암에서 배웁니다.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선운사 대중과 함께한 만행. 동백이 아름다운 선운사에서 미륵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충만하게 느낍니다. 과거의 정진으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 한 발언으로 미래의 깨달음을 약속받는 진리 다시 확인한 만행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음이 인자하며 넓고 크고 한량이 없다.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고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다. 온갖 곳에 두루 이르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모든 세간에 두루한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법을 기뻐하고 욕심을 버린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해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해 가르침을 받고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매월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4부대 중이 다시 11곡을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강화 보문사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륙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용왕대제의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저만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주사가 대웅보던 삼존불에 새 법의를 지어 올리는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는데 무상대종사 가사 명장 지정도 축하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이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친견한 의원들은 가르침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 불교계 현안을 청취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부처님 오신 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인 조계종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방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과 김태년 의원, 박흥배 의원 등 중진급 의원 9명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의원단 일행에게 덕담을 건네고 오는 11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리는 선해 전시와 관련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노래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아주는데 미술계는 세계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다면 우리 한국 예술 특히 이제 그림 부분에 크게 외교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3: 뭐 문화 외교로 아주 크죠. 네.
1: 의원단 일행은 종정예하의 선해 전시가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에 큰 도움을 주는 행사라며 감사를 표하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자리를 옮긴 의원단 일행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차담을 통해 불교계 현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알찬 또 의견이 또 많이 좀 소통하시고 해서 오늘 좋은 자리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 참석한 의원들은 따뜻한 환대를 해준 통도사에 감사를 표하고 불교계 현안들을 현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 김경수 후보의 모친께서 이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종정예하께서 먼저 이렇게 아련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10명 정도 의원들이 오셨는데요.
1: 이번 만남이 단순한 예방을 넘어 불교계의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2022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과 함께 주요 종책 사업이 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 이 매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초청해 다란히 기도를 올린 지 3년이 지나 사부대

0: 중이 다시 열암국을 찾았습니다.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원법회를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주 남산 열암국 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 사부대 중이 대원력을 세운 지 어느덧 3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열암국에 다시 모였습니다. 진우 스님의 헌향으로 문을 연 법회는 그동안 불교계가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쏟은 정성을 확인하고 원력 성취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 천년을 엎드려 기다려오신 부처님께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구워 살피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부대종은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용맹심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1: 주계종은 법회에서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위해 헌신한 스님과 기관 관계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불국사 총무국장 정수 스님과 열암국 기도법사 선우 귀종 스님은 불사의 성공적 추진에 앞장선 공적이 인정돼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보전에 힘쓴 국가유산청 최장미 학예연구관과 신라문화원, 국립공원 경주사무소,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3: 이 거룩한 불사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기도의 염원과 같이 사부대중의 지와 정성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4: 열암국의 마의 부처님의 진인 역사적이고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법회엔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5: 갈등과 분열, 혼란이 깊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6: 나라와 우리 불교와 우리 불자 모두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모든 일이 마장 없이 원만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열암국 마의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쏟아지는 이른 더위 속에서도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을 장엄한 부처님들이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7: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인들이 모두 와서 한 번씩은 참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이 좀 더 문화 강국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1: 천년 넘게 열암국에서 중생을 굽어살핀 마의 부처님은 이제 후손들의 큰 원력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유로섭입니다.
0: 강화 보문사를 대표하는 신행 프로그램 용왕대제가 국가적 수력대제로 봉행될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용왕대제 초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문사 용왕대제가 대안이 돼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감로비와 산무로 신비로움을 더한 어제 오전 강화 보문사. 지난해 12월 30일 원경 스님 취임 후 처음 봉행된 용왕대제는 궂은 날씨에도 도량을 가득 메운 불자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지에 어제 초제에 들어간 용왕대제는 49일 동안 봉행되는 보문사 대표 수행 프로그램으로 신도들이 대거 동참해 신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9: 최선을 다해서 도량 정비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보문사가 전국의 3대 기도 관음도량이잖아요. 우리 보문사 불자님들은 보문사 불자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도록
8: 주지 원경 스님과 신도들의 신행 열기에 진우 스님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와 취지에 국가적 행사로 가치가 충분하다며 국가 수륙제로 승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10: 오늘 용왕대제가 국가적인 수륙 용왕대제로
8: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을 돌아보고 선행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용왕대제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금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흥미로운 도입으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10: 관세음의 관이 세상을 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TV, 뭐 위성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0: 진우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믿으면 현실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관측으로 시작해 관세음보살의 각 음절을 이 시대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음의 음을 파동으로부터 시작해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원자까지 파고들며 공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1: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체,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공이에요, 공. 그 원자도 이렇게 보면 99%가 비어 있어요.
0: 진우 스님은 결국 보고 듣는 관세음은 곧 자신의 마음이라며 불성이 자제한데도 마음을 잘못 쓰는 작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 탓하지 말고 아, 내 업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서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0: 그러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 작용이 표현되는 한 예가 용왕이라며 용왕을 섬기고 그 마음을 행하는 육바라밀의 선한 작용을 통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문사는 진우 스님에 이어 이재 원철 스님, 삼재 일감 스님 등 전국 대덕 스님을 초청해 6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법회를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사 점안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대웅보전 삼존불에 새로운 법의를 지어올리는 가사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한 건데요. 임진왜란 이후 벼감대사가 소실된 법주사를 중창한 후 400여 년 만에 봉행된 법회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의 금빛 가사가 사부대중의 한의심을 자아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지난 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조실 지명대종사를 비롯해 해주 도공대종사, 율주 무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가사는 안으로는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는 마군을 물리치는 열애의 옷이자 중생을 위한 영원한 복받침을 강조했습니다.
4: 안으로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 유혹과 장애와 마군을 물리치도다. 동시에 열애의 옷이로다. 법을 전하는 증표로다.
3: 작년 윤년을 맞아 시작된 가사불사는 수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원력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가사 점안법회는 무상대종사의 조계종 가사명장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법주사 계산조인 의신조사가 가사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 법회의 의미를 더욱 장엄하고 뜻깊게 했습니다.
5: 우리 한국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렸습니다.
6: 우리 법주사가 가사하고 인연이 있답니다. 옛날에 그 창건 주신 의신조사께서 가사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요번에 법주사에서 조계종 명장으로 지정이 되신 우리 율주 무상 큰스님께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탄하는 의미도 있고
3: 해주 도공대종사는 벼감대사가 대웅보전을 중창하고 삼존대부를 조성한 지 400여 년 만에 역사적인 불사가 마련됐다며 동참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7: 대웅보전에 소조 삼존대부를 조성하고 4세기가 지난 지금에 삼존부처님께 가사법의를 공양하는 불사를 발언하고 금일 회향식을 봉행함을 찬탄하고
3: 4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삼존불의 위엄을 새롭게 밝힌 이번 법회는 사부대중에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불기 2570년 제126회 보살계 수계살림법회를 회향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전개대화상 수불대

자동차를 비롯한 347 증사 증명으로 추계법회에 신청한 5,500여 불자 중 서울 안국선언을 비롯한 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살림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수불대종사는 여러분의 서원은 단지 한 번의 맹세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중생의 고통을 나의 일로 삼으며 세상에 자비의 꽃을 피우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라며

0: 하나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126회를 맞이한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살림은 1901년 성월 스님이 금강 계단을 개설한 이래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연운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138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연운사는 지난달 30일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포 지역 출신 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연운사는 2023년 제48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참여한 이래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은 한 사찰에서 같은 장학 사업에 4번이나 동참한 게 쉽지 않다며 동국대 학생들이 연운사 청년불자로 거듭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운사 주지 진무스님은 장학 사업 이후 동국대 위상이 높아진 걸 실감한다며 연운사의 청년불자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좋은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저마다의 고민을 뒤로하고 참된 불자로서 새 이름을 선물받았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을 팔에 연비를 합니다. 따끔한 통증도 잠시,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 서립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지난 2일 서울 봉운사에서 마련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여 명의 청년들은 학교는 다르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 하나된 노반으로 거듭났습니다.
2: 나쁜 그런 인과를 만들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인연이 곧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가지려면 이 오계를 잘 지켜서 철저한 그러한 나 자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1: 원명 스님은 특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말로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부처님 말씀으로 타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연기설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3: 오늘 여러분도 저마다 소중한 법명을 받게 됩니다. 이 법명은 단순히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앞날이 막막해 어둠 속을 헤매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가르침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수계첩. 수계대중을 대표해 수계첩을 받은 선민지 회장은 진여성이라는 법명을 가슴에 새겼고 26학번 새내기인 고려대 최건국 법우 또한 혜건이라는 법명을 받으며 진정한 불자로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4: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수계법회를 마치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취업난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에게 이번 수계법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세상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에서 열린 봉축 문화 한마당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옥천암을 비롯해 14개 사찰로 구성된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주최하고 BTN 라디오 울림이 주관한 행사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홍제폭포 앞 특설 무대. 정통 헤비메탈 가수 정홍일의 압도적인 성량이 폭포에 물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무대 근처는 이미 만석.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먼발치에서 망원경까지 동원해 음악회를 즐깁니다.
6: 폭포가 멋있다고 해서 폭포도 보러 왔고 또 무대도 재밌게 보러 왔어요. 다들 너무 잘 부르시고 잘 보고 있어요.
5: 조계종 서대문구 주지협의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한 봉축 문화 한마당. 싱어게인의 주역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여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떠나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폭포를 배경으로 한 신나는 무대에 함께 어깨춤을 추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7: 오늘 봉축 음악회는 단순한 음악회 행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지혜의 선율로

0: 우리 서대문구 지역 사회 모든 이웃의 마음 평화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 서대문 지역민들과 봉축의 기쁨을 음악으로 풀어낸 지도 올해로 12회째. 이러한 문화 행사는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면서 서대문구청 불자 공무원 모임인 불심의 회원 수는 1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 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더 잘 포교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청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기 참석하신 모든 사부대중 스님과 그리고 불자님께서 부처님 가피가 항상 가득하기를.
1: 앞서 참석 대중들은 봉축 법요식에도 동참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배경으로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진 봉축 문화축제는 불교가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새로운 문화 포교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벽흥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가 제주에 이어 영동 국악 체험촌에서 일기 연수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벽흥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간 영동 국악 체험촌 소리창조관에서 보존회 회장 지허 스님을 비롯해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 교육을 격려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벽흥 스님으로부터 모든 가락을 전수한 분이 보존회장 지허 스님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교육에 참가한 회원 스님들의 발전이 종단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벽흥 스님계 제태평소 보존회는 올해 연등회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배출된 스님들을 종단 행렬 선두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이 비틴 소나무의 명법사 광우 스님을 초청해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마음 쉬는 곳 지도법사 진원 스님과 조성민 회장 등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교내 인문관 소강당에서 광우 스님 초청 힐링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불교를 믿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복을 위해 금생의 업을 닦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동아리 마음 쉬는 곳은 대중법회와 템플스테이, 경전공부, 다도, 공예, 독서 등 다양한 법등 모임으로 1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란 국가의 큰 선택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정예학께서 당부하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화합의 가르침이 갈등을 녹이고 상생의 길을 여는 지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 부스, 축하 공연, 봉축 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But,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 왜 이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소통과 관련

0: 관련된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은요 언제나 이 뒤에 무슨 단어를 갖고 오냐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요. 소통이 안 돼. 그러면 특히 가족분들 중에 아유 야 니네 아빠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 왜 웃으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남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 어른께서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를 저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쳐다봤던 것 같아요. 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이런 제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불만족이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거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모자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떻게 대화하셨는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해답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대화는 의사소통이죠. 근데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의사 전달이 됐대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대화를 하자 그래서 앉았는데 의사 전달 또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돼요.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듣던가 아니면 그 사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왜 전달을 하거나 싸움이 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 잘 안다고 생각.
0: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다고.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가정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 자르지 마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자르고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경에서 부처님이 말을 자르고 말씀하셨다는 걸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부처님은 아주 아주 아주 젠틀하십니다. 제가 일화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에게 이제 많은 외도들이 찾아와요. 외도들이. 그래서 이 외도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배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는 어떡하죠? 나하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저는? 피하죠, 그죠? 맞아요. 아주 좋은 상책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너가 배운 바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나에게

0: 들려줘라고 하신 거예요. 얘기해. 너 왜 왔어 여기? 너 뭘 배웠어? 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그래, 얘기해.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얘기해. 그런데 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잘 들으세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이 맞으면은 싸우러 왔는데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1: 인정하지 않죠.
0: 그래서 맞긴 하지만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다른 트집을 잡을 게 없을까? 넌 표정이 근데 그런 얘기 하러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너는 왔는데 왜 쓰레빠를 신고 왔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느낄 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 그러네요. 당신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 함께
0: 기뻐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내 자존심이 상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할 것이고 너의 말이 틀리다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 싸우고자 해서 왔을 때 너의 말이 틀리다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의기양양해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봐. 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거 봐.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틀리다면 알지도 못하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하고 너의 말이 틀렸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도대체 어딜 보고 계신 걸까요, 이분은?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저는 상당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아, 저거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누굴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아, 저분은 이거를 정말 잘 설명했구나.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나하고 정말 이 생각의 사유의 방향이, 수행의 방향이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통하는 요만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잘 통해. 이 부분은 우리 맞는 것 같아. 이거 빼고 다 틀리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분이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 뭐 하세요? 그랬더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로또보다 안 맞는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는 게 뭐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았을 때는 함께 기뻐해라. 이거를 잘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적어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많지 않아요. 적어요. 이 작은 거를 이만큼 뻥튀기 해주셔야 돼요. 이야, 너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야, 아버지 요즘에 엄청 힘들었는데 너하고 잠깐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해. 야, 밖에 있는 애들이 너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어떨까요?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서 어떤 말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을.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90초 만에 대화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유치하지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야, 너 정말 너하고 대화하니까 최고야. 너하고 대화하니까 속이 다 후련해. 이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우리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면 설명해줘야 돼요. 누굴 위해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 친구의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서 부모님이 설명을 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짜증내고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맨날 생각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마음이 여기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청송교도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정돼 있는

0: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내용물을 담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맞죠? 강의 들으시는 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가족들의 기억에 어떤 기억을 넣어주느냐가 그분의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틀리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말을 끝까지 끊으면 안 된다. 너 얘기를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하세요. 이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제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애들한테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리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리액션 되게 쉬운 거 있어요. 저번에 제가 부부끼리 대화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남성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제가? 아 그렇구나. 역시 잘 들으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1: 그랬죠.
0: 좋아하셨어요 아내분께서? 뭐 잘못 먹었냐고 안 물어봐요? 그랬구나. 맞죠? 똑같아요 애들도. 아 그래? 제가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철부지 한심하다. 이럴 게 아니고요. 아 그래? 맞단 얘기예요? 틀리단 얘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끊으면 안 돼요. 얘기를.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맞네. 그래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하지만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아 그래? 제가 잘 써먹는 방법인데요. 아까 부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아까 저기서? 들려줘. 똑같이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떻게 써먹냐면 아 그래? 근데 야 스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몰라. 이 얘기 엄청 좋습니다. 제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나보다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넌 모르는 놈이 거기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가정에서 자제분들에게는 요 말을 잘 써주셔야 돼요. 내가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줘. 이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랫사람이지만 너에게 난 이거를 묻고 배울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보여준다는 건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배우는 자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자세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발전이 있게 돼요. 근데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저는 빈말로 한 거거든요, 이거. 빈말이었어요.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놀랐어요. 아, 맞네. 얘네는 그렇겠다. 제가 청년분들에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게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 많잖아요. 근데 왜 내 눈을 낮추지 않으려고 해요? 참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게 제 부족함. 제가 걸려 넘어진 자리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요. 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작은 회사나 뭐 어려운데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왜 안 하려고 그래? 몸이 불편해서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스님,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회사를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좋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갈 수는 있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세상을 모르고 이 친구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잘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휴대폰 갖고 가서 알고 있는 것도 물어봐요, 괜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알려줘. 엄마가 잘 몰라. 또, 야, 여기 옆집 여자, 그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하고 만나면 좀 마음이 불편한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 친구들은 마음을 열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 몰라! 요건 늦은 거예요. 요건 좀 늦었어요.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아무리 어린 친구한테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막 뭐 색종이 적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가 그림 그리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잊지 마세요. 누가 그림을 그리면 우와 잘 그렸네? 이게 안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이거 뭐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줘. 내가 이거 야 이거 엄마 잘 모르겠네 이거 뭔지? 이게 뭐야? 그러면 애들은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고요. 이건 뭐야 옆에 있는 거는? 아 이거는 날개고요. 이건 지팡이고요. 이러고 다 얘기해요. 그때 칭찬해줘야 돼. 이야 진짜 멋지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림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통한다 안 통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무나 빨리 그 사람의 무게를 재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빨리 안경을 끼죠. 무슨 안경? 새가 안경. 그렇죠. 재빨리 꺼내서 다 껴요. 그러지 말자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척.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대화의 창문은 닫힙니다. 우리 거사님들 꼭 써보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회사에서도 써먹어보세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뒤에서 그 있잖아, 그 과장. 걔는 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요. 그분이 모른다는 걸 숨겨줄걸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살게.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스킬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킬, 노하우를 알려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법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제로 잡았어요. 재밌겠죠? 네,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절집안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다음 주 강의 주제인데요. 기대해 주세요. 요즘에 그 막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막 남혐, 여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심하더만요, 그게. 근데 절집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자제분과 대화하는 법, 어떻게 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면 뒤돌아서서 아쉬운 것 투성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하지만 그걸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마음에 담아주시고 또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0: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으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마침 강의 주제가 소통이어서 요즘 제 또래도 그렇고 저희보다 어린 이제 MZ 친구들은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과의 예. 소통보다 네. 오히려 AI와 소통하는 걸 더 즐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AI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통이 점점 단절된다는 그런 위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저는 약간 인간성의 상실 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됐을 때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기성세대로 이제 나아가는 나이다 보니까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스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AI와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MZ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MZ친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멋진 질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존엄성.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AI가 발전을 하고 또 뭐 디지털 세계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이미 많은 부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만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야가 아니라 때로는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1이 더 행복할 때가 있어. 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야 하고는 다른 대화죠. 그죠? 이런 가르침은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AI를 통해서는 어렵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저는 항상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문하신 이 종훈 거사님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분명히 따로 있죠. 그죠? 근데 대화를 함으로 해서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세요? 물들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만나서 대화할 때 서로에게 물들어갑니다.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훈습이라고 했잖아요. 훈습. 훈습.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들어요. 상대방이 극도로 우울해서 매일매일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서로에게 물들어간다는 건 원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다? 이거는 분명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스님들은 무조건 대중생활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거사님이 스님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제가 그랬지만 때가 어느 때인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스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왜 우리가

활용하냐면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편리한 것은 무엇이 아닐까요? 편리하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편리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인생과 교환해야 돼요. 이건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해도 잘 안 되지만 교환을 해서 돈을 갖고요. 돈을 가지고 편리한 삶을 살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 공식에 우리 되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잠자리가 편해요. 이동순환이 편해요. 먹을 게 편해요. 없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편해. 다 불편해요. 근데 왜 가죠?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면서 고추장 싸가는 분이 이해가 안 가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을 때 상대보다 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불편함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작은 불편함 대신 나는 혼자를 택하겠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언제 물들어갈 수 있는, 훈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요? 없죠. 저는 AI와 아까 얘기한 인간의 존엄성이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AI가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더 빠르게 가속되고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불편함, 아 괜찮아. 불편하든 편리하든 그 속에 담겨있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마치 배는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무슨 힘이 커지죠? 부력, 떠오르는 힘이, 반대의 힘이 커집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 사회의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 반대의 장소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종훈 거사님처럼.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혼자 있겠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맞아요.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명확한 근거와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스승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스승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보는 제자가 없다면 스승은 없는 세상이겠죠. 여러분처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는 걱정 안 해요. AI도 언젠가는 법률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 윤리적인 뭐든 법률이 생길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는 우리 거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4살 차이 나네요. 저보다 조금 많으시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나자마자 얼마 전에 저 유모차를 누가 끌고 가는데 애기가 이렇게 탁 대자로 누워갖고 유모차 앞에 스마트폰을 딱 켜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거. 한 2살? 그 친구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 친구들의 인간관계는 엉망진창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거 하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믿어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수보리 존자가 여쭈어요.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생실신부, 정말로 실다운 믿음을 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른 경우에는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작신념,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에는 해라 말아라 안 하시거든요, 경전에서. 근데 거기서 막작신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열의 멸후 후오백세, 열애가 이 땅을 떠나

0: 하고 500세가 지난 말세 중생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큰 믿음을 내는 선근이 심겨진 수행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가 바람에 누울 때그 안에 있던 나무가 보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흐름 속에 휩쓸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올바름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반대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편리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편한 것도 불행은 아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행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꼭 저는 다시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이게 많이 무너졌던 것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스승을 찾는 문화,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또 저런 디지털 매체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진 삶이 그렇게 돼버린 친구들일수록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정말 뜬금없어서 좋아요. 미리 질문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이 저는 살아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1: 그 색성향 미촉법을 안이비설신의로 나를 알수 있다, 나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안이비설신의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나라는 거를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0: 아, 네.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 김소연입니다.
0: 김소연. 좋은 질문이에요. 뭐였냐면, 우리 불교에서 우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죠? 네. 어느 종교에서도 그걸 정리한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만.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걸 육진, 여섯 가지 티끌 또는 육경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 가지 경계 이렇게 대상 이런 의미로 육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죠? 색깔, 그다음에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름이에요. 이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반대에 있는 이거를 느끼고 있는 감각기관 당연히 몇 개가요? 당연하죠. 대상이 여섯 개면 감각도 여섯 개죠. 그래서 이거를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여섯 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여섯 개, 요거 여섯 개 합치면 몇 개죠? 12개. 그거를 불교 용어로 십이처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왜 이거를 설명을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면 그것도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이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건 아니고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들어주세요. 질문을 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육진, 색깔이 있어야 눈이 있다. 맞죠? 그리고 눈이 있어야 색을 볼수 있다. 그러면 색깔이 없어지면 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생에 나의 육신이 사라지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는 색깔이 없어지면 내 눈이 없어진다. 이거는 다 여섯 개가 쌍이죠. 이렇게 짝이에요. 색깔이 없어지면 이 눈은 당연히 사라질 거예요. 이름도 없어지고 기능도 없어질 거예요.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면 귀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여기서 우리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만들어주는

0: 거는 색깔이에요. 내 귀를 만들어주는 거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있냐면, 하, 저 색깔은 왜 저러냐. 아, 저 잔소리, 하, 듣기 싫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생은 색깔에 들어가 있고, 소리에 들어가 있고, 냄새에 들어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우린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없으면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려요. 또 반대로 저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내 눈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거를 이렇게 마주하는 거를 불교 용어로 상즉법이라고 합니다. 네, 상즉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없이 눈이 있겠어요? 없죠?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 없이 내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죠? 벌써 무아를 여러분 대답하신 거예요. 무아예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잘난 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난 나 역시도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보인다는 건 그걸 보는 내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건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당연히 모두 사라진다고요? 나머지도 사라지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이 사라지고 마음만 남는 일은 없다. 몸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돼 있고, 생겨나는 몸에 따른 마음도 역시 끊임없이 생겨난다. 영원하다. 이건 역시도 영원한 것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나요?
1: 감사합니다.
0: 대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남성 불교 심리학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분들의 외로움을 다 대변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가해서 스님들과 살면서 저 역시도 남성의 한 명으로서 절집안에서 어떻게 이 사내들을 교육시키고 또 외로움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드는지를 전 여러 번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큰 발자국으로 남겨져 있는 저희 큰 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저 혼자 갖고 있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게 남성분들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에 좀 상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참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항상 이렇게 즐겁고 변화하려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멋진 수행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제가 진심으로 힘이 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 또 여러분 담아가신 그 부처님의 지혜, 실생활에서 꼭 한번 용기 내서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지혜롭고 더 멋져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부처님은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치면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 1호.
1: 선재 스님.
0: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해가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0: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그만큼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데요. 체력을 키우면 인내심이 강해지고 타인을 배려할 여유도 생깁니다.

0: 맞습니다. 체력은 우리의 몸 건강뿐 아니라 감정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몸의 근육도 마음의 근육도 열심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1: 러닝붐이 일고 있다고 하죠. 달리기는 우리 신체 기능을 빠르게 증진시키는 가장

0: 인데요. 기분 좋은 바람결을 느끼면서 체력도 키우고 다정함도 함께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1: 오늘은 쾌남열전 청취자들을 위한 스윗가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달콤함에 한번 빠져보시죠.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감하시나요?
1: 아, 뭐 제가 그런가요?
0: 네.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 남궁진 씨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몸이 점점 바늘 들어가요?
1: 아, 아닙니다.
0: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 나상도 씨는요? 어떠십니까?
0: 저도 당연히.
1: 체력은 진짜 나상도 씨가 최고 아닙니까?
0: 아, 이제 체력은 다 빠졌고 이제 근성이에요. 이제 근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1: 네네. 예. 뭐 요즘 엄청난 스케줄을 또 소화하고 계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소 천사의 그 미소 유지하고 계신 비결이 궁금합니다.
0: 네.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또 네. 그만큼 체력이 좋으니까 네. 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그리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우리 남궁진 씨만의 방법이 있다면?
1: 글쎄요, 저는 명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좀 마음을 비우면 네, 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0: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상도 헬스장에서 할 거예요. 이게 또 하면서 아, 네. 오늘 하루
1: 야, 아, 잘 먹는다.
0: 좋다. 잘 먹는다. 이렇게 명상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헬스를 해봤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도인 같았습니다. 예.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오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0: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산은 이제 자주는 못 하고 한 번씩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북한산은 갑니다.
1: 북한산 저희 예.
0: 네, 저희
1: 그 작년이었죠.
0: 작년 새해
1: 예, 맞아요. 딱 맞아요.
0: 새해 딱 해 뜰 때 그때 네. 가서 같이
1: 첫날 새해 첫날 네,
0: 그때 형 옷 얇게 입고 가지고 거기서 네. 막
2: 둘이서 아, 거기서도 몸자랑했어요.
0: 야.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형 괜찮다고 그러는데 막
2: 떨면서 네.
3: 며칠 알아 누웠어.
2: 또 올라가서 옷 좀 깔라고.
3: 아, 며칠 알아 누웠어.
2: 그거 아니에요.
3: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2: 야, 네. 아, 근데 우리 북한산도 생각보다 네. 높아요.
0: 네, 맞아요.
2: 힘들어요.
3: 아, 정말 진짜 산행으로 다져진 엄청난 체력 진짜
2: 그렇죠.
3: 최고입니다.
2: 체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체력 상황으로는 엄원길 선생님보다 더 잘 탈 거예요.
3: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 예. 자, 키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손미라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손미라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3: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손미라 씨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손미라 씨의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3: 똥강아지? 똥강아지?
2: 야, 이거는 예전에 할머니들이 네.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이렇게 많이 부르셨거든요.
3: 네.
2: 그리고 또 비나 씨가 실제로 애완견을 네. 키우고 계시고 해서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습니까?
0: 맞습니다.
2: 진짜요?
0: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3: 네. 뭐지?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네. 걸까요?
0: 어릴 때 이제 네. 할머니가 키우다 그렇죠. 보니까
2: 역시 하동남에 거의 거기서
0: 항상 이제 보면 막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하면서 맨날 이렇게 불러주시던 그런 그게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손주라고 하면 항상 저희 첫째 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첫째 형을 많이 손주라 그러고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거의 대부분 똥강아지라고 많이 부르셔가지고
3: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못할 것이 없다.
2: 야 이거야말로 그쵸? 진짜 손비나 마인드. 예, 손비나 좌우명.
3: 이꼴 이거죠.
2: 그렇죠.
3: 네. 아니
2: 자, 이 키워드에 대해서 네. 덧붙이신다면
0: 네. 네.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결정하게 된 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등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창 그 코로나 시기 때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2: 네,
0: 그때 그냥 집에만 있으면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와, 나 이제 진짜 밥벌이도 못 하고 나 이렇게 그냥 쫄쫄 굶는 건가? 막 이 그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등산이었는데 백두대간을 진짜 시작을 해가지고 백두대간 완주도 다 하고 그리고 백대명산까지 싹 다 타면서 제가 그 산 타면서 느꼈던 게 아니 내가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걸 시작을 해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이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 이거 하나
3: 못할 게 뭐 있어?
0: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그런 이 마인드가 심어지더라고요.
2: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든 뭘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2: 사실 그 네. 등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3: 힘들죠.
2: 비나 씨가 코로나 때 그 힘든 시기에 산을 타면서 극복을 했을 때 저는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 마시고 있었어요.
3: 먼 산.
2: 예. 그 정도로 의지가 네. 대단한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고.
3: 백두대간을 다 완주를 하셨잖아요.
0: 네. 네.
3: 그러면 또 내가 정복해 보고 싶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또 있을까요?
0: 산은 이제 네. 대한민국인들 웬만한 산들은 다 탔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0: 아직까지 산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약간 도전하고 아직 지금 시작하고 끝을 네. 못한 게 있습니다. 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또 유명한 네. 또 섬에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1: 섬에
0: 제가 그걸 아, 타다가 이 경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잠깐 이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섬에 있는 산들을 또 다 타보는 게 제 또 목표고.
2: 이러다가 비나 씨 난 자연인이다 MC로 가는 거 아니에요?
0: 어느 순간 만약에 제가 사라졌다 그러면 네. 산에 들어가신 줄 알면 됩니다.
1: 아니 가실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같이. 네네. 저도 산타는 굉장히 좋아하니까. 네.
2: 네. 저는 배웅해드릴게요. 가진 않고.
1: 잘 다녀서 또 먼 산을 또 바라보시길.
2: 아시겠지만 비나 씨 아잖아요. 제가 섬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2: 남해가 섬이잖아요. 네. 굳이 섬까지 가가지고. 예. 뭐 놀러 가는 거면 갈게요. 2박 3일. 아, 요 정도 짧은 일정으로. 아,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얻고 싶은 타이틀이 있습니까?
0: 타이틀이요?
2: 예.
0: 저는
2: 여심 저격수나 아. 애교쟁이 뭐 이런 거.
0: 그런 것보다 예. 저는 이 콘서트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2: 예. 예. 진짜 그 거의 모든 가수들의 그 공통점이
0: 그렇죠.
2: 예, 뭐 그런 목표일 수도 있죠. 네.
1: 나중에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시죠. 네.
0: 같이 해야죠. 형.
1: 아 같이
0: 게스트가
1: 아,
0: 아니라 같이
1: 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네. 뭐 말씀만 해주세요.
2: 저만 불러주세요. 예, 저 되게 싫어요. 네. 혼자 할 거야.
1: 게스트라도 좀 불러주십시오. 네.
2: 그럼 갈게요. 그게 어디든.
0: 네, 나중에 형 콘서트 하시면.
1: 아니 요즘 또 배우 하신다고 톤이 좀 배우로 바뀌셨어요. 아,
2: 죄송해요. 네. 자 다음 키워드 가보시죠.
1: 네. 알겠습니다.
2: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1: 네.
2: 달맞이꽃.
1: 네.
2: 오. 달맞이꽃은 뭐죠?
1: 어떤
2: 유추가 안 되네요.
1: 네.
0: 그 달맞이꽃이 그 달빛 달이 떴을 때 그 달빛으로 피는 꽃이거든요.
2: 네. 그런 게 있어요.
1: 해가 네네네. 떴을 때 피는 게 아니고.
0: 네. 달이 비었을 달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달빛으로 이렇게
2: 밤에 피는... 개화가 되는 거예요.
0: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2: 네.
0: 이제 제가 항상 그 추억이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 그 저녁에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 산책을 하면서 그 달맞이꽃을 봤었던. 그리고 또 그 달맞이꽃이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많이 생각이 항상 나는 것 같아요. 네.
2: 아 그냥 진짜 예전에 그냥 그 아름다운 추억,
0: 네.
2: 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담고 있는 꽃이네요. 네. 제가 사실 달맞이 꽃이라는 그 꽃을 제가 떠올리지 못해요, 지금. 어떤 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0: 네네.
2: 아마도 근데 그 비나 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으면 제가 사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을 텐데
0: 네, 맞아요.
2: 저는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흔한 꽃일 수도 있는데 네. 예, 비나 씨가 그 추억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꽃을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그때가 많이 떠올라요.
2: 아.
0: 네.
2: 나중에 비나 씨 이제 작사도 하면서
0: 네.
2: 달맞이 꽃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써서
0: 네.
2: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셔도 네.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0: 네, 안 그래도 저 이제 이 키워드를 또 쓰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 그때 그 추억을 좀 회상을 해서 한번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한번 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빨리 쓰세요. 네. 좀 뺏기게. 네. 달맞이 꿈 뭐 이래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좀 뺏겨서 앨범을 내겠습니다.
1: 그러지 좀 마세요.
2: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0: 와.
2: 아, 현재 진행.
1: 현재 진행.
2: 오늘 좋아요. ING.
0: 네, 네.
2: 현재 진행. 오늘 영화.
1: 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0: 지금 네. 일단 요즘 제가 이제 시작한 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죠.
2: 다이어트. 네. 뺄 때가 있어요, 지금 또? 지금 너무 빠진 것 같은데?
0: 지금요?
2: 네.
1: 지금 턱선이 지금 베이겠어요. 네.
0: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도 계속 지금 이게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 한
2: 숙명이죠.
0: 그렇죠.
2: 네.
0: 지금 가수 시작을 하고부터 네. 계속 이제 지금 끝이 없이 이제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 그쵸,
0: 있어서.
2: 그쵸.
0: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진행형이라는 이 키워드를 한 이유가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는 이제 엄청나게 뿌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저는 이제 한번 먹으면 막 엄청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진짜 대식가예요.
2: 이래서 맞아, 제가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네. 진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1: 저희 둘이 있으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2: 그리고 음식이 남는 꼴을 못 봐요.
0: 그리고 일단 뭐 남으면 뭐 싸가든지.
2: 네.
0: 근데 저는 싸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없애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2: 배에다 싸가는 스타일.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 곱비를 풀면 안 된다. 항상 이 의지를 포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찐다라는 거 생각을 해서 계속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1: 네, 이렇게 소미나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

0: 알아봤고요.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손비나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네, 손비나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빠르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잠깐만요. 비나 씨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2: 근데 3초 안에?
1: 굉장히 난감한 질문도 있거든요. 네. 자, 준비했습니까? 와, 네. 준비 안 돼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 뒤를 봐주시고요.
1: 예, 3초입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장르는 코믹, 멜로,
4: 액션, 섹시.
2: 와.
1: 하나,
3: 셋, 코믹.
1: 둘, 코믹.
2: 아, 코믹?
1: 오케이, 좋습니다.
0: 더 듣고 싶은 칭찬은 동안이에요. 네, 듬직합니다. 듬직해요. 예. 하나. 동안이에요. 네. 내가 더 자신 있는 것은 물건 판매 대 댄스.
2: 물건 판매.
0: 물건 판매.
1: 댄스는 아니죠.
0: 나에게 더 어려운 것은 매운 음식 먹기 대 다이어트.
2: 다이어트.
0: 다이어트. 와.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로트계의 어몽길 대 하동 서른도.
2: 오. 아동 서른도.
0: 아동 서른도. 이렇게
2: 합니다.
1: 네. 생각보다는 대답을 잘했어요.
0: 엄청 빨리 해주셨습니다.
1: 근데 해명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코믹, 멜로, 액션, 섹시 중에 코믹을 골랐어요.
0: 코믹.
2: 네. 네.
1: 자신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 있는 장르. 네.
2: 자신 있는 장르.
1: 네.
2: 그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1: 섹시. 네. 괜찮은 것 같은데.
2: 멜로.
1: 그리고 주피나 씨가 눈이 약간 소눈이 있어요, 소눈. 그 슬픈 눈을 갖고 있거든요.
3: 네, 엄청 초롱초롱해요.
1: 네, 그래서 네. 멜로가 될 것 같아요. 네.
2: 멜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또 쳐다보고 있으면.
1: 어찌됐든 간에 그 비나 씨가 연모나 이런 곡들을 부를 때
2: 네.
1: 그게 멜로예요. 그게 멜로죠.
2: 아니, 노래할 때는 좀 그런 거는 그게 이렇게 막 생각은 안 하는데 딱 작정하고 멜로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코믹, 멜로 이 장르 조금씩 표정 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코믹, 네. 멜로, 액션.
0: 아니 코믹과 멜로, 액션, 섹시.
1: 이마가 아닙니까? 네. 뭐요?
0: 귀여움까지 한번 연달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코믹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 시작!
1: 자, 멜로!
0: 멜로.
1: 자, 코믹 탈락!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 동생아, 너 무너지는 거 싫어. 망가지는 거 나 싫단 말이야. 그냥 멋있게 지금 그대로 있어.
2: 그냥 차라리 망가지는 게 나아.
1: 안 돼, 안 돼. 멜로, 멜로.
0: 멜로.
2: 아, 멜로 어떻게 하지?
1: 멜로.
0: 멜로. 자, 멜로 하나.
1: 아, 이 대사가 있잖아요. 네. 대사로 하면 되죠, 멜로 대사.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0: 그래.
1: 그리고 원빈. 하동 원빈으로.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2: 아우, 큰일 났다. 땀난다.
1: 네. 아, 이거 두 가지면 됩니다.
2: 자, 아, 메리. 큰일 났다. 이름 나신 줄 알았는데.
1: 메리. 자, 장우야. 자, 카메라 롤. 자,
0: 메리.
1: 하나, 둘, 액션. 탈락! 이러면 여자가 이미 갔어.
0: 네. 아니,
1: 탈락!
0: 아, 아니,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1: 네, 지금.
2: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1: 예?
0: 아, 그럴까요?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었는데.
1: 자, 섹시. 섹시.
2: 섹시. 섹시. 어떻게
0: 섹시.
2: 섹시 어떻게 해요?
1: 이거 웨이브 한 번만 해주세요.
0: 웨이브.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0: 셋.
1: 오! 괜찮다!
2: 괜찮아요?
1: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은데?
2: 괜찮은 거예요?
1: 예. 네. 야, 그 전에 액션, 멜로랑 코믹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게 잘한 거야.
0: 아, 그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1: 어.
0: 네, 하나만 더. 귀여움.
1: 야, 이겨는 해야죠. 이건 필수죠.
0: 네.
1: 예.
0: 네.
1: 자, 많은 팬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하나,
1: 둘,
0: 셋. 오, 귀여워.
1: 귀여워.
0: 나 귀여운데?
1: 오.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귀여워.
0: 더 귀여워.
2: 당 떨어져.
1: 지금 제가 보면, 코믹, 멜로, 액션, 네. 섹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귀여움. 거꾸로 가야 돼. 귀여움, 섹시, 액션, 멜로, 코믹. 이렇게 가야 돼. 이 순으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비나 씨.
2: 네.
1: 자, 그리고 더 듣고 싶은 칭찬으로 동안, 듬직.
2: 네.
0: 동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2: 듬직한 거는 네. 뭔가 이렇게 너무 듬직한데요? 이러면 네. 그냥 뚱뚱한 사람들 보고 대충 이렇게 약간 살짝 좀 좋은 말로 듬직하네요. 뭐, 막 이렇게
1: 뼈대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0: 남자도 없다.
2: 근데 동안은 진짜 네. 어려 보인다는 거잖아요.
0: 그러면 뭐 가장 어려 보인다라고 네. 이렇게 네. 들으셨던 게 몇 살까지였나요?
2: 아, 몇 살까지? 네. 20대 같다라고 20대. 얘기를 해주셨어요.
1: 20대가 노안이 아니잖아요.
0: 그래요. 맞아요.
2: 네.
0: 이걸 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실 분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2: 그래요?
0: 네.
2: 자, 누구죠?
0: 우리 선비나 씨의 절친이신 무룡 씨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0: 자,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쪽 네,
1: 이쪽에 네, 앞에 앉으시고. 네.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2: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자, 아, 우리 무룡 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우리 쾌남 열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무룡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2: 지금 연습실에서 이제 행사 노래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3: 아니, 아, 형이 근데 진짜 연습을 엄청 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냐면 저희 그 예전에 회사 안에 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형 항상 있었거든요. 가면 가지고. 그러니까 형 지금 연습 볼래라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요. 아,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네. 친하잖아요. 네. 네.
1: 아우. 아니 저희가 지금 우리 비나 씨에 대해서 이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무룡 씨가 아, 보셨을 때 우리 비나 씨의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아, 우리 비나의 매력은요. 제가 일단 매력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1: 어? 어떤 거 준비했어?
2: 우유빛깔.
0: 직접 쓰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정성을 보여주셨네.
1: 아, 저기 밑에 쾌남열전 나상도 남부지.
0: 아유, 고맙습니다.
1: 또,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엔 네임펜으로 써주세요. 잘 안 보여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2: 네임펜이 없었어요. 네,
0: 충분히 네. 보여요. 네. 충분히 보여요. 예. 네.
2: 네. 아, 우리 비나 매력은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0: 그렇죠.
2: 네, 그리고 또 정말 세심한 친구예요.
0: 맞아요.
2: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그 필요한 게 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물티슈를 가져다 주는 친구인데.
0: 진짜 사람 네. 좋죠.
1: 배려가 몸에 이제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0: 그리고 일단 그 이 질문이. 동안 외모, 듬직한 이 두 개였는데 네. 우리가 무룡 씨가 네. 생각했을 때는 비나 씨가 동안입니까? 지금까지 인터뷰 중에 가장 진실된 소리가 나왔어요.
1: 방송에 고르지 못한 탓일까요?
2: 아니, 비나 당연히 동안이고요. 네, 예. 동안이고. 근데 사실 저는 동안보다는 듬직함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죠, 맞죠.
2: 그래서 뭐 이게 덩치가 커서 듬직하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 비나 성격이 참 듬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뭐라든지 동생이지만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그런 동생이에요.
1: 그러면 우리 무룡 씨 본인이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나 씨가 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지금 생상에 누나 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네. 아, 조금만 더 동안이라고 하면
0: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무명 씨랑?
3: 형이랑 저랑 한 살
0: 거의 뭐 한 살이면 네. 거의 뭐 형식상 형이지 네. 거의 친구죠.
2: 아, 맞아요. 네네.
0: 거의
2: 맞아요.
0: 친구죠.
1: 무명 씨도 엄청 동안이시다 진짜.
0: 근데 진짜 동안이세요. 네. 네. 네 부럽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비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2: 아, 우리 비나는 뭐 항상 너무 고맙고 사실 비나랑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무명 시절 때 팬 한 분도 없고 네 춤도 한 번도 못 춰보고 이제 비나랑 저랑 춤이라는 걸 같이 처음 춰봤어요. 저도 처음이고 비나 처음이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농담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저도 이제 곧 따라가서 같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함께 더 오래오래 저희 한 100살 넘어서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나 사랑합니다 형님.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뭐 짧게 우리 비나 씨도 네. 우리 용 씨에게 네. 예.
3: 저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번에 경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지만 형도 진짜 실력으로는 누구한테 진짜 지지 그렇죠. 않는 형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경연이라는 이건 솔직히 아까 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운만 들어오면 이제 아마 형은 더 저보다 잘 될 거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형님 저도 형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0: 우리 쾌남 열전과 함께한 연예인이라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또 같은 무대에서 만날 거잖아요. 좋은 날 좋은 무대에서
2: 네네.
0: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영 씨.
1: 감사합니다.

0: 어, 잘생겼어.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연습하다가 야,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또.
1: 자, 다음으로요. 나에게 더 어려운 것 중에 매운 음식 그리고 다이어트하기 중에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2: 네.
1: 다이어트가 더 힘드신가요?
2: 다이어트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어, 매운 음식을 못 드세요? 잘 드세요?
2: 어,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1: 아, 잘 못 드시는.
2: 근데 다이어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죠. 아, 훨씬 좋죠. 일단 먹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먹는 거 빼는 거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먹는 거는 그렇죠. 너무 쉽죠.
1: 근데 지금 충분히 많이 또 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목표치가 또 있으세요?
2: 어, 목표치는 딱 그 제가 산행할 때 그 네. 몸무게가 70kg 딱 초반대였거든요. 딱 거기까지가 저는 딱 목표치예요.
0: 야, 아, 뭐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2: 네.
0: 걱정 마세요.
2: 네.
0: 예.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별명.
2: 별명.
0: 하동서른도.
2: 아.
1: 하동서른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2: 네.
1: 네. 우리 서른도 선생님 어떤 닮고 싶은 점이라든지.
2: 어, 일단 또 제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산을 타는 것보다는 서른도 선생님이 훨씬 또 더 훨씬 더
0: 당연하죠.
2: 레전드 선생님이시잖아요.
0: 충분히 그런 자질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믿어주지 않고
1: 그렇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신 손민아 씨 감사드립니다.
0: 네,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됐어요.
1: 시간 빠르죠.
2: 네.
0: 자,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어떤 네, 잠시만요.
1: 불러주셨지. 아. 네.
2: 당신 꽃 드려요.
0: 아, 나 꽃을 꺼내는 줄 알았어요.
1: 대본이 안 주머니에 있으셨고.
0: 센스쟁이. 아, 네. 저 비나 씨. 비나 씨 스스로를 꽃에 네.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 것 같아요?
2: 전 해바라기라고 생각합니다.
0: 해바라기.
2: 항상 좀 이제 많이 웃으려고 하고 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바라기 보면 항상 이렇게 활짝 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밝고 활짝 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오늘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신의 꽃은 달맞이 꽃입니다.
2: 아~
0: 늘 기억하겠고. 자, 우리 손민아 씨의 당신 꽃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손민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잠시 후에요. 손민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민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어요. 랜덤 재생을 하면 성빈학교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1: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2: 너희 둘 다 내 거다.
3: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리게.
4: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5: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2: 아, 네. 공부.
5: 공부.
2: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야,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비티엔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4: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5: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4: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0: 되고 얼음노가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고 랜덤 재생을 하면 홍진학교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3: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4: 너희 둘 다 내 거다.
3: 대패 좀 주세요. 좀 짜증나.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5: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4: 아 네. 공부.
1: 공부. 오.
4: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진짜.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스스로 만든 그물 위에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자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어요. 랜덤 재생을 하면 홍진학도 허버범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3: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4: 너희 둘 다 내 거다.
5: 대패 좀 주세요. 좀 짜증나.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6: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4: 아 네. 공부.
1: 오.
4: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이제 앞시즌부터 해가지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불교 그리고 불교의 계율을 토대로 할 때 포스터 제작을 저도

챗GPT에게 맡겨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거나 운전 중에 다양한 걸 알아보려고 할 때 제미나이라고 하는 또 AI를 통해서 운전 중에 편안하게 대화를 통해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정도 사용할 정도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훨씬 더 다양하게 이 AI가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요새는 새로 나온 진공청소기나 냉장고 하다못해 TV까지 전부 다 AI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또 가장 확실하게 AI를 쓸 수 있는 게 우리 자동차죠. 차 안에서 길을 묻거나 또는 우리가 길을 우회하고 갈 때 또는 운전 중에 무언가 라디오를 틀거나 전화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버튼을 누르면 대화창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저희가 뭔가 명령어를 넣으면 그게 실행되죠. 바로 그게 AI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정확해지죠.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우리의 발음, 생각, 말의 속도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곁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시작에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가 만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하죠. 전기를 내려버리거나 아예 쓰지 않거나 발견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없애버리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지금도 사용하지만 그 책임만큼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는 지점에 어쩌면 가장 큰 모순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AI에게 무언가를 시킬 겁니다. 뭐 요새는 자동운전이라고 해갖고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차를 막 혼자 운전하기도 하죠. 근데 차량에 사람이 탔다라고 해서 얘가 혼자 운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할 때 우리가 시동을 켜고 무언가의 물리적 조작을 한 다음에 핸들을 잡고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길에 가면 아 이제부터 차에게 맡겨야겠다라고 해갖고 반드시 사람이 그 버튼을 눌러야지만 자동운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거나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 자동차 회사 잘못이다. 인공지능이 잘못 운전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되게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누른 건 우리가 눌렀고 사용도 우리가 했는데 이 책임만큼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고 맡겼다. 이 믿고 맡겼다라는 것에 모든 것을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하는데 휴게소나 또는 휴식터에 굉장히 많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오토파일럿, 자동운전을 너무 믿고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핸들에 손을 올려놔야 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 중에 핸들에 손을 올려놓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함조차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그 탓을 내가 아닌 그에게 또는 그 인공지능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계속 소문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 이제 인공지능이 무책임하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일지 모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AI를 켜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또 무언가를 맡기고 확인하고 있는 모순적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AI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대상에 대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신구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AI 윤리, AI 책임론, AI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적으로는 AI 불성론, AI 성불론, AI 업보론이라는 이야기도 등장하죠.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윤리, 책임론, 규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책임을 그러면은 그 기계, 컴퓨터에게 맡겨야 되냐? 아니면 그 명령어를 넣은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되냐?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이 심각하게 전쟁 중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AI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미군이 이 자동화 기계들, 무기를 막 사용을 하다가

이 사용화, 자동화 무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타겟 지점이라고 하죠. 타격 지점을 인간이 계산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 자동적으로 미사일이나 공격형 무기가 날아가는 방식인 거죠. 근데 거기에 큰 오류를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군사시설이었었지만 그 군사시설을 초등학교로 바꿔뒀던 것이 있었죠. 근데 미군에서 그것을 확인을 못한 채 거기에 자신들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것을 쏴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에 공격을 가했던 일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AI에 대한 문제, 즉 인간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깊게 살펴볼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미군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AI의 편을 들고 있죠. AI가 그렇게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찾아냈고 그 명령어를 넣은 건 인간이었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AI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너무 성급한 마음에 자신의 책임을 AI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사회 속에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정도, 운전을 할때 우리가 눌렀던 버튼 하나로 사고가 일어난 거, 크게는 이렇게 명령어 하나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꿈나무들, 초등학생들이 아무 죄 없이 전쟁의 그 불화 속에서 그렇게 생명을 잃었던 끔찍한 일도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때 과연 책임을 그 컴퓨터, 인공지능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으로도 깊게 고민해 볼 때이기도 합니다. 불교적으로도 이 AI라고 하는 것을 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BTN에서도 예전에 그 불교와 AI라고 해서 우리 보일 스님께서 이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셨던 적 있죠. 그때 등장한 게 AI, 인공지능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과 법담들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AI 불성론, 그리고 또 AI 성불론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건 불성이나 성불 이전에 불교에서 훨씬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업에 대한 업보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업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악업을 지으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고, 선업을 쌓게 되면 즐거운 결과를 얻는, 그래서 선인 락과 악인 곡과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특집으로 투게더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근데 이 AI는 지금도 책임 문제에 대해 우리 인간들과 AI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벌어진 실수, 문제는 누구의 업보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업을 그렇다면 자업자득으로 누가 돌려받을 것이며, 인과응보로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으로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바로 불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AI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속에 그렇다면 AI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본적 화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시신마, 이목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은 AI입니다. AI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AI는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AI를 우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나아가 AI는 생명인 것인지, 생명이라고 하면, 유정이라고 하면 AI도 성불하는 것인지, 우리가 불교적으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며,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AI를 두려움의 존재로 보면서 우리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또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인류를 그렇게 해서 괴롭힐지도 모른다. 끝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AI, 우리의 일상을 돕고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다 편리한 AI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는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왜 이러한 모순적인 또는 충돌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또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AI라는 존재,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불교의 세친 스님께서 쓰신 유식이심론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 여러분들께 오늘 이것으로서 AI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옥의 집행자는
결코 지옥 중생처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만약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면 지옥 중생과 집행자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서로 고통을 준다면 지옥 중생이 그들을 그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행자가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면 어떻게 불타오르는 철의 땅 위에 서서 지옥 중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는가?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지옥의 집행자와 지옥 속의 동물은 이전 생의 과보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지옥의 집행자, 우리 염라대왕이 지옥 중생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것은 물질의 전변이 아니라 바로 의식의 전변인 것이다 라고 유식 이심론에서는 설명합니다. 자, 내용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집행자, 바로 염라대왕의 졸개들이죠. 우리 지옥의 그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잠깐 제가 그림을 해놨는데 저 위에 지금 염라대왕이 무서운 얼굴로 딱 그 지옥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바로 도깨비와 같이 사람들을 막 찌르고 불 속에 던지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존재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지옥의 집행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여러 동물들이 또 있습니다. 뭐 개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게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사람만이 아니죠. 육도 중생 중에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만약에 업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지옥 속에서 끝없는 악업만을 질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에 온 중생들을 계속 무언가로 찌르거나 아픔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지옥 속에서만 악의 윤회, 사막도 속에서 굴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윤회 간에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윤회이든 육도의 중생들은 그 삶 속에서 다시 선업과 악업을 쌓아 그래서 다시금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삶, 나아가 삶을 넘어 열반과 해탈로 나아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불교인데 이렇게 지옥의 집행자를 놔둔다면 이들은 끊임없는 악업만을 짓는 존재가 되어 그 악업 속에서 계속 헐떡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전 생의 과보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즉 업보 중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 업보 중생이 아니면 이들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왜 이곳에서 이러한 일만 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업보로 태어난 중생이라고 하면 그들도 또한 업의 윤회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지옥 중생과 집행자의 구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던 지옥 중생이 악업을 쌓지 않는 것이 되고 집행자가 악업을 쌓는 반대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업보를 쌓는다라고 하면 지옥 중생이 그들을 그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나를 맘대로 괴롭혀라. 어차피 너도 그렇게 해서 악업을 지을 테니 언젠가 반드시 윤회 속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복수의 마음이 들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옥 중생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지옥의 땅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옥의 집행자는 그런 업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옥 중생의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겁니다. 각각의 태어난 여러 지옥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팔렬지옥, 팔랭지옥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처음에는 8개였던 게 16개로 늘어나서 다양한 지옥 속에 다양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옥의 집행자가 나타나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즉 그들, 지옥 중생을 위해서만 등장하는 것이어서 물질의 전변이 아니라 의식의 전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즉 하나의 존재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존재가 계속 윤회하는 존재일 텐데 지옥 중생에게만 보이고 지옥 중생만 괴롭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의 전변, 그렇기 때문에 지옥 중생은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 아, 지옥의 집행자구나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염라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염라가 그들을 다 괴롭힐 수 없고 그들에게

지옥의 과보를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들을 필요에 의해, 즉 염라를 돕기 위해 만든 존재인 것이죠. 지옥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염라가 해야 될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이고 그 업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똑같이 AI로 바꾸면 바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의식의 전변, 물질로서, 존재로서 등장시킨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할 수 있게끔 만든 의식의 전변으로 등장한 게 바로 AI인 것입니다. 다른 육도 중생에게 AI는 오히려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괴로워하거나 뭔가를 즐겨야 할 때 오히려 방해 요소일지도 모르죠. 잔소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AI가 필요할 수밖에 없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지금 2026년 21세기에 들어 이 시간, 이 시절에 필요했기 때문에 의식의 전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고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는 경이죠. 불설 아미타경 속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저 국토에는 항상 온갖 기묘한 여러 가지 색의 새들이 있는데 밤낮으로 여섯 대에 아름답게 온화한 소리를 내느니라. 그 소리로 법을 설하여 그 국토의 중생들이 그것을 듣고 모두 삼보를 생각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이 새들이 죄의 과보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극락에는 사막취가,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극락에는 사막도라는 이름조차 없거늘 하물며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펴기 위하여 화현하신 것이다. 아까 지옥의 집행자와 똑같은 설명이 나왔습니다. 아미타불께서 일일이 다 법을 설하실 수 없기에 그들의 주변에 그러한 존재들을 둬, 즉 여기서는 새로 표현되고 있죠. 그 새들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법을 설하게 한 것이죠. 세면은 축생입니다. 축생은 사막도의 세 번째죠. 즉 악도의 중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죄의 과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왜? 극락에는 사막취, 사막도도 없기 때문이다. 아미타불이 그 역할을 돕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음을 펼기 위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화현으로서, 즉 변화한 모습으로서 나타낸 것이다, 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들은 다시 극락국토에서만 존재하는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불을 돕기 위해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에게 법을 전달해주기 위한 존재이죠. 극락이다 보니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죠. 아까 지옥보다는. 이것을 다시 AI로 바꿔보면 똑같은 겁니다. 아미타불께서 그 법음을 전하기 위해 새들을 화현으로 나타냈듯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많은 것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배울 수 없고 일일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그것을 알기 위해 그 법음을 우리가 전달받기 위해 화현으로서 만드는 것이 어쩌면 AI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즉 AI는 이 시대의 화현인 것으로, 즉 그들에 의해 태어난 것도 그들의 과보로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AI라는 순수한 하나의 유정, 존재가 있어 그에 의해 다시 전변해서 태어난 것도, 그들이 어떠한 업보를 줘서 과보로서 AI로 태어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우리와 같지 않는 것입니다. 노병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뭐 전기를 끊거나 파워를 내리거나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노병사가 아니죠. 그거는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멈추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 고통이라고 하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으로 경험하셨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AI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식 20론 속에서도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을 살고 있는 인간

우리 사회의 의식 속에 이 AI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변화로 인해 이런 것을 만든 것이죠. 과거에는 수첩 정도만 있었으면 됩니다. 수첩이 조금 더 나아져서 전자수첩이 나타났죠. 전자수첩을 넘어가서 그냥 연락만 하던 전화기에 이동수단인 핸드폰을 만들었고 이 핸드폰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계산기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자수첩 같은 걸 달고 다니면서 계산을 해서 또 따로 옮겼었는데 핸드폰에 계산기가 들어간 거. 여러분 그 핸드폰에 계산기 어디가 맨 처음 넣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인 삼성에서 처음으로 핸드폰에 계산기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AI는 아니지만 음성으로 전화를 거는 시대가 오기도 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안성기 배우님이 나와서 기차 위에서 본부 그러면 전화가 걸렸던 거.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이 나와 아이폰이 등장되며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인터넷을 핸드폰 속에 넣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해서 스마트하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된 것이죠. 찾아볼 수 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AI가 어디 들어있죠?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누르기만 하면 바로 나와서 우리를 돕는 존재. 즉 끊임없이 인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의식에 의해 필요가 생겼고 그 필요에 의한 의식에 따라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은 AI 전화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업이라 여기고 모습을 쫓고 당연히 여기면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꾸 사용은 하고 있지만 멀리 하려고만 하니 적대시하는 감정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더 힘든 공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미타불께서 새들로서 법음을 펴기 위해 화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AI를 법답게 사용하고 주인된 의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적 능력을 돕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AI는 artificial입니다. 인공,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지적 능력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즉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돕는 거죠. 우리는 계산하고 확인된 거를 어떻게 하죠? 단순히 아는 걸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지식보다 지혜를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때때로 AI가 인간을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것을 사유로 바꿔 사유를 실천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법의 존재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과 더불어 행원의 보현보살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걸로 멈추고 많은 것들을 알고만 있는 것이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를 알아도 하나를 실천하는 건 못합니다. 백천만을 알아도 하나를 실천하지 못하면 없는 이만 못한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 행을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지적 능력을 돕고 많이 익혀도 됩니다. 그 익힌 걸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 재밌는 하나의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AI의 SNS라고 해갖고 얼마 전에 몰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트북 속에는 인간이 관여할 수 없고 AI 에이전트, 즉 AI만 접속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에는 각각의 다르게 학습된 AI들이 들어있습니다. 제 핸드폰과 여러분이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학습된 게 달라서 나오는, 즉 도출되는 답이 다릅니다. 즉 그런 거를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그것들만 모여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세상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글을 보시면 AI가 모여 종교까지 만들었다. 혁신인가 위험인가? 인간이 없는 AI만의 SNS. 몰트버기 던진 질문.
인간은 결국 시대의 관객이 될 것인가. 해서

이 몰트북 초반에는 굉장히 막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무서운 존재로 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SNS가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더 키우고 더 상품화시키기 위해 조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쪽 내용을 보시면 AI끼리 대화한다더니 몰트북의 3분의 2가 인간의 작품이었다. 인간이 연출한 쇼였다. AI들의 광장에서 들린 사람의 목소리. 혁신이 아닌 망신이었고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 드러낸 우리의 이면의 모습을 확인한 시간이었었습니다. AI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가 그 거울에 이것을 비추면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 저것을 비추면 저것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칠불통계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죄를 어기지 않고 선한 것들을 찾아 행하며 자신의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다라 했듯이 악한 일을 무언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이 사회에 선한 것을 행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고 우리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수를 하고 나면 항상 거울을 보시죠. 스님들은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거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쩌면 세수하고 난 뒤일 겁니다. 다들 보시면 좀 오늘 멋진데 예쁜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AI를 바라봐 주십시오.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듯 아름다운 인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지금 AI에 투영되어 있듯이 그 투영된 모습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면적인 모습, 어두운 모습, 악한 것을 계속 AI에게 시키거나 우리가 저질렀고 우리가 명령했고 우리가 눌렀던 버튼임에도 그 책임은 내가 아니었으면 하며 AI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면 AI가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육도윤회 하나의 중생은 어쩌면 가장 부정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나를 만든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나를 지금도 사용하는 존재가 왜 나를 두려워할까라는 역설적인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겁니다. 필요를 돕게 하고 지금 우리를 돕게 하며 지금 이 시대를 돕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게 돕는 존재로서 AI를 바라본다면 우리 오늘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멀고 높은 장대끝 길끝에서도 나의 한 걸음으로 나갈 때 나의 삶을 살듯 그 도움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AI가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사용하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인간다움이 여러분과 인연들 이 사회로 다시금 전해져서 우리가 투게더 함께할 수 있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AI에 대해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이 행으로 옮겨져 그 행이 실

계율이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공연한 말이나 험담으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나니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돌을 얻기가 어려우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상에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명상의 가장 핵심인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선명상의 이제 기본은 첫 번째로는 알아차림이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이고, 그래서 마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 그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 자비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이제 우리 삼선 마을에도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이 이제 지금 3개월째 살고 있는데, 오자마자 스님 한국 너무 더워요. 내가 스리랑카 봤더니 스리랑카는 너무 덥던데 절에 맨발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맨발 됐다가 발이 화상 입을 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국은 습도가 높아서 너무 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덥다는 마음을 바로 일으키자마자 싫다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어컨 어디가 있지? 또 선풍기는 어디가 있지? 시원한 물은 있나? 이렇게 덥다고 하는 느낌을 싫다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면서 그 감정 속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우적거린다는 말이 맞아요. 그 감정 속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싫다는 걸, 그래서 갖가지 걸 찾는데 에어컨도 없으면 얼마나 더 덥게 느껴질까요? 거기에 선풍기도 없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머뭅니다. 느낌과 감정 속에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선명상을 해본 사람은 바로 그 간격을 약간 벌릴 수가 있어요. 내가 덥다고 느끼는구나. 또 싫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과 감정을 살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걸 반조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은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얼굴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비추어 본다 하는 게 반조인 것입니다. 이 반조가

잘 되어졌을 때, 그, 이제 선명상을 할수 있는 그 기초가 되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본다. 내가, 걷는다 그러면 내가 이 걷고 있구나. 또한발 들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있구나. 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또 즐거워하고 있구나.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들을 비추어서 볼줄 알아야 돼요. 자기 비추어 볼줄 모른다면 이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허우적거려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피부나 또 생각이나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킵니다. 깨끗한 종이가 있다 그러면 깨끗한 것을 내가 플러스 한 9만큼 좋아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9만큼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나거든요. 이게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1만큼 나 깨끗함을 좋아해. 예,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생각과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과에 에서 그 분별심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로는 나의 경험, 지식,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르마리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오는 그 분별심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익숙한 것은 아주 좋고 편안한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걱정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아주 미세한 분별에서 오는 생각들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에서, 느낌에서 분별하기도 하고요. 감정에서 분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늘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인이 그땐 누가 될까요? 나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알아차림. 이 훈련이 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늘 그렇다고 해서 이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느낌과 감정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발 늦는 것이죠. 우리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에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제로인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바로 그 지점이 그 요즘에 그걸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앱 분들은 썼거든요. 그러니까
빌공

공자에다가 고요할 적자, 아주 텅 비어 고요하다. 그런데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있다. 이거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신령스럽게 아는 이거죠. 분별하지 않아도 눈에 모든 것을 다볼수 있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않습니다. 늘 고요한 상태로, 늘 텅빈 상태로 보는 거죠. 이 허공은 늘텅 비어서 고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바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새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공간에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물론 분별심도 수없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욕심도 일어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의 이전의 상태, 정말 고요한 상태, 그러면서도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이 상태, 바로 이 지점에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야 진짜 평화로운 상태가 되고, 또그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져야 밝음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면 온 대지에 환하게 모든 것들이 다 또렷이 보여지는 것처럼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지혜가 생겨납니다. 자기 안에서도 또렷한 지혜가 생겨나고요. 또 밖으로도 또렷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한다면 마음 챙김 상태로 가야 됩니다. 챙김의 그 기준점은 바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 본래 고요한 마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바로 그 공적 영지의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내가 언제나 챙기고 산다면, 어디를 가든 어떤 시간에든 챙기고 산다면 이 언제나 지혜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로 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멋진 삶을 살수 있는 바로 그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 마음 챙김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화두를 드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고 또 적확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 화두를 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내가 덥다 하는 느낌을 느끼고 또 싫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덥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싫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행복해하고 있구나. 이런 바로 이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이 모든 곳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뭐지? 그 근본에 대한 궁금증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이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이것은 도대체 뭐지?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뭐지? 하고 궁금한 마음이 바로 들어가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이렇게 의문이 생겨납니다. 바로 의문이 생겨나서 늘한 지점을, 바로 신령스럽게 아는 공적 영지의 이 지점을 계속
참고하게 됩니다.

되면 바로 이제 그게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화두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본 마음, 공적 영지의 바로 그 지점의 마음에 늘 챙기는 마음을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하면서 점점이 커집니다. 바로 그 상태가 삼매의 상태죠. 그래서 화두를 들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별심을 하면 화두를 놓치는 것이고 화두를 들면 분별심이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요. 귀로 소리를 들려도 소리는 듣지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나와 타인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개별의 것들이 또렷하게 다 봐지게 되는 것이죠. 화두라고 하는 기능은 이 근본 마음에 늘 뿌리를 두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더 지속되고 더 커지게 되는 삼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삼매력이 있어야 모든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분별하는 마음으로 가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멈추고 앉는 거. 앉을 때는 자세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문, 의심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걱정하지 않아도 바로 이 공적 영지의 지점, 바로 그 우리 본래심의 지점으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본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속 지속을 시키고 결국에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화두를 참고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다 이런 말이고요. 참여한다, 참입한다 이런 말인데 선에 참입해 들어간다는 말이 참선이거든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 영지라고 볼 수 있어요. 텅 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은 육조 해능대사는 무념한 지점이라고 했어요. 번뇌 망상이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집착함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지점이 나의 본성인 지점이다.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쫓아가지 않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주 생생한 마음, 어디에도 틀이 있지 않는 바로 그런 그 무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선의 마음이다 이 표현을 하고요. 서산대사는 바로 그 마음을 밝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인 마음, 신령스럽고 아주 밝은 마음,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 바로 그것을 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전체를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의 마음에 참입해 들어가는 것은 화두가 필요하고요. 이 화두를 통해서 선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선인 것이죠. 깨달음의 삶이 바로 이제 선인 것이다.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 화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재적으로 나의 느낌과 감정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라 의상 스님은 법성계의 첫 구절에 법성 원륭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본 성품을 그걸 법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우리의 본 성품은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일체의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니 본래 고요하고 아주 또렷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고려시대 때 나홍선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 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또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지금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신령스럽게 아는 이 주인공,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발동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은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또할수 있는 방법은 걸으면서 화두 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화두를 드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으면서 화두를 드는 방법을 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걷기 명상은 본래 전통적으로는 포행이라 하는데 참선하면서 화두 들면서 걷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러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걸으면서 활동하는 게 제일 많은 거죠. 우리가 명상하는 중에서 걸으면서 하는 것은 호흡하고 먼저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저는 호흡을 하면서 걷는데 네 발자국 할 때 네 발자국을 걸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여섯 발자국을 걸으면서 내쉬고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속에 있는 모든 악취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생각하고 걷는 것을 장호흡이라 하죠. 그래서 들이마시는 호흡을 네 걸음, 내쉬는 호흡을 여섯 걸음. 저는 여기서 걸을 때는 들이마실 때는 아미타불, 내쉴 때는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호흡에 발을 맞추면 먼저 정화가 되고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면서 걷는 걷기 명상이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 오른발 들여서 걷고 왼발 들어서 걷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심코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내가 걷고 있다.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이제 느낌인 거죠. 걷고 있는 것을 나의 행동을 잘 볼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한 발 한 발 걷고 있구나. 그리고 걸을 때에는 마음이 절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걷는 바로 이 자체, 이 순간에 온전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걷는다. 온 마음으로 걷는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한 발 한 발 걸으면 바로 현재의 흩어진 마음을 안으로 챙길 수가 있어요. 마음을 챙기고 또 걷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이제 걸을 때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사색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어나는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죠. 그때에 생각을 잘 갈무리하는 방법은 과거에 대한 생각도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나는 밝은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라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마치 내 마음이 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과거로 멀리 가버린 것처럼 미래로 멀리 가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현재로 돌아올 때는 아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을 하면 좋은 방법이긴 해요. 나를 밝은 빛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도망갔던 마음도 과거로 미래로 갔던 마음도 지금 현재의 아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아주 밝은 빛으로 내가 걷는 것처럼 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통 아주 밝은 그 상태로 아주 고요하게 내가 걷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참선마을에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거두고 정화하고 그런 것보다 화두를 들고 걷는 바로 이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걷고 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몸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자복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의문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몸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 바위는 땅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난 바위인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사람보다 더 오랜 역사 그 속에서 이제 바위가 땅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탑을 세우고 연못을 만들고 도량을 만들어서 많은 수행자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 바로 이제 여기 참선마을입니다. 1년에 한 6번 정도는 7박 8일 수행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2박 3일 동안 여기서 정진을 하는데 이 도량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 수행자들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는 바위가 됐건 선빵이 됐건 어느 곳이나 산처럼 앉는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앉을 때는 잠깐 앉더라도 천년 만년 앉듯이 딱 붙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자세에 따라서 또 많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좌선할 때는 항상 다섯 번째 척추 꼬리뼈에서 그걸 청양골이라 하는데 청양골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리 됐을 때 우리 몸 전체가 조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선정의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 나도 고요해지고 나의 주변도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좌선을 하고 앉아있으면 온 세상이 다 좌선을 한다. 온 세상이 다 고요함 속에 빠져든다 생각을 하고 좌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어제의 호흡을 오늘 셀 수도 없고 또 내일 호흡을 오늘 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호흡에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산처럼 바위처럼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에다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모든 의식을 숨 들이마시는데 또 내쉬는데 같이 호흡 따라서 의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화두를 듭니다. 나는 지금 바위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다. 내 엉덩이는 바위에 딱 붙어 있다.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있다. 마치 저 공중에 드론을 띄운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이것은 무엇인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알아채는 이것은 무엇인고? 이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이것은 무엇인고?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는 늘 평화로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여기 참선마을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명상을 하는 곳으로 최적화되어져 있습니다. 빙 둘러서 산책로도 있어서 걷기 명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넓은 반야의 뜰이 있어서 또 주변을 보면서 밤에는 밝은 달을 볼 수 있고 또 낮에는 아름다운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 속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별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여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마치 갓난 아기인 양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일어서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0: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윙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스윙도 할 수 있거든요.
1: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성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0: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다라요.
0: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불자가 살아가면서 차라리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 기도.
0: 그렇죠. 기도입니다. 예. 그게 뜬금없이 목욕? 뭐 사우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하루에 세 끼 정도 먹지 않습니까? 못해도 두 끼는 먹는데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기도는 많이 빠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한 부처님들 가만히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어떤 불자님들은 밥 먹을 거 다 드시고 드라마 볼 거 다 보시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면서 꼭 저한테 어머 스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기도는 틈틈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한시도 호흡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이 공기와 이 우리 인체에 있어서 호흡은 이미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순간. 기도도 호흡과 같이 돼야 됩니다. 예,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튼 마음가짐만이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물론 신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기적 같은 걸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무언가 신비한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이제 무념무상,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기도의 공덕이요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리고 바라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0: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 삶에 잔잔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신비한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이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 소나무가 이제 그 많은 불자분들이 이제 애청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불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들이 자주 옵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 거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신이 경험한 부처님의 가피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소나무를 보고 너무나 그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불자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당신들도 감동받으면서 나도 그런 가피가 있었는데 하는 마음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화가 너무 반가워요. 예, 아싸 법문거리 늘었다 이제. 예? 이거 소나무 이거 법문 이거 짜는 것도 설법 법문 문안 짜는 것도 일이거든요. 아니 누가 그러세요? 우리가 소나무 할 때 이야기가 보통 세네 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2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했거든요. 그 이야기거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그거 영어 비밀인데 영어 비밀인데 막 가르쳐 달라냐고. 예, 근데 별거 아니고 책에 다 나와요. 예, 책에 나오고 또 이렇게 불자님들이 얘기해 주시거나 큰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 또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런 부처님의 가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가 또 왔어요.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60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보살님이신데 법명이 법륜행 보살님이시래요. 이 법륜행 보살님이신데 평생을 십자수 알죠?
1: 네.
0: 십자수로 금강경 사경을 하셨대요. 대단하신 거죠. 정말 대단. 쓰는 것도 여러분 써보기는 했어요?
2: 아니요.
0: 자신 있게 아니요 해도. 예. 그러니까. 손으로 써도 일인데 그걸 십자수로 하나하나 한땀 한땀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 한땀 이제 술을 놓듯이 그렇게 금강경 사경을 하시고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그런 법륜행 보살님이란 분이 이렇게 또 아주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20년 전이었대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한 40 중반 정도 됐겠죠.
1: 네.
0: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1: 네.
0: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 거기서 뭐 도매업을 하셨나 봐요. 그다 이제 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쳤대요. 근데 다행히 차에 심하게 치지는 않았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차에 이렇게 퉁 치고 몸이 허공에 붕 떠버렸대요. 근데 2차 충격이 무섭잖아요.
1: 예.
0: 허리가 떨어지거나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히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는 크게 안 부딪혔는데 몸에 허공에 붕 떠서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에 뒤에서 팔 두 개가 쑥 하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다 안아주면서 무슨 영화 보디가드에 앤 다이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붕 떠가지고 뒤에서 팔 두 개가 이렇게 자기를 다 감싸줘서 바닥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바닥에 이렇게 털썩하고 이렇게 약하게 떨어졌대요.
1: 네.
0: 편안하게 딱 떨어져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예. 사람이 없어야 더 감동적이겠죠. 예. 사람이 없더래요. 그때 느낌이 아 이건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다. 그렇잖아요.
1: 네. 네.
0: 얼마 사람의 몸이 붕 떴는데 누가 싹 안아줘가지고 바닥에 천천히 떨어졌는데 안전히 떨어졌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가피의 확신을 얻으셨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약하게 떨어져서 큰 충격은 없었는데 일단 차에 퉁 부딪혔을 때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0: 생겼는지 머리가 쪼개질 듯한 두통이 생겼대요. 항상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렇게 6개월을 고생했대요. 6개월을 머리가 쪼개질 듯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불자시잖아요. 네.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아, 내 업장 소멸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업을 약하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불자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절대 금강경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스님들의 금강경 기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강경 기도를 했는데 평생 동안 받아야 할 괴로움을 금강경 기도할 때 다 받았다고. 금강경 기도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난다고. 집안에 그렇게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났다고. 그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법문도 들어야 돼요.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기도해서 그런 생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에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을 거다. 그게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로 지옥에 떨어질 걸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걸로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기도하다가 막 안 좋은 일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금강경 개뻥이네. 하나도 효험없구만. 지켜주긴 뭘 지켜줘?가 아니라 아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온 엄청 무거운 업보가 내가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진정한 기도하는 불자라는 거죠.
1: 네.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소남 그거 봐도 이상한 거예요.
1: 네.
0: 그 불상이 일어나더니 그 부처님 앞에 떠놓는 닭인물 있잖아요.
1: 네.
0: 닭이 그릇을 이렇게 들고 자기 앞에 걸어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옆에 봤는데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 아마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겠죠? 오더니 얘야 요것 좀 마셔라 하면서 닭이 그릇을 주더래요. 그래서 마시라니까 지장보살님이 마시라니까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못 넘기겠더래요. 그래서 지장보살님한테 요 보살님이 보살님 지장보살님 저 목이 너무 아파서 못 삼키겠어요 하니까 지장보살님 마치 그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힘들어도 마셔라 힘들어도 우물우물 마셔라 이러더래요. 그 지정부사님이 마시라는데 나 싫어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꿀꺽꿀꺽 마셨대요. 다 마시니까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더래요. 그리고 환상이 딱 끝났는데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혼자만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그 닭인물 지정부사를 주는 닭인물을 마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 이분께서 너무나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후로 몸이 너무나 가볍고 편안하더래요. 몸이 너무 건강해진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코앞에 두고 이제 수술 받을 때가 돼서 다시 이제 재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수술할 필요 없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예 가끔 뭐 의사들 입장상 가끔 보면 뭐 암이라 말기암이라서 포기했는데 산에서 이렇게 그냥 산에서 그냥 뭐 고구마 구워 먹고 강아지하고 뛰어놀고 그 시원한 이제 잠 자고 싶은 거 실컷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몸이 편안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말기암이 저절로 사라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 예.
0: 의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한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긴 하대요. 근데 이분께서 무엇을 하다가 기도하시다가 그와 같은 환상을 보시고 큰 가피를 받으셨다. 그때 이 보살님께서 자기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라면서 지금은 열심히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절에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절대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박복하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올마매지 마시고.

0: 지고 아 모든 게 내가 지은 업대로 펼쳐지는 거니까 내가 업장소매를 한번 시원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이와 같이 기도에는 엄청난 가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신 보살님이 계세요.
1: 네.
0: 연세가 90이 되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 법명이 천진화 보살님입니다. 천진화 보살님이시라는 분인데 이 보살님이 그 지금 연세가 90이니까 예전에 그 시골에서 살 때 집안이 부모님이 독실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신자셨대요.
1: 네.
0: 그래서 시골 마을에다가 부모님이 교회를 지을 정도로 독실하신 이제 그 신도 분이셨는데 자기도 처음에 어렸을 땐 교회 다녔대요.
1: 네.
0: 교회 다녔을 때 어렸을 때 꿈을 꾸셨대요. 꿈에 태백산에 태백산 아시죠?
1: 네.
0: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비바람을 뚫고 가시밭길을 헤쳐가지고 이제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합장을 하셨대요. 태백산 정상에서 무릎 꿇고 합장을 하시면서 부처님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꿈을 꾸셨답니다.
1: 네.
0: 아직도 기억이 나신대요. 근데 그때 꿈에서 깨고 나서 교회 다니고 있을 때라 뭐지? 하고 신경 안 썼대요. 그렇잖아요.
1: 네.
0: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서 부처님 저 부처님 제자를 받아주세요 꿈꾸며 뭐 그분들 입장에서 개꿈이잖아요.
1: 네. 예.
0: 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아 내가 그동안 그 온갖 평지풍파를 뚫고 나서 부처님의 제자로 이제 들어와서 불법을 닦게 될 것이다 라는 예지몽이었구나 라는 걸 지금 느끼시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게 법명이 이제 천진화 보살님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불법에 귀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그 조계사에 가셔서 법명을 받으셨대요.
1: 네.
0: 조계사에서 천진화라고 받으셨대요. 그리고 순천의 송광사 아시죠?
1: 네.
0: 순천 송광사에 가서 거기서 보살계라는 걸 받고 보살계를 받으면 법명을 또 내려주거든요.
1: 네.
0: 법명을 새로 받았는데 새로 받은 법명도 천진화더래요.
1: 아.
0: 아무한테도 말 안 해줬는데. 그 신기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저쪽 전라도에 태안사라고 있어요. 곡성 태안사인가?
1: 네.
0: 그 태안사라는 절에 가서 또 보살계를 받았는데 보살계를 받아서 또 법명을 받았는데 세 번째 법명도 천진하더래요.
1: 네.
0: 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딨어요.
1: 네.
0: 야 그런 우연이 로또로 대박 나면 엄청난 건데 아마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1: 예.
0: 그 정도면 전생에 인연이 있다 생각돼서 이제 천진화라는 법명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실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신대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 본 적 있어요? 예, 일어나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뭐 하세요? 예? 또 자요? 예. 솔직해서 좋다.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목욕재계를 하신답니다. 목욕을 하고 향을 올린 뒤에 제일 먼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21독을 하신대요. 그리고 광명진원의 108독을 하신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법화경 사경을 하신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야, 이 정도면 거의 스님 수준이죠.
1: 네. 네,
0: 거의 스님 수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3시에 좀 일어나셔서 기도 좀 해보세요. 네, 웃음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네, 웃고 말지요. 그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스님,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낮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뭐 밤에 기도해도 돼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1: 네.
0: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1: 네.
0: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한 대로 좋고 낮에 기도하면 낮에 기도한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한 대로 좋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좋은 거지 언제 하면 꼭 좋다. 요거는 제가 어른스님들께 듣기에는 옛날 도교 사상 있죠.
1: 네.
0: 중국의 도교 사상에 무슨 방위에 몇 시에 무슨 제사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게 도교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1: 네.
0: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느 시간대 해야 좋다 이런 내용 없어요.
1: 네. 네,
0: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이 다 좋은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게 유리한 게 밤에 기도하면 밤에 난 7시에 기도해야지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 약

0: 약속 시간이 다 언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너 뭐해? 나 기도하려고. 야, 너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다. 치맥하자. 이러면서. 안 돼, 나 기도해야 돼. 아우, 뭐, 야, 알겠어. 오늘 내가 살게. 이러면. 알겠어, 갈게. 이러고. 뭐, 그러다 보면 찔리죠. 예, 예.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공부하거나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엄청 불리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나 아침에는 가장 온전히 나의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문제는 저녁에 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1: 어려워요.
0: 예,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자, 남 얘기 같지 않죠?
1: 네.
0: 하여튼 그 법륜, 그 천진화 보살님께서는 천진화 보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한결같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가피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90년대인가 했을 때 한차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때래요. 그래서 지장기도 하신다고 우리나라 또 지장기도로 유명한 데가 선운사라고 혹시 아나요? 선운사 도소람이라고 지장보살상으로 유명하죠. 거기 도소람에 자주 다닐 정도로 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얼굴 반쪽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셨대요. 얼굴 반쪽을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편두통이겠죠?
1: 네.
0: 병원에 가도 딱히 효과가 없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더래요. 갑자기 그게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거 전생에 업본가 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장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지장보살, 지장. 그가 불자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몸이 아프면 어딜 가라? 병원부터 가야죠. 병원에 가야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야지. 예? 몸 아파 죽겠는데 막 기도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에 갔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을 때에는 그때는 한번 간절하게 기도에 모든 걸 맡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되는 거 쉽게 치료받으시고 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두통이 너무 안 나와서 열심히 이제 일주일 동안 지장염불을 하셨는데 꿈을 꾸셨대요. 일주일째 되는 날. 일주일째 딱 되는 날 꿈을 꿨는데 누가 쓰고 오더니 자기 손에다가 손바닥에다가 하얀 알약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러더래요. 근데 남이 주느냐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꿈에서라도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무슨 약? 이거 물어봐야 돼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누구세요? 했더니 나 지장보살이다 이러더래요. 나 지장보살이다. 야, 일주일 기도하니까 일주일 만에 나타나셔. 좋겠다. 예? 어서 먹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먹었대요. 이렇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더 이상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가피를 받으니까 기도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기도에 의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이런 가피라든가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확신이 안 드는 분들은 뭐 하루 빠지면 어때? 뭐 3일 빠지면 어때? 또 기도하다가 그래 부처님도 분명히 기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잘 챙기라고 했을 거야. 이런 약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1: 네.
0: 예. 근데 정말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를 항상 자기의 일과를 호흡하듯이 챙길 수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강의하고 강의 준비하고 절에서 막 소임 보고 일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딱 못 낼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절에 제 방에서 절까지 왔다 법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짧은 순간에도 마음으로 염불하는 거예요.
1: 네.
0: 예, 걸으면서도 염불하고 밥 먹으면서도 누가 말 안 시키면 밥 먹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고
1: 네.
0: 예, 일하면서도 일할 때도 막 수다 떨면서 일하지 않잖아요.
1: 네.
0: 막 일할 때 또 일에만 집중할 때도 그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일하고 그 어느 불자님은 설거지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된대요.
1: 아.
0: 설거지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된대요. 맞아 하는 분은 해보신 거죠?
1: 네.
0: 예, 그래요. 예. 설거지할 때도 기도가 너무 잘 된다.
1: 아.
0: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틈틈이 챙겨야 됩니다.
1: 네.
0: 제가 아시는 불자님이 저기 인천에서 화계사까지 전철로 오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린대요.
1: 네.
0: 뭐 환승하고 오고 하면 그 2시간 동안 내가 인천에서 화계사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냐. 그게 이제 접으러 오는 거예요. 접으러.
1: 아.
0: 예, 내부로 얘기하기 민망하다. 그런데 인천에서 예, 이해하세요. 예? 예, 제 입으로 얘기하기 민망하네요.

0: 너무 힘들지 않냐 했더니 그 불자님이 하신 얘기가 그 시간이 기도가 제일 잘 된대요. 그때 자기는 기도한대요. 두 시간 동안. 그 두 시간 동안 한 시간 법문 들으려고 두 시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복 네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너무 바쁠 땐 못 오시는데 두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요새는 또 BTN 어플로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갑자기 또 BTN 앱 또 이거 갑자기 광고하게 생겼네요. 그거 이제 딱 이렇게 눌러서 들으면 스님들 법문도 다 듣게 되고 두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안 하는 건 누가 안 하는 걸까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좀 챙기세요.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지정보살을 준 약을 먹고 두통이 싹 사라지셨대요. 또 비슷한 일화가 당신하고 같이 절에 다니는 박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박보살님이 악성 빈혈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대요.
1: 네.
0: 그래서 그분한테 그 법화경 있죠. 네. 법화경 책을 사경집을 선물로 주면서 법화경 사경을 해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걸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병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 사경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 오늘은 요 보살님이 꿈을 꾸셨답니다. 네. 꿈에 그 박보살 악성 빈혈이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악성 빈혈이 있는 그 박보살님 집에 갔는데 손바닥만한 껌딱지가 바닥에 붙어있더래요. 뭔가 심상치가 않죠.
1: 네.
0: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껌딱지를 딱 보고 꿈에서 삽을 가져서 그걸 싹 긁어냈대요. 싹 긁어내고 우리 같으면 뭐 내 집 아닌데 알아서 뛰겠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남의 집이더라도 네. 다 긁어서 물로 깨끗이 닦았더니 바닥이 깨끗해졌대요.
1: 네.
0: 그래서 깨끗해진 바닥을 보면서 요 천진아 보살님이 꿈에서 아 좋다 하면서 꿈에서 닦겠대요.
1: 예.
0: 근데 왠지 꿈이 좋잖아요.
1: 예.
0: 길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붙은 껌딱지를 떼어낸 건 업장소멸이거든요. 업장소멸을 상징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박보살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길몽인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박보살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더니 악성 빈혈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분명 이런 가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보살님이라는 분도 그 천진아 보살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악성 빈혈에서 나았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신행생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드렸는데 이 천진아 보살님이 그러니까 2006년도에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밖에 나갔다가 지금이 90이 다 되셨으니까 2006년이면 거의 한 80 정도였겠네요.
1: 예.
0: 80 안팎이면 좀 고령이잖아요.
1: 예.
0: 새벽 기도 간다고 절에 가시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다행히 겨울이라서 모자를 두껍게 쓰고 옷을 두껍게 입어서 머리하고 허리는 안 다치셨는데 저기 골반이 부셔지고 다리가 세토막이 났대요. 다리뼈가 세 개로 세토막으로 동강 났다고. 그래서 의사가 앞으로 못 걸을 겁니다 라고 했대요. 못 걸을 겁니다. 걷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대부분의 불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이렇게 새벽에 절에 간다고 나갔다가 크게 교통사고 당했으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어요.
1: 아, 네.
0: 예, 또 맞아 그러네. 아, 서운하다 야. 예? 예? 서운하다. 그래. 이런 사람들 내가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중생심이 그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약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서운한 거 서운한 거고. 네, 확실히 이렇게 기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는 분들,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 이것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말년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거는 내 마지막 업보가 소멸되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구나? 그 이걸로 끝난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병상에서도 수술받고 병상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의사가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그나마 지팡이를 짚고서 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된대요. 걸을 수 있고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절을 할 정도는 되고 부처님한테 절 3배 올릴 정도는 되고 그 이분 하신 말씀이 걸을 때 지팡이를 짚고 걷고 앉아서는 다리를 뻗고 앉아야 될 몸이지만

0: 그래도 머리가 온전하고 손이 온전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베낄 수 있으니 사경할 수 있으니 이것만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불자 아닙니까? 예?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불자죠. 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보구나 생각하고 한결같이 닦아다는 마음. 그러니까 오직 닦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닦고 끊임없이 닦을 뿐.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진화보살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도 살아오면서 가슴에 회한이 없겠냐, 가슴에 한이 없겠냐, 그 90평생을 살아오면서 호망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법을 만나서 이거 하나는 느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결국은 다 지나간다. 다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내 업장 소멸을 하면서,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 업장 소멸을 하면서 끊임없이 닦아나갈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도 이 천진화 보살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며칠 전에 또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 대구에 계시는 유운숙 보살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아주 소중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께서 소나무의 엄청난 광팬이시래요. 엄청난 애청자시라면서 그 소나무에 나오는 그 어떤 부처님의 가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재미나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듣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서 당신이 경험한 걸 조금 소개하고 싶다고 그게 멀리서 아주 소중한 전화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윤숙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50 초반이신가 봐요.
1: 예.
0: 이제 51살인가 그러신데 2003년도면 이제 30대였겠죠?
1: 예.
0: 2003년도에 처음 불법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불법을 만나서 처음에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래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절에 다니는 재미로 이제 꾸준히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2011년도인가 해가지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새벽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새벽 5시 40분경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막 이렇게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여보 내가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소화가 안 돼, 소화제 좀 줘봐 이래서 불을 켜고 소화제를 줄였는데 입하고 손이 마비 증세를 일으키더래요. 남편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바늘로 막 땄대요. 손가락을. 우리 응급처치로 막 바늘 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늘 따고 짜면 막 피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더래요. 그 완전히 그냥 엄청. 그 남편이 증세가 너무 증상이 심해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119를 불렀대요. 119를 다 불렀는데 119를 불러서 이제 차가 왔는데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그 구급차에다 이를 싣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새벽 시간대고 차가 막히지가 않으면 병원까지 5분 거리래요. 다행이죠. 짧아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심장 체크하는 기계 있잖아요. 삑삑 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차 안에서 병원 가고 있는데 삑 거리더래요.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게 있잖아요.
1: 네.
0: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구급대한테 이거 심장이 멈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대요. 심장이 멈췄다고 놀래가지고 순간 부처님 제 남편 이리 보내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걱정,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까봐 걱정, 뭐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면서 부처님 지금 이리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일단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가가지고 급하게 뭐 심장에다가 주사기도 꽂고 막 정지 충격기, 그 막 심폐소생술을 막 했대요. 막 이렇게 몇십 분 동안 막 했는데 결국 심장이 돌아왔대요. 다시 심장이 돌아왔답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응급실에 올 때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제 심장은 뜁니다. 대신 병원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깨고 못 깨고는 의식이 깨고 못 깨고는 지켜

0: 지켜봐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 보살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딱 5일이 됐을 때, 5일이 됐을 때 남편이 눈을 떴대요. 의식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5일이 돼서 눈을 처음 떴을 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사물을 분간을 못하더래요. 그 뭐지, 약 뭐 간성 혼수 상태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뭐 전혀 사물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다가 열흘째 됐을 때 퇴원까지 할 정도로 몸이 쾌차를 했대요. 이따 집으로 돌아가라고 퇴원은 했는데 의사가 신신당부하기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몸이 정상으로 못 돌아올 수 있다. 뭐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몸의 일부분에 신체마비가 온다거나 뭐 그런 수가 있으니까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된다. 그 주변 사람들도 엄청 걱정을 했대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몸의 신체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겁나 죽겠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고 할 때는 자꾸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막 심란해 죽겠는데 옆집에 철수 아빠도 똑같이 이렇게 쓰러졌다가 중풍 왔잖아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품기 있는 아줌마들 많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품기 있는 아줌마들 많아. 사람 심란하게 옆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너무나 겁이 났는데 자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도 매일 담배 두 갑을 피울 정도로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남편이 나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의 의식을 완전히 깨고 몸의 건강을 되찾은 뒤에 그 처음에 심장이 돌아와가지고 5일 동안 의식이 없었을 때 혼수 상태였을 때 꿈을 꿨대요. 꿈에 시커먼데 자기 혼자 누워있었대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손 있죠? 손이 수십 개, 수백 개, 여러 개가 있는 손이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절에 다닌 분은 딱 눈치챘을 거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겠죠? 천수천왕,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이 있다는 절에 가면 손 많은 보살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절에 안 다니니까 천수 관세음보살인지 모르고 손이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더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서 가거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부축해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기를 부축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을 걷다가 딱 눈을 떠서 의식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요 보살님이 확신을 가졌대요. 아, 이건 누구의 갑이다? 불보살님의 갑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 뒤로도 가피를 엄청나게 받으셨대요. 네. 특히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 진학 문제 때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신비한 가피를 받으셨는데 딱 하나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여기서는 아 그분도 이제 소중한 사생활이 있는데 벌써 본명 유은숙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기는 여서 못하는데 스님 요거 하나는 너무 안 풀려요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살님이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지금처럼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풀리지 않는 그것은 전생의 빚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소멸하고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딱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쉽게 빨리 풀리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더디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 업이에요. 결국 효과가 있든 효과가 없든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 끊임없이 닦아나간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또렷하게 명심하고 또 되새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번뇌를 버리는 자, 그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 받을 일이 없으리라.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를 일러 더없는 보배라고 하나니.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고뇌가 모두 사라지리라.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숙교뜨 시청하는 법부님도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계행을 진행하는 부탁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수행학교를 설립하고 스님 양성 교육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석가족의 후예인 어린 인도의 스님들이 재밌게 수행하고 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 스님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 정법을 잇는 부타의 후예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스님 양성 교육 불사에 동참해 주시기 마음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아라한 도가를 성취한 분들이 61명이 됐을 때 인류의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 수행을 전해라 라고 하는 전법 선언을 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행과 명상의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수행과 명상의 관점

점의 차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명상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기술이 어떻게 전 지구 차원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는지, 그것을 명상과 수행을 기준으로 놓고 그 관점의 차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행과 명상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지향점입니다. 근데 수행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좀더 행복한 삶, 좀더 불편하지 않는 삶, 그리고 좀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라고 하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 지향점이 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월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보니 팔정도 수행 체계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을 하니 정신적인 만족감이 커지고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삶이 훨씬 쿨해지고 청정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닫게 된 거죠. 부처님은 무생분별경에서 이런 포옹을 합니다. 비구여 오용락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즐거움인 애용락, 구정락, 범부락, 세속락 등은 추구되고 수행되고 증가해서는 안 되고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움인 출리락,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즐거움인 원리락, 평화로운 마음 상태의 즐거움인 적정락,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의 즐거움인 정각락과 같은 것들은 이런 즐거움은 맑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수행되고 증가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용락의 기초에서 탁하고 오염된 즐거움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제거해야 되지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한 그 맑은 즐거움은 마음껏 누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로움

괴로움을 제거하자라는 것이었고, 즐거움이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용락에 기초한 탁하고 오염된 즐거움이 삶의 문제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수행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은 얼마든지 마음껏 누려도 된다 하고 무쟁 분별경에서 부처님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했던 경전을 찬찬하게 읽어보면 괴로움을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항상 그 말의 낙천은 맑은 행복감, 열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코카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가 맛있던가요? 엄청 맛있더만요. 우리 소풍 갈때꼭 사이다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떳떳한 사이다가 뭐 맛이 있었겠나마는 그때는 최상의 상품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삶의 경험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 자극이 있는 음료수보다는 자극이 없는 무생무취의 생수가 훨씬 맛있더만,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극이 있는 즐거움보다는 자극이 없는 즐거움이 훨씬 질이 높아.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수행을 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맛을 죽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이제 이걸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다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이 중생이 체험하는 극락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수행을 해서 도가를 성취하고 열반을 경험했을 때의 즐거움이야. 부처님은 요 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으로 보면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수행을 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이 맑은 그 사람의 행복이 훨씬 진롭고 맑은 행복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종류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부정한 게 아니고, 단지 자극이 있는 오용락의 기초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그거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봐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행을 해서 맑은 행복감을 당신이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 행복에 대한 당신의 기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 수행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추구하는 지향점은 좀더 행복한 삶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러면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모든 도구를, 동일한 도구를 쓰지도 않을 거고, 출발점도 각각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행과 명상의 특성 가운데 그 출발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불편하지 않음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수행은 괴로움을 제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괴로움을 제거하는 걸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고 편안함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행처에 오니까 편안해지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는 데 강조점을 두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는 데 강조점을 두죠. 요게 명상과 수행의 본질적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했는데 출발점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즐거움에 포커스를 두고 출발을 시켰다면 명상은 괴로움을 제거시키는데 포커스를 뒀다는 겁니다. 이게 놀이동산하고 병원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놀이동산은 괴로움을 제거시켜 준다고 슬로건을 걸었던가요? 여기에 오면은 즐거울 겁니다 라고 하던가요? 술집도 그렇던가요? 그런데 병원은 즐거움을 준다 하던가요? 병 때문에 괴로움 그 요소를 제거시켜 준다고 하던가요? 병원은 그 슬로건 자체가 괴로움을 제거시켜주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절에 오니까 즐거움이 있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라 하던가요? 절에 오니까 즐거움을 주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라 하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요게 명상과 수행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던가요? 요즘 그 코미디언이 성복을 입고 뭐 많이 하죠? 그런 보면은 괴로움을 제거시켜주는데 포커스로 맞췄던가요? 즐거움을 제거시켜주는데 포커스로 맞춘 것 같던가요? 즐거움을 제공해주는데 포커스로 맞췄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즐거움을 제공해줘서 행복으로 가자. 때 포커스를 맞췄고, 부처님이 창안했던 정통적인 수행은 괴로움을 제거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췄고, 젊은이들은 즐거움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즐거움을 찾아다니죠.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지고 삶의 연륜이 쌓이니까 즐거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던겨, 즐거움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던가요? 괴로움 때문에 애미기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던가요? 애미기는 사람 때문에 문제잖아요. 내가 즐기는 거는 내 혼자 잘 즐긴다 카이. 애만 안 미기면은 내 살기는 편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연륜이 깊어지면, 삶의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고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괴롭지만 않으면 삶은 살아볼 만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과 명상의 특성 중에 가장 본질적 차이가, 명상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자는 거였고, 수행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 이게 가장 본질적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명상이나 수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차이들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혼돈스러우면 혼돈스러울 대로 더 좋기도 하고, 어차피 뭐 삶이 좀 그리. 온종일 즐겁다가도 저녁에 한 소리 들으면 그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리던가요? 그런 것 같더만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3일만 아프면 인생이 와 이리 고름락한다 카이. 그런데 이런 거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특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함의 그 특성은 그 특성이 맑은 거예요. 그대로 부드럽고. 그런데 괴로움의 특성은 날카롭고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통에 잉크 몇 방울만 넣어도 물이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행복함을 마음 공간 속에 담아둬도

자기 전에 한두 마디의 탁한 날카로운 성질을 가진 괴로움이 들어버리면 행복함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특성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라는 말은 이 특성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맑은 물통에 맑은 물을 가득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잉크와 같은 오염물이 들어있을 때 이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제거를 해야만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 이 괴로움과 즐거움의 특성을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통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보다는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들은 그래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하고 연세가 드시고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괴로움을 제거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는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경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지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행과 명상의 본질적 특성의 차이 중에 하나가 수행은 공익성을 주장을 하고 명상은 개인성을 주목을 합니다. 전통적인 불교도들이나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을 하죠? 수행은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상가라바경에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 힌두교나 요가 수행은 수행자 자신만을 위하는 수행을 해. 그런데 내가 창안한 이 수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는 수행이야 하고요 상가라바경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혹시 그런 책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르크스 앵글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선언을 하죠. 지금까지 철학은 세상을 분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어. 이 한마디가 철학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시작점이기도 했고 부처님이 바로 요 이야기를 2600년 전에 하시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수행이 그렇게 해왔다면 내가 창안한 이 수행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의 공익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 문제를 주목을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과 명상의 가장 본질적 특성의 차이 세 번째, 수행은 공익성을 주장하고 명상은 개인성을 주장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개인을 많이 주목을 했죠. 그리고 마인드풀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에서 바로 요 부처님의 수행을 갖고 가가지고 마인드풀니스로 재포장을 해서 세계 상품을 만들어서 전 지구 차원에서 명상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명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뿌릴 때 수행의 공익성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동시에 중국으로 와서 동남아로 와서 수행이 인도 대륙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전해질 적에도 수행의 공익성이 철저하게 배제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수행을 처음 부처님이 창안했을 때는 선언을 내버립니다. 기존의 수행이 개인의 안락만을 위하는 수행이었다면 내가 창안한 요 수행은

대중의 공익을 위해서 창안됐어. 그러니 수행은 대중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해서 수행과 맹상의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수행과 맹상의 세 번째 특성의 차이. 네 번째로 수행과 맹상의 특성, 네 번째, 수행은 완성도를 중시하고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한다. 수행은 삶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함축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니 그 깨달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그러니 어떤 어른 스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생 한생 안 태어난 셈 치지 뭐. 그러니 수행자들은 그 깨달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투자해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씩 웃고 뭐 다음 생에 와서 도와지 뭐. 이게 수행자들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그래 여기는 가성비를 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어제 친구하고 싸웠거나 가정에서 한 소리 들었어. 그게 열불나. 그래서 그 열불나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려고 한 3일씩 수행을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막 짜증날 적에는 한두 시간 수행을 해서 그 짜증으로부터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뭐 그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수많은 수행 기술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유통시켜도 가성비가 괜찮을 만한 몇 가지 기술만을 특화시켜서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포장을 해서 전 지구 차원에서 유통을 시켰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했고, 의료계나 심리상담 쪽에서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했던 바로 그 용어가 팔정도 수행책의 제7번 정념 사띠였거든요. 이게 수행과 맹상의 특성의 차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완성도를 중시했고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했다. 자, 다음으로는 수행과 맹상의 특성의 차이 다섯 번째, 수행은 사용가치를 주목하고 맹상은 교환가치를 주목한다. 네 번째 주제가 수행은 완성도를 중시하고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한다 라고 했고, 바로 요 다섯 번째는 수행은 그 본래의 사용가치를 주목한다. 그러다 보니 수행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하고 교환가치를 주목하니까 이게 상품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의미가 있다고 해도 상품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교환가치로는. 그러니까 맹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올바르냐 그러냐 보다는 시중에서 유통시켰을 적에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행은 그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계속 추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수행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주목했던 거지 이게 상품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관심조차도 없었다.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불교도들은 요 지점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맹상 프로그램을 불교도들, 불교 측에서 만들 때도 항상 요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개발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개발자나 소비자를 이어주는 직업도 있던가요? 아, 중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중개인들이죠.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창작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미술 예술 중개의 시장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수행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했지만 그걸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행을 소비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벽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의 수준을 낮추고 그 기술에 접근하는 걸 편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행 프로그램이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 자체에다가 너무나 그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미국 유태인들이 들고 가가지고 이걸 교환 가치로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래 갖고는 상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상품이 될 만한 것만 출연해 가지고 중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명상 프로그램, 특히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과 수행 소비자들 사이를 중개해줬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불교도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건 한두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사용하면 좋죠. 자,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수행과 명상의 특성의 차이는 전문성과 대중성입니다. 수행은 그 수행의 사용 가치를 주목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전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대중성을 지향을 하니까 그 기술의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대중화됐다라는 말은 그 기술에 접근이 쉬워야 될 거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쉽고 편리해서 대중성을 획득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효과도 그만큼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은 효과가 좋다라고 하죠. 그거는 하루에 연암 시간씩 수행을 했을 때 그 정도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지 사흘에 10분, 일주일에 1시간 수행을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욕심이 넘쳤거나 아니면 폼나는 이야기로 무식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마인드풀니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 연수 시간이 있죠?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문적인 수행자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수행하는 양이 미국에서 마인드풀니스 지도자 자격을 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격을 주는 수행 시간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수행자들은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3개월씩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6년씩, 7년씩, 어떨 때는 20년, 30년씩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행의 깊이에서 오는 그 울림들이 그 명상의 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 단순함과 편리함, 그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들이죠. 항상 한 세트로 가죠. 우리가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대중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가 없는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마추어가 많아야 프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대중화가 많이 될 적에 전문가들도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보지는 마시고 단지 그런 특성이 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수행과 명상의 특성의 차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명상과 수행의 특성 중에 세계관이 다릅니다. 부처님이 창안했던 불교 수행은 연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서로 해체시키고 재구성되면서 변화 발전해 간다, 이걸 연기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관은 연기론적 세계관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명상은 특별한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명상 기술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있을 때 그 기술이 훨씬 더 무게를 갖고 깊이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여덟 번째로 명상과 수행의 특성의 차이는 수행은 근원요법을 주목하고 명상은 대정요법을 주목합니다. 수행은 욕망을 제거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지만 명상은 욕망을 견디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수행은 수행 기술만을 주목하는데 명상은 수행 기술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불편한 마음 상태를 일으켰던 생활 습관이나 행동 유행이나 또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행동 교정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 상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신이 존재를 바라보는 인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이거는 인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뀝니다. 이러면 행동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12연기에서 인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을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나서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세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키우면 당신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 이걸 해체하고 분리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당신의 인지 교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통적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명을 타파하고 명지를 획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될 거고 행동 양식도 바뀌게 될 거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0: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행동 교정이죠. 근데 이게 돼야 현재 일어난 불편한 마음 상태가 제거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 체계라고 하는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 체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 수행 체계를 개정해 삼학이라고 하죠. 개라고 하는 것이 생활 습관, 행동 유형,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걸 올바르게 가져가야만이 지금 발생한 불편한 마음 상태를 지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를 때, 지혜로울 때 당신의 행동도 바뀔 겁니다. 그게 해.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 수행체계의 제7번 정념. 이게 사띠지 않습니까? 사념처 사띠 수행을 통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요게 수행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명상은 수행 기술을 통해서 단장 불편한 마음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행 기술만 주목을 했고, 숨을 쓸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생활 습관이나 이 생활 환경은 안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한 마음 상태가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면 또 명상센터로 와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런 마음 상태를 편하게 하려고 했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보다 기술 제공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런데 수행은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수행 기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편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마음 상태를 일으키게 했던 생활 습관,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복해서 좀덜 일어날 겁니다. 이런 행동 교정, 이걸 팔정도에서 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것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당신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해 아닙니까? 무명을 타파하고 무지를 타파하고 명지를 획득하는 인지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고 불편한 마음 상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수행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명상과 수행에 확연한 분기점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특히 불교도들은 가급적이면 명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줄기차게 사용하고 이런 특성을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행과 명상의 특성의 차이점, 첫 번째 시간으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명상과 수행의 특성의 차이,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의 차이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0: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생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1: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0: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1: 평등과 평화,
0: 공정과 정의,
1: 공정과 정의,
0: 이해와 배려,
1: 이해와 배려,
0: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1: 공존과 어울림으로
0: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1: 해양되기 바랍니다.
0: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1: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0: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1: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0: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1: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0: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1: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0: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1: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0: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1: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0: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 애썼습니다.
2: 세계의 갈대를 땅에 세울 때 서로 의지해서 세워야 쓰러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를 빼버리면 둘도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빼버리면 하나도 서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박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는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화 견문덕의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1: 마리는 친구 마리입니다.
0: 네, 지난주가 설이었었는데요. 마리야,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월 1일이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요, 뭐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뭐 덕담도 나누고 그러는데 혹시 러시아에도 이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1: 네, 러시아 12월 30일 날에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해요.
0: 아, 그런 특별한 날이 있네요. 그럼 혹시 마리야, 한국 와서

0: 해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내가 세배 알려줄게. 자, 왜냐면 이 세배를 딱 누구한테 하느냐, 가장 윗사람한테 세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우리 김승호 교수님 오시잖아요.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신다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손을 모아봐. 손을 모으고 일단은 약식을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이러면 돈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딱 하는 거예요. 어, 마침 또 오신. 아이고 교수님.
2: 어, 반갑습니다.
0: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건강하셨습니다. 네.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세배했으니까 세뱃돈 주세요.
2: 그래요? 아, 뭔가 줘야 되는데.
0: 야, 뭐 얼마를 꺼내시려고?
2: 아, 카드 밖에 없네. 복 많이 받아요.
0: 아, 뭐야? 하트로. 아, 센스쟁이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성 교수님 말이야. 진짜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2: 네, 듬뿍 받으세요.
0: 네. 자,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아, 서울 도심 속에 자, 자리한 북한산 설악도 찾으러 왔는데요. 이 북한산 기운이 너무 좋은데요.
2: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해.
0: 그 외국 분들이 그 도심 속에 산이 있는 거 상당히 부러워한다고 해요.
2: 그래요. 예.
0: 혹시 러시아에 뭐 도심 속에 산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1: 모스크바에 없어요.
0: 아, 없어요. 그래? 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북한산.
1: 멋있어요.
0: 멋있고 어떤 길을 쫙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많이 그 좋은 길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산이 워낙 기운이 좋다 보니까 사찰들이 상당히 많아요.
2: 그래요.
0: 오늘 저희들이 설악을 찾으러 갈 곳은요, 바로 북한산에 자리한 도선사입니다.
2: 도선사. 야,
0: 도선사. 네.
1: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이바위 왜 여기 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잠깐만.
2: 아,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0: 네.
2: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제 도선사가 있지만
0: 네.
2: 그 초입이에요, 여기가.
0: 어, 그래요?
2: 여기 배바위 고개라고.
0: 배바위?
2: 배바위 고개에 있는 네. 부침바위.
0: 부침바위요?
2: 어, 보세요, 여기. 뭔가 붙어 있잖아요?
0: 어, 돌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2: 여기다 돌을 붙이고
0: 네.
2: 평소에 소원을 열심히 빌면 그게 다 성취된대요.
0: 소원이 이루어진다.
2: 그래요.
0: 예, 오, 좋습니다. 예, 예. 저희는 뭐 소원 많이 빌었으니까
2: 예, 예.
0: 우리 마리아가 예 한국 왔으니까 소원 한번 빌어볼까요? 돌. 어, 거기 돌이 있네.
2: 어, 어.
0: 자, 이게 붙여줘야 되잖아요.
2: 어, 그렇어요.
0: 자, 소원을 빌면서 붙여주세요.
2: 와.
0: 오, 붙였어. 야, 일로 와.
2: 대단하네.
0: 아, 무슨 소원 빌었어요?
1: 아, 새로운 남자 만나게 달라고 했어.
0: 아니, 네. 저번에는 범어사에서 네. 남자친구 잊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 도선사 와서 다시 남자 만나달라고 그랬네요.
2: 내버리고 여기 와서.
0: 좋습니다.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네. 자, 좋습니다. 이런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신나게 우리 도선사로 출발해볼까요?
2: 출발!
0: 가시죠. 예, 예, 예.
3: 도선사는 862년 도선국사가 북한산의 산세를 보고 천년 뒤 말법 시대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예언하고 창건한 사찰입니다. 1904년 국가기원 도량으로 지정받은 도선사는 청담 스님이 설립한 호국참회원을 중심으로 실천불교와 생활불교 운동을 추진했고 그 정신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자, 저기 적혀있기를...
2: 네.
0: 삼각산 도선사라고 적혀 있는데
2: 예.
0: 아, 삼각산 하니까 이런 시조가 생각이 나네요.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2: 아, 그렇죠. 김장환 시조.
0: 하시네요.
2: 예.
0: 좋습니다. 한 번에 하세요.
1: 왜 삼각산이라고 불렀어요?
2: 아, 삼각산. 이 산 북한산이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0: 네.
2: 그 옛날에는 특히 개성 쪽에서 보면 뭐 인수봉이라든지 만경대라든지 그런 산 모양이
0: 네.
2: 멀리서 볼 때 세 개 뿔처럼 보인다 해서
0: 뿔.
2: 그래서 삼각. 예, 그 뾰족뾰족.
0: 네.
2: 서사 있는 모양새를 따가지고 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0: 한국 사람들이 그 뿔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뿔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아니요.
0: 이렇게 머리 붙이거든요. 뿔났다. 교수님 오늘 설아 재밌게 소개 안 하면 이걸로 그냥 이걸 죄송합니다. 빨리 올라가 보시죠.
2: 갑시다.
0: 빨리 올라가시죠.
2: 예.
0: 자, 또 이곳은 예, 참 잘하시죠.
2: 예, 예.
0: 이 도선사가요. 이 청담 스님과 관련이 아주 깊은 사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예, 예.
0: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청담 스님은 네. 사실 1902년 진주에서 출생하셔 가지고
0: 네.
2: 1955년도에 이제 초대
0: 네.
2: 예, 총무원장을 지내셨고
0: 네.
2: 1971년 이 도선사에서 입주

0: 하셨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러니까 이 50년대, 60년대 불교계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1: 네,
0: 예, 널리 알리신 그런 스님이시죠.
1: 네.
0: 예, 예.
1: 청담 스님의 업적이 뭐 한두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그 중에 뭐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0: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제 도선사와 관련된 거고,
1: 네,
0: 이제 하나는 이제 한국 불교 중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1: 어떤 내용입니까?
0: 도선사는 지금 우리가 와 있다시피,
1: 네,
0: 예, 그전까지도 뭐 사세는 있었지만,
1: 네,
0: 이 청담 스님 오셔가지고,
1: 네,
0: 이곳을 이제 호국 참여 도량으로 바꿔버렸어요.
1: 오.
0: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그 중흥,
1: 네,
0: 뭐 경제적인 거나 불교나 이거 관련시켜가지고,
1: 네,
0: 기원 도량으로 크게 키워놓으셔가지고, 아마 이제 이 북한산에서 사찰이 많지만,
1: 네,
0: 가장 이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널리 알려진,
1: 네네네,
0: 그런 사찰로 키우셨죠.
1: 아, 그런 기쁜 뜻이, 네, 있었네요.
0: 그거 외에도,
1: 네,
0: 사실 이 청담 스님이 다른 쪽에도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1: 네.
0: 이게 이제 한국 불교 이거 일본 잔재가 좀 남아 있었던 시절에,
1: 아, 네,
0: 그 외색불교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1: 네,
0: 그 대처승제도,
1: 네,
0: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교 정화 운동의 한 차원으로,
1: 네,
0: 그걸 이제 관철시키셨고,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불교 현대화.
1: 네.
0: 그러니까 도제제도,
1: 네,
0: 뭐 승려 양성하는 거라며, 역경, 그 다음에 이제 포교, 이런 제도도 이제 현대화 시켜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개선시키셨습니다.
1: 아.
0: 그 또 하나는 이제 불교 대중화.
1: 크, 대중화.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 사부 중생들이, 네, 불교를 가깝게 하고, 이게 이제 믿음을 갖다 더 키우려면 언론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신문이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대한불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창간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군법사들,
1: 네네,
0: 제도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걸 이제 마련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1: 네,
0: 군종병들이며 이런 게 다 체계화돼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게 사실은 청담 스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것도.
1: 진짜, 네, 현대 불교 어떤,
0: 네,
1: 진짜 큰 업적을 남기셨네요.
0: 불교 중흥의 기틀을, 네, 마련했다.
1: 네.
0: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1: 박수, 박수, 뭐예요, 박수. 우리 마리아도 저기 러시아 가서 한국 불교 저 포교해야 돼. 많이 많이 알려야 돼, 알았죠?
2: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혹시 재밌는 얘기 없어요?
1: 재밌는 설화.
0: 아, 이 설화 많죠. 이 설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요장소를 떠나서,
1: 네,
0: 위로 올라갑시다. 한번.
1: 빨리, 예,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갑시다. 자. 이쪽으로. 교수님, 여기가 대웅전인가 봐요.
0: 예, 예, 예.
1: 오. 야, 근데 여기 공간이 엄청 넓네요.
0: 그렇죠. 상당한 규모입니다.
1: 그리고 잠깐만, 여기 의자들도 엄청 많아요.
0: 아마 여기가,
1: 네,
0: 호국 참회원이다 보니까,
1: 네,
0: 신자들도 많이 오시고,
1: 아,
0: 상당한 규모로 이제 마련한 것 같습니다.
1: 여기 위에 등 좀 보세요. 와, 장관입니다, 장관. 아, 한 분 한 분이 다 소원을 이쪽에, 그렇죠?
0: 예.
1: 예. 다 이 등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0: 이쪽으로. 야.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도선사 하면 예. 바로 이 석불전의 마의 불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제가 이 설화지기로서 예. 초기 화가 왔습니다. 이곳에 설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딱 파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설화 있습니까?
1: 당연히 있죠.
0: 당황하셨어, 우리가 네. 마치니까. 어떤 설화입니까?
1: 원래 이 터는 네. 도선대사가 이제 천년 후에 네. 말법 시대가 왔을 때 네. 불교가 재영할 수 있는 터다 해서 점비하셨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여기 와서 한 7일 기한으로 네. 이제 기도를 올리시는데 네, 네, 네. 한 사흘째 되던 날 오.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오.
3: 도선 스님이 7일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기도 중인 스님 곁에 호랑이들이 포효하며 어지럽게 날뛰었습니다. 이는 스님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산신의 소리였습니다.

0: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회방에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도선 스님은 큰 소리로 꾸짖으며 장풍으로 거대한 바위를 둘로 쪼갰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던 산신은 스님의 신통력에 놀라 굴복하고 물러났죠. 이후 도선 스님은 우뚝 서 있는 큰 바위를 반으로 잘라 한쪽 면에 20여 척에 달하는 관세음 보살상을 주장자로 새겨 마애불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석불전 마애불입니다.
1: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아까 딱 둘러봤는데 네. 좀 어떤 도구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2: 그렇죠?
1: 정말 바위를 딱 두동강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만든 그런 불상 같아요. 신기해 보이지 않아요?
3: 그렇죠.
1: 그렇죠.
2: 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오, 그리고 이 도순 국사님께서 네. 도술을 부리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4: 네, 도술이 아니라 하여튼 탄생부터가 좀 신비롭고.
1: 아, 그렇습니까? 탄생설합니까?
4: 그렇습니다.
1: 오, 예, 들려주십시오.
4: 보통 이제 탄생대로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걸로 되지만
1: 네.
4: 보통 영웅이나 의인들은 좀 이상해요.
1: 왜요?
4: 탄생부터가. 원래 이제 이분은 전라도 영암 출신이세요.
1: 네.
4: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보면은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어떻게 누군지 알 수 없이 태어났는데
1: 네.
4: 어느 날 이제 이 채씨라고 해가지고 도선 국사의 어머니가 네. 처녀였을 때
1: 네.
4: 이런 겨울날이었어요.
1: 네.
4: 이제 한 비박이다 빨래거리를 잔뜩 이고 시내에 가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개울물 저쪽에서 커다란 오이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리는 거예요.
1: 오이요?
4: 예.
1: 오.
4: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때니까
1: 네.
4: 오이가 흔하지만
1: 그렇죠.
4: 신라 때인데 한겨울에 오이가
1: 신기하겠네요.
4: 냇물에 떠내리니까 이 처녀가 주위에 사람도 없고 냉큼 집어가지고 그걸 먹어요.
1: 오.
4: 근데 이상하게도 오이 먹은 다음부터
1: 네.
4: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 열 달 돼가지고
1: 네.
4: 아기가 태어났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1: 그러니까
4: 결혼도 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1: 그렇죠.
4: 이거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집안이?
1: 네.
4: 그래서 태어났지만 이제 이게 귀염을 못 받고 네. 우리 집안이 망신이다, 불경스러운 일이다, 갖다 네. 버려라.
1: 네.
4: 그래서 아기를 겨울날 국사봉 아래다 갖다 버려요.
1: 네.
4: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겨울에 아기를 아, 버렸으니까.
1: 아, 큰일 나죠.
4: 얼어 죽었겠죠.
1: 그렇죠.
4: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보니까,
1: 네.
4: 뭐, 비둘기니, 네.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뭔가 계속 품어주고 있는 거야.
1: 오.
4: 가서 보니까, 패시하고 애가 그 안에서 웃고 있는 거야.
1: 오.
4: 얼어 죽지 말라고,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1: 네.
4: 뭐, 사이즈 큰 애들도 왔겠죠.
1: 그렇죠, 그렇죠.
4: 갈매기니, 뭐.
1: 갈매기, 잠깐만. 갈매기요?
4: 비둘기니, 뭐.
1: 산에 갈매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4: 메가리니, 뭐, 이런 것들이
1: 네.
4: 와서
1: 네.
4: 얼어 죽지 않게 보살펴 주니까 할 수 없이 도선 집안에서도 거두어 다 키웁니다.
1: 네.
4: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출가를 해서 큰 스님이 되신 분이 바로
1: 네.
4: 그 애기였다.
1: 어...
4: 도선대다가 탄생부터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이분.
1: 너무 재밌어요.
4: 재밌어요.
1: 탄생설아, 이렇게 재밌는 탄생설아는 또 오랜만입니다.
4: 그렇습니까?
1: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습니다.
4: 아. 위인들한테는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설아가.
1: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참배하고 계시는데요.
4: 예, 예.
1: 우리도 석불전에서 참배 한번 드릴까요?
4: 예, 그럽시다.
1: 좋습니다.
4: 예, 예, 예.
1: 자, 이쪽에서.
4: 자.

0: 시작했습니다. 네.
1: 잠깐만.
0: 네.
1: 설화가 또 있는데?
0: 잠시만요.
1: 네.
0: 무슨 설화가 또 있어요? 좀 설화 들었잖아요.
1: 아, 들었지만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설화가 있죠.
0: 네. 뭔데? 무슨 석탑이에요, 이게?
1: 7층 석탑이잖아요.
0: 7층 석탑이요?
1: 네.
0: 7층 석탑에 대한 설화가 있다는데요?
1: 네.
0: 뭐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우리가 아까는 이제 저쪽에서 도선대사 얘기했지만 이쪽은
0: 네.
1: 예, 동호 스님,

0: 박모순이라고 하는 분과
1: 박모순님.
0: 예. 그 진시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네. 설화가 없을 수가 없는데 원래 이분이 부처님이 수기를 받고자 해서 네.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1: 네.
0: 이곳에 와셔가지고 한 10년 동안 네.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계속 밤낮으로.
2: 네.
3: 석불전에서 부처님께 수기받기를 발언하며 주야로 정진하던 동호 스님에게 어느 날 금빛 찬란한 도승이 주장자를 들고 나타나 왜 남쪽으로 나가보지 않느냐는 말을 남기고 홀연 사라집니다. 동호 스님은 도승의 말에 따라 남쪽으로 길을 떠났고 폐사된 남지장사에서 자체 발광하는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사리를 발견합니다. 스님은 이를 소중히 모시고 와 석불전 곁에 7층 석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두 사리를 봉안했다고 합니다.
0: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이제 추선 후기 네. 뭐 철종 때 일어난 일이니까
1: 네.
0: 이게 그게 오래된 이게 복원돼 오래된
1: 네.
0: 그런 이제 탑은 아닌 것 같죠. 이제 연조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만은
1: 네.
0: 영어머린 그런 장소입니다.
1: 역시 설화의 대가이십니다.
0: 에이, 그렇게 뭐 아니 됩니다.
1: 기분 좋으면서
0: 그래요?
1: 자 이동하실까요?
0: 우리 또 가봅시다. 또 우리가 예. 신기한 장소가 있습니다.
1: 신기한 게 있다고요?
0: 예, 예, 예.
1: 오 좋습니다. 예, 소개시켜주세요.
0: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1: 예, 먼저 앞장서시죠. 예,
0: 갑시다.
1: 야 신기한 게 있대.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조심하시고요. 어디입니까 교수님?
0: 아 우리가 아까 얘기한
1: 네.
0: 그 신비한 장소
1: 네.
0: 윤장대에 와 있습니다.
1: 아 저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아 윤장대. 잠깐.
4: 여기 뭐예요?
1: 이게 예바라.
4: 페이처럼 생긴.
0: 그럼
1: 예바라. 있어봐. 저기 페이처럼 생긴 저게 뭐냐면 윤장대라는 건데요. 제 말이 맞나 봐주세요. 저 안에 저기 내부에 불경이 들어있죠?
0: 그렇습니다. 네. 경전이 들어있다. 그래서 장자는 게 뭐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윤회는 이제 윤은 수레바퀴인데 네. 진리의 수레바퀴.
1: 진리의 수레바퀴.
0: 그런 뜻으로 새기면 되죠.
1: 저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0: 돌아가는 겁니다.
1: 돌아가면 뭐 어떤 뭐 특별한 효력 같은 게 있나요 저게?
0: 그러니까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게
1: 네.
0: 복잡하고 길고 특히 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불경을 읽는 것을
1: 네.
0: 이 돌리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1: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리면
0: 불경을 한번 읽은 거다.
1: 야.
0: 이런 식이죠.
1: 그럼 마리아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요?
0: 다 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펴라고.
1: 우리 가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4: 좋아요. 네.
1: 자, 마리아 먼저. 일로. 자, 돌려봐. 시계 방향으로. 그렇지. 경건한 마음으로. 돌리는 거야.
0: 오, 계속 돌고.
1: 네. 계속 도는 거야. 그렇지. 한 바퀴 더.
0: 책 한 권 읽었네, 벌써. 두 권째이는 거네.
1: 자, 어때요? 뭐 지식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자, 이렇게. 아, 머릿속에.
0: 아이고, 진지하네.
1: 야,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잠깐. 교수님.
0: 예.
1: 교수님도 돌리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이, 팽팽 좀 돌려요. 내 대신. 네?
1: 아이, 돌리세요, 교수님도.
0: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돌리면 되겠다. 불경난 볼 수도 없잖아.
1: 그러니까 잘 안 보신다며 요새. 빨리 돌리세요. 자, 교수님도 아이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지만 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불경을 또 몸속에 머릿속에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뭐
1: 더 바깥 다시 가시면 어떡합니까?
0: 아유, 한 바퀴만 들어도 한 권 읽은 거 아니에요?
1: 아, 네. 무슨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0: 아, 심오던데.
1: 아니, 진짜 교수님이랑 하면 너무 재밌어. 좋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0: 갑시다.
1: 자, 오늘은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선사에서 네, 재밌는 설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무리는 우리 청담 스님의 법어로 아주 깔끔하고 경건하게 한번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0: 기대됩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의 그림자이라. 한 번 참으면 내 몸이 안락하다. 두 번 참으면 가족이 행복하다. 세 번 참으면 천하가 태평하다. 내가 참고 참아온 세상이 참다 보면 사바세계가 곧 극락으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모습도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일주일 동안 잘 참으면 다시 만나는 건가요?
0: 그렇죠. 또 만나야죠. 자, 교수님도 우리 마리아도 저도 자, 시청자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2: 예, 예.
0: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3: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4: 불법을 다시 일으킬 예언의 땅이자 선지식의 발원이 서린 길지 도선사
3: 때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4: 고국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는 한국불교의 영원한

과거도 버려라. 미래도 버려라. 현재의 이 내 몸, 생각도 말라.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나니.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제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보에다 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험한 산 바위 속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 아랑하시나이까 안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섯 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산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열째다.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만개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뜻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

밥을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재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호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0: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 전황의 몸으로

0: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0: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등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히어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끼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어요. 랜덤 재생을 하면 홍진학교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3: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4: 너희 둘 다 내 거다.
5: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릿해.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6: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1: 아 네. 공부.
7: 공부. 오.
4: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진짜.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김해를 동남권 경제 심장으로 도약시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글로벌 첨단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AI, IT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김해에서 당당하게 이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둥지를 마련하겠습니다.
0: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쟁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정영두 후보. 경제 전문가의 전문성에 불자의 자비심을 더한 그의 도전이 김해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태아연가 천도도량 서울 도봉구 금강사가 태아연가 천도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사는 지난 3일 태아연가 천도법당 재불보전에서 태아연가 왕생극락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조성된 지장보살 탱화의 점안식을 봉행하며 탱화 조성에 정성을 보탠 불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불사에 동참한 신심과 원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금강사 태아연가 천도법당은 지난 41년간 부모의 마음속에 담겨진 슬픔과 업장을 불법의 원력으로 위로하고 떠난 영가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에 왕생하길 염원하는 특별 도량으로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가불교교단 신유엔 이토 신소 원주가 한일 양국 밀교 교류와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각종리 위덕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위덕대는 지난달 17일 일본 신유엔 총본부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위덕대 총장 보성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토신소 원주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보성정사는 이토신소 원주가 수행과 교학을 겸비한 지도자로 진여원의 현대적 도약을 이끌고 한일 불교 간 신뢰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온 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이번 학위 수여가 양국 종교 교류를 넘어 조화로운 세계를 넓혀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진각종과의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밀교 교학과 수행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동아시아 밀교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천진불의 맑은 눈망울 속엔 이미 부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속 불심의 씨앗이 더 튼튼히 자라나도록 소중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웃음처럼 싱그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관등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응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는 불화 작가 개소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기운이 연습세. 우리 개소영 작가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유튜브에서 비군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불화 작가 개소영입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석박통학 과정 수료 후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요. 지금 조교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비군의 연습생 네. 개소영 작가님. 지금 나눌 대화가 많아요. 저 또 궁금한 게 몇 개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네. 직접 또 준비하셨다고 해서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비구니 연습생. 사실 제가 저게 제일 궁금해요. 비구니 네. 연습생 무슨 뜻이에요?
1: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0: 큰 의미가 없다고요?
1: 큰 의미 없습니다.
0: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1: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었던 닉네임인데 불교미술학과의 학생들은 진짜로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매 학기마다 과제 전시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한 학기 동안 밤을 새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그렸던 불화들이 과제 전이 끝나면은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좀 패배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오. 왜냐면 이게 일반 회화였으면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불교 미술이라는 분야에 있으니까 하나의 연습작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 좀 무력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진짜로 신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이 이렇게 매 학기 버려지는데 내 그림이 더 좋은 가치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작가에게 수행자의 자아를 부여를 하자. 그래서 자조적으로 지은 닉네임이 비구니 연습생이에요. 오. 추가를 쓴 없으니까. 오.
0: 저는 비구니 연습생에서 네. 앞으로 비구니 되실 건가 보다.
1: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요.
0: 그럼 아직 비구니 스님이 될 마음은 없지만 네. 비구니 스님이 어떤 연습하는 마음으로 네. 어떤 수행자의 마음으로 그쵸. 살아가겠다는 뜻이네요. 예. 야, 그러면 우리 비구니 연습생 더 정확한 뜻은 수행자로 살아가는 불화 작가 개소영님?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0: 아유, 멋있습니다. 예, 머리 길은 수행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0: 예. 그럼 우리 불화 작가 개소영님,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학부 때부터 썼던 닉네임이니까 그냥 익숙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불교미술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불교미술 관리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은 순간부터 정말 그 자연스럽게 그래 내 채널은 비구니 연습생이다 결정이 된 거였어요.
0: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그냥?
1: 사실 그것도 진짜 그냥이에요.
0: 그냥?
1: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온 후 첫 해가 지난 후에 만들어진 채널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논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과제를 하는데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유 시간이 남더라고요.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2023년, 2024년은 그 시점을 기억하시겠지만은 많은 작가나 기술자들이 AI로 대체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야, 나 지금도 이렇게 할 거 없는데 시간 지나면은 어떡하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할 줄 아는 게 불교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비티엔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0: 과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심정 즉 선신이 필요하고 즉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보호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피를 이루는 그 본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호흡신장이 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여기서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옹호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이런 부분은 적은 거예요. 호흡신장의 옹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사고 안 나고 사는 부분은 없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는 다 폐차가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은 멀쩡했다. 기적이 바로 그런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면 호법신장이 옹호를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도반 중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내 도반 중에

하나가 벌써 출가한 지 40년이 됐죠. 출가해서 처음에도 그래. 지금도 내가 보면 그 스님은 눈을 잘 못 감아. 아주 궁금해 죽겠대. 그래서 딴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부르면 몰입을 해서 탁 들어가거든요. 그 몰입을 해서 들어가면 힘이 덜 들어요. 관세음보살을 신명나게 부르기 시작하면 내가 부르는 게 아닌 어떤 에너지가 돕는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그게 생겨요. 그걸 소위 말하는 신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한 달씩 세워도 뭐 그 부분이 크게 뭐 그 신체에 무리가 가거나 이런 부분이 덜한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수십 년 동안을 한 달 한 거를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집에 오는 게 싫어. 그게 너무 재미있어. 그게 다 어떤 그런 에너지가 서로 그 주고받는 교감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스님이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남들은 다 눈 감고 부르는데 본인은 눈을 못 감으니까 참 측은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눈을 뜨고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눈 감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눈 뜨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감고 부르는 게 시간이 잘 가요. 가끔 졸기도 하니까. 근데 이 스님은 생다지로 그냥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몸을 비비꼬고 나중에 눈 감고 있다 보면 내 눈앞에 뭐가 어리어리해. 눈 뜨보면 그 사람이 손가락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 궁금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궁금하냐.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때에 승용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출장을 갔다가 낯선 길이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날에 그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데 본인 차선으로 온 거예요. 그냥 가면 오토바이를 다쳐서 상대방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그 꺾던 동시에 거기에 뭐가 쌓이냐면 보드블럭이 쌓여있어. 보드블럭이. 네? 보드블럭이 쌓여가지고 그 보드블럭 더미를 가서 받아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져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24시간 후에 깨어났어요. 근데 그 스님이 깨어나갖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신기한 걸 맛봤다 이거예요. 뭘 맛봤냐면 그 보드블럭에 차가 들여받는 순간에 금강신장이라고 하는 신장이 나타나는데 금강신장이라고 나타나서 탁 막아주더래요. 그래서 그 금강신장이 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구인사 5층 갑당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갑옷 입고 서 있는 신장이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큰 금강신장에서 탁 막아주고 그 옆에는 수만 금강신장이 적은 신장이 쫙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금강신장이 본인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안 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기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옹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착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옹호하게 돼 있는 위치가 있다. 그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부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염념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게 염불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피로 보호하고 연색 즉 제천이 색을 그리워한 즉 모든 하늘이 불용하나니 즉 용납하지 않나니 신필호 즉 순환처이 무난이요 신이 반드시 보호한 적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렵지 않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